의로움이 자라서 모여 생겨나는 것이라는 점 오늘 산책길 화두로 삼아보면서 오늘 첫 곡으로 호연지기를 기르는 음악 상령산 듣겠습니다.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창령산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호연지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맹자와 그 제자 공손추가 부동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호연지기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간 건데요. 사실 부동심이란 것도 중요하죠.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나 충격이 오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부동심이잖아요. 맹자는 40 부동심, 나이 40에 부동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불혹과 유사한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호연지기로 이야기가 옮아오는데요. 호연지기는 내면의 의로움이 모여서 생겨나는 것이지 바깥에서 들어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싹이 될 만한 것이 마음 가운데 자리에서 그것이 자라나면 내면의 의로움이 되고 바깥으로 퍼져나간다고 했는데요. 호연지기란 의로움이 쌓여서 스스로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 기계라고 맹자는 설명합니다. 거짓으로 가장할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조장할 수도 없는 내면에서 의로움이 자라나고 모여 생겨나는 것, 그 길로 가는 노정에서 우리 음악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지난날 우리 문인들이 검고를 타면서 마음 수양을 했던 것도 바로 그런 노력의 일환이 됐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6월 28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감상 코너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의 전곡감상은 이재숙의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전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7년에 발매된 김주파류 이재숙 가야금 산조 전곡을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김주파류 가야금 산조는 오늘날 가장 널리 연주되는 가야금 산조 유파 중에 하나인데요. 그의 조부 김창조의 가야금 산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김주파 명인의 섬세한 음악성이 더해져서 세련된 모습으로 완성된 산조입니다. 오늘 김주파류 가야금 산조를 연주할 분은 우리 현대 가야금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입니다. 이재숙은 국내 최초의 가야금 독주회를 개최한 분으로 기록돼 있는데요. 그의 나이 26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최연소 교수로 임명이 돼서 당시 화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섯 유파 가야금 산조를 최초로 완주한 분이기도 하죠. 1994년에 김주파류로 연주를 시작해서 그 이듬해인 95년에는 강태홍류를, 97년에는 성금연류, 98년에 김윤덕류, 99년에 김병호류, 2000년에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완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독주회를 열어서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는데요. 여전히 젊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김주파류 가야금 산조 한바탕 듣겠는데요. 우조 다스름으로 시작해서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휘몰이, 세산조시로 이어집니다. 전체 연주 시간 52분 55초인데요. 이재숙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조다스름으로 시작해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세산조시로 이어진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한바탕 감상하셨는데요. 이재숙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전체 연주시간 52분 55초였습니다. 들으신 음원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7년에 발매된 김죽파류 이재숙 가야금 산조에 수록되어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은 26살에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임용이 돼서 지난 2006년에 정년을 하셨는데요. 그의 문화에서 수많은 가야금 연주자가 배출됐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요. 제자 양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가야금 산조 6바탕을 완주한 기록도 남겨놓으셨고요. 가야금 산조 최보의 역사에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계십니다. 교육자로 연주자로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요. 한 주 전이죠. 지난 6월 21일에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독주회를 가지셔서 노익장을 과시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김죽파류 이재숙 가야금 산조란 음원에 수록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전곡 감상하셨습니다. 전곡 감상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대풍류 듣겠습니다. 박용호의 대금, 이석주의 피리, 김보경의 가야금, 정화영의 장구장단이 함께합니다.

대풍류 들으셨는데요. 박용호의 대금, 이석주의 피리, 김보경의 가야금, 정화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듣겠습니다. 화창한 경기민요의 인기곡들인데요. 노래가락 청춘가 창부타령을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경기민요 노래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눈대목들이죠. 긴 사랑가부터 잦은 사랑가까지인데요. 오랜만에 이분의 소리 듣네요. 안숙선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사랑!

처음

혹시

난 무변수의 허천어 창해

지대대 나비되어 춘삼월 호시절을 딛고 소일을 내가 덤수억 안고 더울 천추가 든다.

허구나 화로 하면 접불 내라 나비 새꽃 찾으

속

정태기 돈의 사실 속. 사나이 남 아들 척

0: 오늘같이 즐거운 날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1: 그렇지.
0: 그럼 업고도 놀고 정담도 허여보자.
1: 뭐?
0: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 이러구나.

야 당동 제제 주지 허디 외가 허디 단 천에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엄마도 내 사랑아 포도를 주랴 행도를 주랴 귤병 사탕 그 애워떡을 주랴 엄마 내 사랑 지금 톨톨 개살구 작은 이도령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긴 사랑가부터 잦은 사랑가 들으셨는데요. 안숙선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들려드릴 음악 푸살 골랐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 연주, 남상일의 구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프살 들으셨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 남상일의 구음이 함께했습니다. 프살, 진쇠, 올림채, 올림채무리, 발버들의 24박 가래조 이런 순서로 연주가 됐는데요. 이런 장단들은 경기 무속장단에 나오는 그런 장단들이죠. 이런 장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2와 3의 혼합박자로 이루어진 장단이 많은 점입니다. 이 중에서 진쇠 장단 들으셨는데요. 처음에 나왔었죠. 경기 무학에서 사용되는 혼합장단의 백미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들으셨을 테지만 뭐 복잡하긴 하지만 또 방금 금방 알아채기는 쉽지 않지만 그 3 플러스 2 혹은 2 플러스 3 음향의 박자 구조가 번갈아서 나오기 때문에 오박 특유의 그 느낌이 흥미로운 그런 장단이었고요. 그리고 또 연주된 장단 중에 올림채가 있었죠. 이 역시 오박 계열의 장단입니다. 이 역시 3 플러스 2, 2 플러스 3 음향의 구조가 섞여 있는 아주 즉흥적이면서도 세련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장단을 오늘 실컷 들어보셨는데요. 프살이었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일요일의 마음 평온하신가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셔서 지금 이 시간쯤은 우리 음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휴일의 마음, 그 넉넉한 자리는 꼭 필요합니다. 한 주 동안 몸과 마음이 꽉 차서 뭔가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허용할 수 없는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못 보고 살잖아요. 오늘만큼은 품 넓게 열어놓으시고요. 부족한 정신 근육도 더 기르는 시간 가지면 좋겠네요.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나누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행위다. 나의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면 나 역시 그것의 일부를 영위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나눔을 위해 공동체가 형성된다. 신학 박사 안셀름 그린의 책 지금과 다르게 살고 싶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타인과 뭔가를 나눴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달라져 있다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죠.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해야 하나? 나눔이 결국 자신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노우나의 해금, 권정구의 기타 연주 Always With You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28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건넸을 때 오히려 내가 더 받은 것 같은 느낌 다들 아실 거예요. 뭔지 주는 쪽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거 잘 아는데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건 또 다른 일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나눌 줄 아는 분들 만나면 더 각별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도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으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엔젤스 헤이븐의 조준호 대표 모십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윤대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늘은 6월 20일 토요일에 있을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 전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아, 지난 20일에는 또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가 있었고 그 전에 봉사활동을 하셨군요. 농구선수였던 고 박승일 코치님이 루게릭병을 얻게 되면서 가수 션 씨의 기부와 모금을 통해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해 특화된 승일희망요양병원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 챌린지 행사로 루게릭병에 대해 더 많이 알려졌지만 앞으로는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는 함께 걷고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어쩜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리고 좋은 일 하시는데 우리 좀 함께 데리고 가지 그러셨어요. 네. 역시 윤대희님 어디에서나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 행사가 잘 진행됐는지도 궁금해져요.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곳곳에서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걷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참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방송을 나눔 하고 싶은 분들 안 계세요? 나눔을 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다시 듣기 되고요. 재방송도 되거든요. 다시 듣기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재방송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입니다. 저희 방송도 많이 좀 나눔 해주세요. 서도밴드의 북 듣겠습니다.

0: 일상을 사는 사회, 소외된 이웃이 꿈꿀 수 있는 사회. 말로는 쉬운데 그 사회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일은 누군가의 헌신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도움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으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엔젤스 헤이븐의 조준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엔젤스 헤이븐의 조준호입니다.
0: 조준호 대표님은 함께하는 나눔, 따뜻한 세상이라는 꿈을 품고 엔젤스 헤이븐을 이끌고 계신 분인데 직접 인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 예, 제가 마포구 옆 동네인 은평구에서 네. 사회복지 여러 기관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제너럴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0: 네, 은평구에 네. 오래오래 사셨어요?
1: 59년째 살고 있죠.
0: 네. 아니 은평구도 뭐 좀 잘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1: 네. 그 사회 시민사회와 사회복지와 네. 네. 민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는 서울시에서 가장 강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0: 네. 엔젤스 헤이븐. 이름만 들으면 천사들의 안식처 같은 그런 곳인데 이게 은평구인가요?
1: 네.
0: 아니 엔젤스 헤이븐의 의미가 은평구 이런 건가요?
1: 아니요. 옛날에는 네. 저희가 67년 전에 세워질 때 네. 한글로는 은평천사원, 영어로는 엔젤스 헤이븐이었습니다.
0: 아, 네.
1: 천사원이 엔젤스 헤이븐이죠.
0: 네, 네.
1: 이제 안식처를 정확하게 아시는데 보통 천국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HEA는 천국이지만 네. HAV는 네. 안식처거든요.
0: 네, 네. 네,
1: 저희가 그때 이름이었고 지금도 제가 이제 왜 이름을 안식처로 정했을까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약자들을 위한 안식처.
0: 네.
1: 이런 형태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일을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59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때는 전쟁과로 설립을 위한 시설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좀 저희 역사가 미국인 선교사님, 한국인 네. 목사님들 네. 그리고 그 서울시가 3분의 1씩 다 기부해가지고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죠.
0: 네. 많은 분들이 헤븐과 조금 헷갈리시면서 네. 이게 천국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기도 네. 해요.
1: 오자라고 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가 빠졌다.
0: 네. 헤이븐 안식처, 네. 천사들의 안식처.
1: 네.
0: 아동, 장애인, 소외계층까지 돌봄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1: 네.
0: 엔젤스 헤이븐만의 철학이 있으신가요?
1: 네. 저희는 이제 무릎 꿇고 도우라는 말은 존중이라는 말인데
0: 네.
1: 결국은 그 사람을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도움받는 사람들을 항상 거지는 무릎 꿇고 있죠.
0: 네네.
1: 근데 보통 사회에서는 도와줄 때 비참해야 도와주죠. 근데 도움받는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보여줘서 도움받는다면. 근데 도움 준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그 사람이 걷겠죠. 같이 걸을 수 있겠죠.
0: 네.
1: 그 사람도 자기를 존중하니까 네.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0: 네.
1: 저희가 보는 거는 저희의 철학 가장 중요한 거는 도움 주는 사람이나 도움 받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네. 같이 가는 이웃이다. 이런 네. 생각이 저희 법인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눈을 맞추고 같이 네. 걷는 거네요. 네. 엔젤스 헤이븐이 은평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깊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뭐 막 전국 이게 아니라 네. 이런 지역 기반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일을 해보니까 네. 선진국이 뭘까요? 생각을 해보면
0: 네.
1: 제가 옛날에 지역 신문이 필라델피아 신문을 보면서 왜 그 전국지가 아니라 그 지역지가 왜 중요한지 네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고민 이제 제가 한 25년 이제 뭐 산 건 더 길지만 복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은평구에 있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그 자범이 많습니다. 생계형 범죄입니다.
0: 네.
1: 강서구는 폭력입니다. 강남구는 마약과 성폭력입니다.
0: 네.
1: 근데 똑같이 정책이라는 건 똑같이 제공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누구에도 은평구에도 맞지 않고 강서구에도 맞지 않고 강남구에도 안 맞는 거예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평균에 기초하기 때문에
0: 네.
1: 결국 지역 복지라는 말은 그 동네 그리고 내 친구의 자식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권사님의 손주일 수도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과

0: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아이를 돌보는 것과
1: 다르죠. 예,
0: 저는 지역 복지라고 하는 거는 네. 관계 중심의 복지라고 이웃이 대개하는 나눔이라는 관점에서 그 지역 복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대표님은 엔젤스 헤이븐하고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다라고 예. 들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예. 삶에 어떤 일이

0: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됐어요.
1: 두분다 자원봉사 하셨던 거예요?
0: 네, 그래 할아버지가 세우신 곳을 이제 아버지가 자원봉사하다가 이제 어머니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학생운동하면서 주로 했던 일들이 족벌재단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제 80년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족벌재단이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은 족벌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일을 안 하려고 도망 댕기고 하다가 학생 운동을 했던 선배 중에 바텀업 방식도 있지만 톱다운 방식도 있다. 네가 그 들어가서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그래서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되죠. 33 넘어서 사회복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런 가족에 의한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거였군요. 복지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보호, 뭐 지원 이런 걸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엔젤세이브는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변화, 요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좀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변화를 만드는.
0: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수급자 저희가 이제 가진 문제의식은 저희가 이제 한부모 가족을 도와줘요. 모자 쉼터를 해서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아이와 같이 노숙하게 된 분을 도와준 부분들인데 한 2년 정도 집중 지원을 하고 자립을 해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한 30%는 수급으로 계속 사십니다. 그럼 30, 40%가 수급이겠죠.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30대, 40대부터 수급으로 70, 80까지 산다면 40년, 50년을 수급으로 사는데 그냥 보호와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계속 수급으로
1: 그쵸.
0: 놔두는 게 좋은 정책일까요?
1: 아니요.
0: 한국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수급자가 일하면 안 되죠. 여러 가지가 돼 있죠.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회 문화도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냥 돈만 왜냐하면 쌀 주는 게 제일 좋고 직접 주는 게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변화를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왜 계속 수급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수급의 이유가 있습니다. 공황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턱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4년, 5년 지속되면은 더 너무 완전 무기력해지죠. 그럼 그 시기에 우리가 단순 보호와 지원이 아니라 그분이 아이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변화라는 얘기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냥 수급의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근데 그것은 항상 변화라는 말은 실패를 동반합니다. 실패가 있어도 그 일을 해. 근데 실패를 가정할 때만 변화가 생기죠.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1: 사실 그냥 돈 주는 게 쉽거든요. 그냥 내가 물고기 많이 잡아다 그냥 나눠주면 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가르쳐주고 다시 배를 탈수 있게 막 마음을 지원해주고 이거보다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대표님?
0: 우리나라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건비 돈 쓰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돈 주는 것만 생각하죠. 쉬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서 우리가 그 도움받는 사람도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1: 나 아프고 일도 할수 없다. 이렇게
0: 근데
1: 증명해야 되죠.
0: 그것보다 제가 지역복지를 얘기해 우리가 아는 관계라고 한다면 나다 되는데 두 가지만 도와주면 돼. 라고 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러면 의존적인 사회에서 변화하는 사회 가 되고 저는 그것을 이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그 지속 가능 사회도 있지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저희가 사회복지로서의 전문성을 가져가는 영역이라고 할수 있죠.
1: 대표님, 그러면 이 일을 하시면서 이일 벌써 25년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내가 진짜 이 맛에 이 일을 한다. 아니면 그래, 내가 딱이었어. 아니면 이게 바로 내 길이었어. 이런 순간이 언젠가요?
0: 굉장히 제가 이제 사람들이 너 어떻게 스트레스를 감당해 하는데
1: 그러니까,
0: 되게 즐거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직접 아이들을 아동 양육 시설들이 있거든요. 거기 아이들을 보면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라는 것들이 애들이 그 웃고 행복한 모습들을 보면 제가 하는 일이 맞는 거잖아요.
1: 근데 처음에 만날 때는 아이들이 안 행복해서

0: 있잖아요.
1: 그렇죠. 저희와 함께하는 순간부터 행복해야 되죠. 근데 제가 딸은 지금 원래 한 67년간 운영했던 시설이 있고 네. 이제 25년부터 새로 위탁한 시설이 있는데 그게 행복한 거죠. 뭐냐면 걔네들의 얼굴이 무표정했다가 네. 이제는 얼굴이 웃음이 생겼어요.
0: 네.
1: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0: 근데 그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 딱 만나자마자 그렇죠. 바로 바뀌어가지고 애들이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어떤 친구에게는 굉장히 깊은 어려움이 있어서.
1: 네, 제가 25년 일을 하는 그 네. 과정에서
0: 네.
1: 시간이라는 거는 필수값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 사회는 항상 2년 단위 정책을 얘기를 해요. 길게 보죠. 근데 최소 시간이 10년입니다.
0: 네.
1: 그리고 그 20년 정도 걸리는 일들이에요. 보통 네. 저희가 하는 일들이.
0: 네.
1: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자립시킨다? 그러면 지금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당장 변화는 안 생기죠. 근데 차근차근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변화해 간다면 도움을 주는 사람도 변해야 되거든요.
0: 네.
1: 같이 변하는 과정이니까 급하게 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천천히 하지만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0: 우린 보통 오늘 문제집 사면 내일 머리가 좋아지길 네. 바라거든요.
1: 네.
0: 근데 아 이거 20년 걸리겠구나 네.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군요.
1: 예.
0: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국악그룹 늘소매 블루 에인젤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엔젤스 헤이븐의 조준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집중하는 활동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뭐 이 활동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2: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정인이 문제 그때 아동학대에 있었던 사건들
1: 네.
2: 또 하나는 제가 작년부터 학대 쉼터를 이제 서울시 거점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1: 네.
2: 그런 것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 정인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좀 문제가 있는 게 결과에만 관심을 가져요.
1: 네.
2: 처벌에만 관심을 갖고 정인이 문제 때는 한, 뭐 한 2만 건의 보도가 됐다면 그 석 달 후에 또 다른 애가 죽었는데 그때는 천 건으로 줄고 그다음에는 관심이 없죠. 그리고 네. 정인이 양부모가 처벌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1: 네. 이제
2: 정인이 같은 아이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1: 네.
2: 정인이 이후에 그러면 학대받아 죽은 아이들의 숫자가 줄었을까요? 우리는 저는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건에 분노하기보다 그런 아이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1: 네.
2: 하나 이제 저희가 쉼터 학대 센터를 운영하게 되니까 그 센터의 시스템이 너무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 네.
2: 아이들이 이제 뭐 내복도 아니 그러니까 그냥 속옷 입고 온 상태에서 저희도 이제 애들을 받았는데 건강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저희 그걸 바꾸는 캠페인 저희 시설 서울시하고도 그걸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애들을 그냥 받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잠시 보호하고. 저희가 본 건 뭐냐면 이 학대 예방 캠페인 핵심은 학대는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1: 그렇죠.
2: 겁니다.
1: 그렇죠. 네네.
2: 근데 우리는 그 트라우마에 집중 관심 갖지 않아요.
1: 그냥 학대가 끝나면 되는 거다. 네.
2: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우리
1: 트라우마가
2: 사회?
1: 남고 사람들은 네. 그냥.
2: 그러니까 왜냐하면 걔가 가진 상처가 어떤 거다.
1: 네. 그
2: 이것이 나중에 몇 년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지 않고.
1: 아이의 인생 중요한 지점마다 네. 어떤 일이 생길 수도 네. 있다는 걸.
2: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그 학교에서 뺨 때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1: 네.
2: 그리고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아이들. 이런
1: 네.
2: 애들의 특징은 어렸을 때 이건 그 한 유형입니다.
1: 네네.
2: 모든 아이들이 다 원인은 똑같지 않아요. 어떤 아이 한 녀석은 미혼모 엄마가 키우다 엄만 도망가고 할머니가 키웠는데 할머니가 조현병이었어요. 조현병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7살인데 성도착에 여러 가지 그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1: 네.
2: 또 어떤 애는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이런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엄마가 아이 셋을 낳는데 아빠가 다 다르고 키우는 건 항상 동거하는 남자애만 키우고 시설에 맡기고 한 녀석 문제가 된 녀석은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컸는데 거기서 분유에다 수면제 먹고 컸어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애착의 문제가 형성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1: 네.
2: 우리 사회는 어떠냐면은

0: 이런 상처가 있는 거를 저는 얘가 문제가 발현된 다음에 알게 돼요.
1: 네.
0: 그럼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때부터 제대로 아이를 케어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1: 네.
0: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학대 예방 캠페인 하나가 아니라 여기엔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1: 네네.
0: 부모님과의 관계, 지역사회 관계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큰 틀에서 좀 학대받는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캠페인을 만들게 됐죠.
1: 정서학대에도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학대하면 떠올리는 게 뭐 때리고 뭐 이렇게 좀 이 신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가하는 걸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심한 걸 수도 있는 거죠.
0: 정서학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 네네.
0: 왜냐하면 학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제가 이제 그 학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1: 네.
0: 두 번 세 번 학대로 판정 부모도 굉장히 치열하게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학대가 아니라고 판정되고 또 학도가 아니라고 판정되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1: 보통 신체 상처가 없으니까
0: 예, 당임이나
1: 네.
0: 이제 폭력은 바로 볼 수 있지만 정서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1: 네.
0: 그리고 저희한테 들어온 아까 정서적인 학대 문제 애들 중에서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시설에 들어왔는데 돌봄 하시는 선생님들이 톡 부살 다 지웠어요. 왜 지웠냐면은 당신들은 왜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런 아이들 정서적인 메마름이 많은 애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컸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1: 네.
0: 다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정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0: 네.
1: 피해를 받았던 어떤 아동이 네. 잠깐 보호를 받다가도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잖아요.
0: 거의 다 대부분 돌아가죠.
1: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근데 그 서울은 약 한 6,700건 정도 1년에 학대 신고가 이루어져요.
1: 네.
0: 그리고 그 중에서 500명 정도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한 100명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학대 쉼터에 있다가 거기서 다시 심사한 다음에 한 350명의 애들은 다시 부모님한테 가고 150명의 애들이 더 이상은 부모하고 살 수 없다고 해서 분리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1: 네.
0: 근데 보통은 학대해도 엄마한테 가려고 하는 경우가
1: 그러니까요.
0: 애들이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엄마 그 아이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가정
1: 네.
0: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저희가 이제 그 애들의 문제가 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계속 저희가 집으로 갔다 다시 데려온 애는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10살짜리가 노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1: 네.
0: 원래 방임으로 왔다가 한 3개월을 보냈는데 다시 또 들어온 이유가 그 애가 엄마가 새벽에 들어와서 한 12시쯤 나가니까 2시부터 할 게 없으니까
1: 네.
0: 나와서 골판지 깔아놓고 거기서 놀고 자고 이러니까 거기 시장 상인들이
1: 네.
0: 도저히 안 겠다 해서 저한테 다시 연락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를 우리 뭐 개인이 해결할 수도 없고 그냥 한 기관이 해결할 수도 없고 어쨌든 지역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지만
0: 네. 네.
1: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실제로 뭐 학교, 교회, 뭐 지역센터, 구청까지 이게 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일이 가능할까요?
0: 그게 이제 복지가
1: 네.
0: 보편적 복지라는 말을 하죠.
1: 네.
0: 그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 기준을 이상으로 보장해야 되는 거죠.
1: 네.
0: 우리나라 전달 체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도 26가지 도움 체계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복지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럼 그런 부분들 연결한다면 그러니까 낭비 요소를 줄인다면
1: 네.
0: 복지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네. 진짜 될까요?
0: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저의 생각은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다른 데하고 지역의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아, 저 집 좀 가봐.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될까요? 공무원이 신청주의로 해서 신청주의를 바꿔야 된다 그러잖아요.
1: 네.
0: 발굴을 누가 해야 될까요?
1: 이웃이.
0: 예,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1: 네.
0: 그럼 이웃이 하려고 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냐.
1: 네.
0: 사회변화.

0: 이게 이전에 하고 지금은 파편화되고 개인주의가 아니라 각자 사는 사회가 된 사회 속에서는 계속 문제가 됩니다.
1: 네.
0: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그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고민합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는 게 원인에 대해서 직접 그 접근을 하면은 그 아이가 운둔이 된 다음에, 그 아이가 범죄한 다음에, 무기력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돕는 것보다 어렸을 아기 때 돕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1: 네네. 그러니까 아주 옛날로 돌아가 보자면 우리가 꼭 부모랑 사는 것만은 아니라 뭐 옆집에 가면 삼촌이 있고 뭐 예를 들면 친구 어머니도 나의 반절은 나의 어머니 같고 이런 긴밀성으로 연결이 되는 게 더 필요해진다는.
0: 그렇죠.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 서로 인사하고 서로가 알게 되면 서로가 보호망이 되죠.
1: 그렇죠.
0: 근데 아파트에서 인사도 안 하고 모르는 사람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서로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파트가 그 이 시설망 이제 스크린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관계망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아파트의 보호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뭐 조현병 환자가 있으니까 탱크를 놓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원인은 보지 우리 사회는 항상 결과만 보거든요. 네. 모든 문제들이. 저는 이제 이 지역사회라는 말은 문제가 발현되기 전에 더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길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1: 그 장애인 자립 지원도 엔젤스 헤이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것도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시설에서 나와 스스로 살아가도록 돕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나요?
0: 근데 기본적으로 그 시설에서 나오는 거의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시설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부모님하고 살다가 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게 옛날에 저희가 40년 전에 장애인 사업을 시작할 때는 복지 서비스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저희가 아들 삼형제에 중증장애인 아들이 있었는데 아빠가 교사하다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저 교육청에서 저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그 친구를 케어하게 되었는데 돌보게 되었는데 그때는 시설에 답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여러 지원 체계가 다 생겼습니다. 몇십 년 동안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돌봄도 24시간 돌봄 긴급돌봄 주간보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부모가 장애인과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거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보는 거는 부모가 70이 넘고 장애인이 40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될 거냐.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탈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부모님 70이 넘었을 때는 더 이상 부모님 책임으로 가면 안 된다는
1: 그렇죠.
0: 거죠. 그게 지역에서 받아 안아야 될. 그리고 은평구는 그거를 10년 내에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이런 일들을 정부보다 앞서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0: 예.
1: 그러면 그 정부가 지금 모르는 걸 많이 발견하신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저는 보통업 방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가 어떤 교수님들이 뭐 다른 나라 이런 자료를 보고 그 우리 사회 과제를 보고 제도를 만들어요. 현실과는 현실을 토대에 두지 않고.
1: 그렇죠. 잘 모르는 상태로.
0: 네. 근데 그거를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아는 사람이고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고
1: 그렇죠.
0: 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먼저 해보는 겁니다.
1: 현장에서.
0: 그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다 뿌리죠. 근데 저희는 제가 이제 아까 은평구에서 일을 주로 하냐라고 했을 때 그 지역사회가 어떤 조건과 상황과 의지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바뀌는 것. 근데 저는 그게 지방분권 그리고 선진국이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동네의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하는 게 저는 선진국이라고 보거든요.
1: 그렇죠. 아니 근데 은평구뿐 아니라 지금 보니까 성북구 뭐 이거 아니라 우간다 베트남으로 활동하고 계시던데요.
0: 네. 우간다는 60년 전에 이제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도왔는데 우간다의 목사님이 오셔서 도움 요청을 저희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우간다에 가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베트남은 이제 특수

0: 교육적으로 해서
1: 네.
0: 저희가 노하우의 나눔입니다. 전문성을
1: 네.
0: 가지고
1: 아니
0: 하는.
1: 이쪽도 그러니까 그냥 물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0: 네.
1: 네. 전문성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0: 네, 결국은 뭐 제가 이제 듣는 생각은
1: 네.
0: 도움받는 사람이든 도움받는 나라든 저희의 역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도움받는 사람이 자기가 변할 마음을 가져야 변하는 거고 도움 주는 받는 나라도 이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럼 저희가 자기들이 노력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성공했어. 우리가 레퍼런스가 돼 주는 거거든요.
1: 네.
0: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1: 네.
0: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노력하고 그것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챙겨서 도와줘야 변화가 생기는 거죠.
1: 네. 음악을 또 한 곡 듣겠습니다.
0: 네.
1: 천향의 발걸음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선향의 발걸음 들으셨습니다. 엔젤스 헤이븐의 조준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이 그냥 도와주는 것보다 변화가 중요하다 하셨고요. 이걸 조금 더 크게 본다면 그냥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인식이 바뀌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은데 인식이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렵지 않나요?
1: 네,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0: 저도 그 말 싫어합니다.
1: 바뀌지 않는다. 이런 네. 말을 해요.
0: 네.
1: 그 어느 페이스북에서 사장이 어떤 친구가 돈을 그 횡령했다가 자기가 자진 신고를 했대요.
0: 네.
1: 이 친구를 용서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95%의 사람들은 용서해 주면 안 되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했어요. 그걸 제 마음속에 좀 해주고 싶었던 말은
0: 네.
1: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저희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힌도레라고 하는 출소심터를 운영을 해왔었는데 출소자들을 믿을 수 없다 그러거든요. 전과자들.
0: 네.
1: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옛날에 80년대엔 이 퇴소자들은 즉 그 교도소에서 나온 분들을 위한 NGO들이 100개 정도 됐는데
0: 네.
1: 지금 10개 이하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뒤통수를 많이 맞는다는
0: 네.
1: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환경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나? 이 사람의 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집에는 계속 어려움이 있고 다른 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냥
0: 나만 변하려고 하면 네.
1: 이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촉법소년 문제나 이런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는 용서하고 그다음에 애가 물건 훔쳤어 용서해줬어 또 물건 훔쳤어 용서해줬어 40번이나 용서해줬는데 얘는 계속 훔쳐 그럼 이 천하의 나쁜 놈이죠. 얘는 촉법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화 가능성이라는 말 때문에 촉법 생긴 거거든요.
0: 네.
1: 근데 교화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용서만 네네. 해줘서 아이를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들죠.
0: 네.
1: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치는데
0: 네.
1: 배가 고픈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그거는 안 하고
0: 네.
1: 그래 너 훔쳤지만 내가 이번에 촉법이니까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그 걔가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건데 저의 관점은 환경을 바꿔주는 노력을 해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가
0: 네.
1: 전과 18범이죠.
0: 네.
1: 우린 조두순이 배제나 그리고 조두순 같은 악질의 인간들이 처벌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조두순 전과 18범을 전과 3범으로 끝나게 했다면 15명의 그 피해자를 줄일 수
0: 네,
1: 있는데
0: 네, 네.
1: 우리는 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0: 네.
1: 전과 3범으로 멈추는 고민들을 하지 않아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환경을 바꿔주고 다른 길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 고민은 하지 않고 용서만 해주고 용서는 나쁜 것이 되죠. 사실은 뭐냐면 용서가 나쁜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게 맞거든요. 촉법소년 애들이 물건 훔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용서 그 촉법의 의미는 아이를 건강하게 아직은 판단이 미숙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바꿔주라는 얘기거든요.
0: 네네.
1: 근데 바꿔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0: 네,
1: 그냥 용서만 해주는.
0: 네.
1: 그러니까 나쁜 놈이 되는 거죠.
0: 우리가 그 사람도 우리와 다 연결이 돼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범죄를 안 저질러야
1: 예.
0: 또 피해자가 안 나오는 거니까.
1: 그렇죠.
0: 이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네. 다 연결돼 있다는 걸 좀 예. 생각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1: 그게 시간에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경쟁과 개인의 성공만 얘기했죠.
0: 네.
1: 나만 잘 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모든 사회 규칙은 나만 잘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라는 말을 항상 했어요. 아시죠?
0: 네.
1: 어렸을 때 저희들 뭐 물어보면 나중에 우리가 야 지금 이렇게 가난한데 그런 고민은 나중에 고민해. 나중에 해서 지금 선진국이 저희가 됐어요.
0: 네.
1: 근데 나중에라고 했던 것들이 다 터지고 있는데
0: 네.
1: 질문에 답해본 적이 없고 다 나중으로 밀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문제입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회가 됐죠. 결과만 학교가 문제야, 사회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0: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문제인지는 고민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학교 폭력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학부모들의 문제는 옛날에 공동체성이 해체된 거거든요. 학교의 목적이 뭐냐? 지금 학교는 성공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 성공하는 게 학교의 목적이잖아요. 학부모들 행위는 되게 합리적 행동이에요, 그게.
1: 그걸 목적으로
0: 네.
1: 본다면,
0: 근데 학교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곳이다라고 하고 그것을 학교가 제대로 만들어 왔다면 지금 개별적인 학부모들의 그런 요구들은 다
1: 그렇죠.
0: 할 수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무조건 내 새끼만 잘 되는 게 학교가 그런 데 아닌가요, 지금? 대부분의 애들은 예를 들어서 느린학습자라는 아이들이 있을 때 학교에서 어떤 도움을 받죠? ADHD 애들이 어떤 도움을 받죠? 학교는 다 배제하죠. 학교는 누가 서울대를 가냐만 가지고 그
1: 레벨을
0: 레벨을,
1: 정하니까요.
0: 지금 교육개혁은 전부 다 등급을 15등급으로 놨다, 9등급으로 놨다, 요새 5등급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교육개혁에 해당하는 애들은 많아야 30%, 나머지 70%는 아니죠. 근데 그 상태에서 희생당하는 70% 애들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1: 대표님, 끝으로 복지라는 게 뭘까요?
0: 저는 이제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50명의 아이들 돌본다 그러면 그 돌보는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양육시설에서 아이를 케어한다 그러면 그냥 데리고 있다가 내보내면 되는 걸까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건 뭐지? 아이들이 건강해진다는 건 뭐지?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내용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있는 규정과 제도에 한정되지 않고 내가 아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나가서 애들이 삐끼가 되고 유흥가로 빠지고 범죄하고 자살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냥 규정대로 정해진 대로 일을 하는 게 맞나? 그게 아니라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건 상상력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1: 네, 복지는 상상력이다. 아니,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엔젤스 헤이븐의 조준호 대표님, 오늘 함께 해야 얼마나 큰 힘을 가지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그런 시간 만들어 주셨어요.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장애가 있어도 또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은 오랜 시간과 많은 사람의 마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해나갈 때 진짜 힘 있는 사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아, 오늘 조준호 대표님이 참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상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성 크레파스의 그리움의 꽃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과일들은 어느 정도 자라면 왜 더 안 클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작은 과일을 보면서 문득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작가가 있어요. 세계적인 영국의 작가 로알드 달인데요. 우리는 그저 맛있겠다 혹은 참 잘 익었네 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그는 남다른 호기심을 품은 거죠.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동화 속에서 지체만한 거대한 복숭아를 만들어냈고 꼬마 주인공 제임스는 그걸 타고 신나는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되죠.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뻔한 일상 같아도요. 로알드 달처럼 익숙한 풍경에 작은 물음표 하나를 얻는 순간 우리의 하루도 예상치 못한 모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바이날로그의 연주로 플라잉 하이 첫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바이날로그의 연주로 플라잉 하이 첫 곡으로 듣고 오셨어요. 로알드 달은 제임스와 슈퍼 복숭아,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기발한 상상력의 세계를 보여준 작가인데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늘 보던 길을 걷고 늘 만나던 사람을 만나고 매일 비슷한 하루를 흘려보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질문하는 법을 잊어버리곤 하죠. 그리고 무심해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로알드 달이 매달린 과일을 가만히 응시했던 것처럼 가끔은 내 주변의 풍경들을 살짝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밥상, 늘 듣던 라디오 소리,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온 우리 국악의 장단까지 그 속에 숨어 있는 작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귀 기울여서 찾아내는 재미가 의외로 쏠쏠할 것 같아요. 무심코 지나치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작은 즐거움 하나를 발견해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솔의 구음, 국밥의 연주로 듀오타 전해드려요.

여행지에서 만난 낯섦과 새로운 느낌을 담은 곡 듀타 전해드렸어요. 이진솔의 구음, 국밥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정경자의 수필 구두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구두가 사람의 성품을 보여준다고 믿는 아내와 자꾸만 구두를 꺾어 신어서 기어이 혼나는 남편의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도 생활국악대전집 제4집 음악이 있어야 했던 서민들의 삶 만나볼게요. 풀과 같고 이슬과 같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서도 좌창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문주의 소리로 초로 인생 만나보시죠.

이문주의 소리로 초로 인생 전해드렸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흩어져서 흐드러지다 라는 곡 만나보시죠. 허튼 가락, 흩어진 가락, 바로 우리의 산조를 소재로 했는데요. 과거를 잊고 그것을 새롭게 담아서 현재의 산조를 그려낸 신민속악회 바디만의 색깔로 그린 산조, 감상해 보시죠. 흩어져서 흐드러지다, 지금 전해드려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벗어놓은 구두에도 표정이 있다. 작고 하찮게 생각하는 신발에도 주인의 삶의 방식이나 철학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첫 대면일수록 인상은 참으로 중요하다. 얼굴이나 옷차림이 의도된 것이라면 땅바닥에 붙어 옷에 가려진 채 무심해질 수

짓는 차림새는 신발인 셈이다. 그것으로 나는 사람들의 습관이나 개성, 성품까지도 미루어 짐작해본다. 남편의 구두 때문에 우리 집에는 며칠째 한랭전선이다. 싸움의 발단은 남편이 구두 뒤축을 꺾어 신는 데서 비롯되었다. 올바르게 착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벗은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딱 남편의 유들유들한 성격을 닮았다. 모질지 않은 유순한 심성 때문에 오늘날 한 이불을 덮는 식구가 되었지만 남편의 그 매력이 가끔은 단점이 되기도 했다. 바깥 일만큼은 못 썰듯 완벽하게 처리했으면 좋으련만 철두철미하게 처신하지 못하고 느슨한 탓에 크고 작은 말다툼의 단초가 되었다. 큰맘 먹고 산 비싼 구두도 몇 해 신고 나면 볼품없는 중고품으로 전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어 신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여자가 아기를 배태하면 가장 먼저 신발부터 준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당히 한 몫을 감당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삶의 한가운데서 마음의 고삐가 느슨해졌을 때 사람들은 신발끈을 다시 묶으며 재도약을 다짐한다. 신발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훨씬 깊이 연관되었음이 분명하다. 언젠가 작은 아이도 제 아버지처럼 운동화를 꺾어 신다가 나한테 아주 혼난 적이 있었다. 한 가족이기에 윗사람의 습관이 때로는 좋고 나쁨의 판단 없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답습되거나 내리 유전된다. 심지어 밉다 밉다 하면서 배우는 것이 가족 간의 허물 아니던가. 내가 다시는 당신 구두 사나 봐라. 퇴근한 남편에게 묵비권을 대신해 엄포를 놓았다. 남편은 대답 대신 새로 사온 구두약과 구두솔을 신발장 위에 주섬주섬 꺼내놓는다. 그가 욕실로 들어간 사이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그동안 꺾인 허리 같았던 뒤축이 오늘은 억지로 편 듯 꼿꼿이 세워져 있다. 겨우 구두 한 귀퉁이 펴졌을 뿐인데 단정한 모범생처럼 보이는 것은 삶의 또 다른 착시 현상인가.

천향의 연주로 발걸음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수필가 정경자의 구두 가운데서 일부분 들려드렸습니다. 프랑스에 이런 격언이 있다죠. 좋은 신발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 생각해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신발에 얽힌 말들이 참 많아요. 새로운 출발을 할 땐 신발 끈을 동여매고, 인생의 먼 길을 동행할 배우자를 두고는 짚신도 짝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신발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이겠죠? 누군가 구두를 꺾어 신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에 어느 정도는 고개가 끄덕여져요. 구두에 꺾인 뒤축은 어쩐지 흐트러진 마음가짐을 들킨 것 같아서 살짝 멋쩍어지곤 하니까요. 아내의 잔소리에 반성이라도 하듯 억지로 구두 뒤축을 세워둔 남편이 좀 귀엽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게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재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문득 내 구두는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게 되네요. 한옥찻집, 오늘은 정경자의 수필 구두와 함께 해봤어요. 아홉 켤레의 신발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애환이 담겨있는 박목월의 시 가장을 노래한 곡인데요. 이 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어요. 백창우 작곡 장사익의 노래로 현관에 놓인 아홉 켤레의 신발을 보고 화자가 느낀 감정을 노래한 곡 아홉 켤레의 신발 감상하시죠.

장사에게 노래로 아홉 켤레의 신발 함께 감상하셨어요. 이어지는 곡은 The Subway on My Way Home이라는 곡인데요. 퇴근길, 회사를 떠나서 지하철역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일행이 되어 집으로 떠나는 과정을 담아낸 곡이에요. 한강공장의 연주로 만나봅니다.

한강 공장의 연주였어요. The subway on my way home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른 음악으로 1부 끝곡은 아침 구미호 준비했는데요. 구미호처럼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 그런 마음의 상상을 담은 곡입니다.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의 노래와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이것이 웬일 이것이 웬일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이것이 웬일 이것이 웬일 아침 햇살 자르르르르르르 눈담보도 쏟아지죠 나타난다 나타난다 산신령 알아 나타난다 다가온다 다가온다 산신령 알아 다가온다 저 산신령 내려고 볼짝 쉬면 남산

변신한다. 변한다 변한다 쌀쌀한 가을바람 따끈한 핫팩으로 변신한다. 변한다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 밋밋한 바람으로 변신한다. 변한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모스코의 밤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일요일 2부에는 한 장의 음반 준비되어 있죠.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 오늘도 생활국악 대전집 제4집 음악이 있어야 했던 서민들의 삶 들어볼게요. 음악마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하죠.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이아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Is Traveling 전해드려요.

가이아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Is Traveling 전해드렸습니다. 달력 한 구석에 적힌 글자를 들여다보다가 문득 아득한 기적 소리가 그리워졌어요. 6월 28일, 오늘이 철도의 날이래요. 과거 대한제국 철도국 창설일을 기려서 제정했다고 합니다. 날짜의 유래나 역사 같은 복잡한 이야기보다 우리에게 철도는 그저 기차 여행이라는 설렘으로 먼저 다가오죠. 오래된 플랫폼의 풍경들, 덜컹거리는 창밖으로 스쳐가던 여름날의 초록빛 들판, 그리고 기차 안에서 나누어 먹던 소소한 간식거리까지. 기차에 얽힌 추억 하나쯤은 아마 다들 있으실 테죠? 친구들과 정동진을 밤새워서 여행을 가고 멀리 떨어진 가족을 만나러 가는 설렘도 배어있을 테고요. 일 삼아서 기차를 타던 시절도 있었어요. 철길 위를 달리던 그 기차는 우리의 수많은 계절과 젊은 날의 추억을 실어 나르던 움직이는 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음이 나른해지는 휴일 오후, 그 옛날 완행 열차에 몸을 실었던 그때 그 마음으로 오늘의 음악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앨리스 인 네버랜드의 연주로 네버랜드 횡단 열차 전해드립니다.

일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생활국악 대전집 제4집 음악이 있어야 했던 서민들의 삶 감상해볼게요. 국립국악원이 발매했던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이 음반은 세상살이가 아무리 팍팍하고 눈물겨워도 늘 음악과 함께 했던 서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죠. 4집에는 환갑과 홀례 같은 경사스러운 잔치 음악부터

노래를 통해서 담담하게 다스려왔죠. 심지어 하관 후에 땅을 다지는 그 고된 일조차 소리로 승화시켰는데요. 어쩌면 이승과 저승, 인간과 신을 잇는 유일한 소통의 언어는 다름 아닌 우리의 노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첫 곡은 1994년 7월 4일 전북 익산 현지에서 생생하게 녹음된 상여소리입니다. 당시 전북 무형유산 제1호 보유자인 박갑근 명창의 선창과 보존회원들의 절창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상여를 메고 느리게 발을 맞추는 긴 상여소리로 시작해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잦은 상여소리, 그리고 근대의 상여소리로 이어집니다. 명사심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고 서러워 마라. 명년 3월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필연만은. 우리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한다는 가사가 가슴을 먹먹하게 울리는데요. 이승의 고단함을 훌훌 털어내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망자를 향한 위로와 배웅의 소리 만나보시죠. 전북 무형문화보존회의 소리로 상여소리 준비했는데요. 구부녀의 호흡입니다.

전북 무형문화보존회의 소리였어요. 상여소리 감상하셨습니다. 이승을 떠나보내는 애달픈 배웅 속에 담긴 지혜로운 위로의 가락이었죠. 망자를 떠나보낸 뒤 이번에는 남은 이들의 삶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고 축원하는 곡들을 만날 차례입니다. 바로 공동체 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두레굿, 웃다리 풍물인데요. 웃다리란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도 서부 지역을 이르는 말이에요. 이 지역 농악은 쇠가락과 판꽃의 짜임새가 분명한 것이 특색이에요. 우리가 흔히 듣는 사물놀이라는 말은 사실 예로부터 있던 이름이 아니라 1978년 김덕수, 김용배 등 4명의 예인이 구성한 사물연주단의 명칭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오늘 들어볼 웃다리 풍물은 풍물패를 모으는 북소리인 점고로 문을 열고 쩍쩍이 굿, 타령을 거쳐 본격적인 칠체 장단으로 들어갑니다. 징이 7번 들어가는 행진곡풍의 길구낙 칠체를 지나 육체, 그리고 자진몰이 한 배의 삼체를 거쳐 마지막에는 상쇠와 부쇠가 쇠가락을 밀고 당기며 주고받는 짝쇠, 짝드름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이르며 절정을 이룹니다. 장단이 흘러갈수록 예술적 흥과 공동체의 안녕을 비는 치열한 에너지가 솟구치는데요. 남기문의 장구, 조가병과 박은하의 꽹과리가 선사하는 그 숨가쁜 대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사물놀이 웃다리 풍물 듣고 오실 텐데요. 12분여의 호흡이에요.

사물놀이 웃다리 풍물 듣고 오셨어요. 남기문의 장구, 조갑용 박은하의 꽹과리, 최병삼의 북, 김수용의 징 연주였습니다. 꽹과리와 꽹과리가 서로 말을 주고받듯 몰아치던 짝수의 절정까지 느낄 수 있는 곡이었죠. 이제 음악이 있어야 했던 서민들의 삶에 마지막을 장식할 곡은 신명이 가득한 풍물입니다. 우리나라는 태고 시절부터 농업을 기반으로 해왔기에 풍물놀이의 연원은 멀리 사만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봄의 파종과 가을의 추수를 마치고 하늘에 감사하며 복을 빌던 서민들의 가장 단단한 기원이었죠. 상쇄의 지휘 아래 활달하고 약동하는 타악의 한판이 어우러지는데요. 오늘 들으실 풍물놀이는 귀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태평소의 능갯가락이 일품입니다. 이 태평소 선율 위로 굿거리, 잦은 머리, 동살풀이, 그리고 가장 빠른 휘몰이가락까지 몰아가며 묵은 피로를 시원하게 날려줄 텐데요. 한 장의 음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 풍물입니다. 한세연의 태평소, 조갑용의 꽹과리, 남기문의 장구, 최병삼 김수용의 북, 박은하의 징 연주로 전해드리죠. 칠부녀의 호흡입니다.

풍물 전해드렸어요. 한세현의 태평소, 조갑용의 꽹과리, 남기문의 장구, 최병삼, 김수용의 북, 박은하의 징 연주였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는 태평소와 타악의 호흡, 풍물까지 모두 감상하셨어요. 한 장의 음반, 이틀에 걸쳐서 1994년에 출반된 생활국악대전집 제4집, 음악이 있어야 했던 서민들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기쁜 날에는 대풍류와 천년만세로 축복을 뿜어내고요. 삶의 마지막 고갯길에서는 깊은 상여 소리로 슬픔을 달래며 다시 풍물과 두레꽃의 신명으로 일상을 일으켜 세웠던 우리 서민들의 위대한 삶의 궤적을 만나본 시간이었죠. 상여 소리의 묵직한 여운이 금방이라도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풍물의 신명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결국 우리 삶의 기쁨과 슬픔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서민들에게 음악이란 삶의 여백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살아내게 만들던 가장 뜨거운 숨구멍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음반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이번 주는 생활국악대전집 제4집 음악이 있어야 했던 서민들의 삶 만나봤습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어느새 한 해 딱 절반이 지나고 상반기가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기쁘고 웃음 짓던 날도 있었고요. 때로는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고단했던 날도 분명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희로애락의 순간들을 묵묵히 다독이며 여름의 한복판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난 시간을 잘 지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비 온 뒤에 하늘이 더 푸르른 것처럼요. 우리 삶의 굳은 날 뒤에는 언제나 더 눈부신 햇살이 기다리고 있기 마련이니까요. 치열했던 상반기의 아쉬움들은 떨쳐버리시고요. 다가오는 새로운 절반의 시간을 당당하게 맞이하기로 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혜리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 푹 주무셨나요? 보통 8시간 정도 자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자도 그 시간 이상을 자도 뭔가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이 덜 풀린 것 같을 때 있죠? 잠들기 전 출출해서 먹는 음식이 숙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먹는 양과 시간이라고 합니다. 잠들기 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그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초과 근무를 하게 되고 이게 숙면을 방해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요. 밥 먹고 바로 자는 거 몸에 안 좋다고 하지만요. 또 그게 행복하긴 하죠. 그런데 자기 전 먹는 게 습관이 되면 숙면에도 좋지 않고 역류성 식도염에 살까지 찐다고 하네요. 우리 몸에 안 좋은 습관은 왜 이렇게 달콤할까요? 좋은 습관이 건강한 몸과 정신을 만든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림의 여름잠 듣고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그림의 여름잠 듣고 왔습니다. 6월 28일 일요일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매주 일요일 이야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N스테이지 시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뉴비스테이지 팀과 함께합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지역 명소를 소개해 드리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인데요. 성분화 여행작가와 전남공 쑥섬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본격적인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올여름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가족들이랑 해변에 가서요. 아기랑 같이 모래놀이 좀 해보려고요.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건데요. 가족들과 이번 여름 휴가는 꼭 바다에 가보려고 합니다. 저도 바다 수영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아이에게 바다의 짭짤한 내음도 알려주고 좋은 기억 심어줘서 바다가 이런 거야 하면서 이번 여름에는 아이에게 좋은 여름을 선물해주고 싶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 이번 여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뭔지 문자 보내주세요.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요.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 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 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기정떡, 우리쌀 별미떡, 아침에도 한 알, 출출할 때도 한 알,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밤어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집 냄새 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요. 감성밴드 파인트리의 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감성 밴드 파인트리의 산책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이번 여름에 꼭 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왕만두 사는 남자님께서 물에 가라앉는 맥주병인데 올여름엔 수영 꼭 배워서 워터파크 가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진짜 올여름 수영하시려고 미리 배워두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수영 잘 못하는데 물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또 그게 고민입니다. 꼭 수영 배우셔서 즐거운 여름 나시길 바랄게요. 수영 잘하시라고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샵 0301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매주 일요일 라이프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N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요. ACC 뉴비 스테이지 박예원 PD, 김서윤, 안예담 씨와 함께합니다. 오뉴월의 사랑 가득고 N스테이지로 이어집니다.

0: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엔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LCC 뉴비스테이지 박예원 PD님과 김서윤 안예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스튜디오에 미녀 세 분이 와주셨어요. 상큼한데요. 자, 세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안녕하세요. 뉴비스테이지 프로듀서이자 기획 강의를 맡고 있는 박예원입니다.
0: 네,
2: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서윤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안예담입니다.
0: 오, 지금 전남대학교 국악학과를 재학 중에 계세요. 자, 근데 박예원 PD님 먼저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뉴비스테이지 뭔지가 너무 궁금해요.
1: 네. 전남대학교 국악학과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협력으로 4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의 신진예술가 예비예술인 발굴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졸업 후에 예술가들이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보고자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0: 그러니까 말하자면 젊은 예술가들을 세상 밖으로 또 배출을 잘 시키고 좋은 무대 경험까지도 쌓게 해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두 분은 뉴비스테이지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저는 1학년 때 학교에서 특강으로 진행한 기획자 양성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접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는 연주자에게 최근에는 연주 능력뿐만 아니라 기획이나 제작, 홍보 등 공연을 만들어가는 전반적인 역량을 함께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던 교육이었고 이를 계기로 공연을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서 아직까지 뉴비스테이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또요?
3: 네, 저는 작년에 처음 뉴비스테이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평소에 AI와 전통예술의 융합에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0: 네.
3: 그래서 대학 진학 이후에도 진로 방향에 대해서 이쪽으로 계속

0: 직접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라고 이제 권유를 해주셨고 네. 그 계기로 이제 지금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
1: 우리 서윤 씨 연주자로만 있다가 네. 그렇게 세상 밖에 있는 그러니까 사이드에 우리 일을 기획해주는 일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2: 사실 그 처음에 어렸을 때 그걸 접했을 때는 네. 연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외의 일들이 오히려 제가 더 꿈꿔왔던 연주자의 모습과 가까웠다라고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공연을 나는 너무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껴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 연주자들이 저런 역량도 갖추었을 때 더 내가 생각한 의도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구나를 느껴서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스태프들과 소통의 오류도 많잖아요. 무대 맞아요. 가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줄일 수 있고 네. 또 커다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예담 씨는 어때요? 직접 배워보니까.
0: 저는 이제 이 분야 자체가 전통예술과 AI 융합은 아직 많이 활성화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네.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도전이었는데요. 원래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네. 좀 새롭게 창작을 하고 그쵸. 시대에 맞춰서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주 열심히 새로운 기분으로 참여를 하고
1: 그러니까
0: 있습니다.
1: 그러니까 AI라는 소재가 사실 진짜 시대에 발돋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발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예원 PD님도 뉴비스테이지 기획 자체가 이 새로운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또 현실화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도움 주고 계세요?
3: 저의 역할은 동시대 주제나 혹은 전통 예술이 가지고 있는 미학들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인문학적 관점을 넓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대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오, 무대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전략이요. 저도 매우 궁금한데 그 전략이. 자, 일단 뉴비스테이지 4예요. 이번에가. 근데 다시래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김서윤님이 또 참여를 하셨어요. 네. 다시래기는 전남 진도의 장례 문화잖아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2: 다시래기는 전남 진도에서 전승되어 온 전통 장례 의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의례에서는 그 상가 마당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연극을 꾸며 노는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 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가상제, 거사, 사당, 중이 벌이는 해학적인 연극이면서 여기에 음악인 상여소리와 북놀이, 춤, 진도에서 연행되는 음악을 함께 연행을 하면서 망자의 죽음이 슬픔으로 상실감을 잃은 상주들을 위로하고 결국에는 이게 슬픔뿐만이 아니라 웃으면서 보내주자라는 감우학적 영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사실은 전에 내려온 의뢰인데 이 다시래기가 어떻게 무대에서 모습으로 구현됐을까요?
2: 저는 일반적으로 장례는 뭔가 슬픔을 표현한 의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네. 뭔가 이 다시래기에 있는 뭔가 해학적 요소를 가지고 와서 총 3막으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그런 해학적인 연극적 요소, 그리고 네. 세 번째에서는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뭔가 네. 이 순환이 되었다라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전통 의례를 재현하는 방식보다는 이 다시래기의 음악적 요소랑 상징을 공연 서사에 맞게 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다시래기 공연에서 음악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2: 원래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상제, 거사, 사당, 중 이렇게 배우들이 나와서 연극을 하는데요. 네. 이 연극이 배우가 아닌 음악, 그 악기로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작품에서는 음악이 좀 배경보다는 서사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면서 장면마다 인물의 감정과 분위기를 전달을 하고 이런 흐름을 더 나타낼 수 있는 걸 악기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우리 4921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면서 반갑습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젊은이가 똑똑하게 설명해 주니 너무 감명 깊고 또 고맙네요 라고 해주시면서 국악의 미래는 밝아요 이렇게 밝은 국악의 미래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전통 의례이잖아요. 근데 요즘 관객들에게는 또 다시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피드백이 좀 어떤가요?
2: 근데 결국에는 전통 의례이면서도 네. 결국 죽음은 누구나 한 번씩 겪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지금 장례에서는 개인적으로 뭔가 죽음을

0: 혼자 애도하는 문화가 강한데 네. 저도 사실은 대학 와서 가족분들을 이제 떠나보내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뭔가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게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면 어떨까. 장래도 사실 누군가를 떠나보내서 어차피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다시 찾아오고 하는 건데 뭔가 이런 장례가 너무 죽음의 무거운 주제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공연을 네.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시대에서는 이렇게 다 같이 슬퍼하고 다 같이 이렇게 축제처럼 장례하는 문화는 사실 조금 사라졌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또 아, 좀 요즘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공연 소개를 보니까 산과 죽음의 유판 위에 끝이 시작으로 이어지는 순환의 순간 조금 어렵네요. 그런 설명이 있어요. 네. 공연에 유판이 등장을 해요?
0: 진도의 상장례 문화 중에 하나인 윷놀이에서 따온 건데요. 그 윷놀이에 등장하는 유판이 네. 결국에는 순환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네. 유판 속에 있는 그 판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사계를 순환하는 천문 구조라서 이게 뭔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또 다시 윷놀이를 하기 시작하면 다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그 다시래기에 있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그 놀이로서도 그 진도에서는 풀어냈던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무대 장치로서 표현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1: 정말 이런 힘든 질문에 막힘없이 술술술 대답해주는 정말 국악의 미래는 밝 보니까 이 유판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전 놀이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삶의 순환의 구조라고 생각하니까 또 뜻깊게 다가와 주는데 공연을 준비하면서 힘든 부분은 없었을까요?
0: 사실 지금 이렇게 말은 술술술 하고 있지만 엄청 떨리거든요.
1: 그래요? 너무 잘해주시는데.
0: 그리고 이런 양성 과정을 들으면서 다양한 것들을 체험해 보았지만 대본은 처음이었어가지고 네 아직까지도 대본 쓰는 건 어렵지만 이런 죽음을 그 본질 제가 전하고자 했던 본질인 죽음을 너무 슬프게만은 아닌 조금 그렇군요. 해학적으로 이거를 대본으로 작성을 하는데 확실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우리 피디님이 보시기에 아까 전에 무대 전략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다시래기 무대를 보면서 이 무대 전략은 이것이었다라는 것도 있었을까요?
2: 사실 이미 요소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유판도 하나의 관객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좀 대중적인 놀이, 전통 놀이.
1: 그렇죠. 좀 네.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해학이라는 지점이 나중에 서윤 학생이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런 지금 동시대에도 해학이라고 하면 뭐 욕설 아니면 식구금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관통하고 있는 지점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서윤이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런 해학을 어떻게 동시대적으로 담아내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흥미롭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유판이라는 걸 굉장히 잘 끌어들이신 게 철학도 있으면서도 재미가 있고 또 그 안에 같이 다 같이 즐길 만한 거리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연을 보고 나면 또 관객들이 아, 이 공연 참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래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죽음 생각하면 공포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마음을 담으셨고 또 어떤 생각을 관객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0: 저는 네. 이번엔 무조건 웃음이었습니다. 사실 네. 그 장례가 네. 방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너무 무겁고 슬프고 네네. 이런데 그 과정 속에 이제 식구금을 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걸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식의 생각을 하시면서 관객들이 헉 하시면서 웃을 수 있는 네. 이걸 공연에서 보여준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게 전 네. 준비를 했는데 많이들 찾아오셔서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웃음이 나는 공연이든가요?
0: 네, 아주 웃음이 나옵니다.
1: 굉장히 궁금해지고 막 흥미를 유발하는데 네. 자, 우리 방송 전에 여러분들께 신청곡 하나를 받았어요. 네. 우리 첫 번째 곡 어떤 분이 선정해 주셨을까요?
0: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네. 제가 지금 4년째 뉴비 스테이지를 하면서 네. 두 번째랑 세 번째 때 했던 기획인데 네. 저의 이야기를 품은 공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0: 제가 가야금 전공을 하면서
1: 네.
0: 이 악기한테 뭔가 끌려다닌다라는 느낌. 뭔가 내가 이 악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정말 맞을까라는
1: 네.
0: 생각이 들 때쯤 그 백남준 선생님의 걸음을 위한 선이라는 작품을 보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작품이 바이올린을 밧줄에 연결을 해서 끌고 다니는 작품이었는데 아 저게 참 나갔다. 근데 예술가들은 다 그런 고민을 한 번쯤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그 예술가들뿐만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은 일과 직업에 있어서 한 번쯤은 그런 느낌을 공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한 공연인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어쩜 설명이 이렇게 좋아요. 그럼 바로 우리 서윤님께서 신청해 주신 완숙을 위한 선 1부 듣고 오겠습니다.

0: 김서윤님이 신청해주신 완숙을 위한 선 1부 듣고 왔습니다. 오늘 N스테이지 시간 ACC 뉴비 스테이지 박연 PD님, 김서윤 안예단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PD님 앞서 우리 김서윤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 뉴비 그러니까 즉 새로운 예술가들이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고 공연 내용을 들어보니까 신인 예술가가 아닌데요? 전문 예술가라고 해도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안녕하세요 저 기획을 맡겨보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1: 사실 서윤이 같은 경우에는 벌써 4년 차가 돼가면서 제가 봐도 이제는 신인 예술가가 아니라 네. 예술가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처럼 정말로요. 보입니다.
0: 네. 네. 아니 우리 김서윤님 진짜 이걸 4년이나 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듣고 보니까 연주뿐만 아니라 기획에도 진짜 관심이 있어 보여요. 기획자로서 정말 활동해 보실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2: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기획자 양성 과정을 들은 거기도 하고 네.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이 무대를 만든다? 와,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다.
0: 아니 또 이렇게 연출을 하시고 기획하신 분들은 또 정말 연주자들 대단해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해보시니까 양가적인 감정이 다 들었을 것 같은데 훨씬 더 되게 복잡하고 정말 총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것이 제일 힘드던가요?
2: 아직까지는 확실히 제가 어리기 때문에 네. 의사소통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네.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 의사소통만 해결되면 그럼 완전 전문가 되시는 건가요?
2: 노력해보겠습니다.
0: 우리 안예담 씨, 감흥 보이지 않는 신호라는 공연 준비하고 계세요. 네. 이거 어떤 공연인가요?
3: 네, 제가 이번에 기획한 감흥 보이지 않는 신호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번아웃과 이제 감정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연입니다. 네. 바쁜 일상 속에서 이제 지치고 감정을 잃어가는 인간에게 AI는 인지하지 못했던 감정을 다시 꺼내어 마주하게 하는 매개체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회복해 나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무대에서는 좀 특별하게 네. AI 기술이 좀 많이 활용이 됐는데요. 네. 먼저 저희 이번 무대에 쓰이는 음악 역시 인간 작곡가와 AI 작곡가가 함께 참여를 했고요. 네. 뒤에 쓰이는 백그라운드 영상 역시 AI로 직접 제작한 이제 미디어 영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무대에서는 좀 특별하게 무용수의 심박을 이제 실시간으로 출력을 하는데요. 네. 이것 또한 AI 카메라로 얼굴의 이제 표정과 흐름 이제 움직임을 원격으로 찍어서 네. 출력한 다음에 무대의 한 리듬으로 또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군요. 저희 무대는 좀 새로운 기술이 많이 활용된 무대입니다.
0: 되게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신박한데 사실 요즘에 뭐 번아웃 오신 분들 많으시고 진짜 감정에 대한 회복 이야기 하셨는데 요즘 진짜 실제로도 많은 현대인들이 AI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나 무슨 고민이 있어. 나 뭐가 힘들어. 사실 이게 친구랑 할 이야기일 수도 있고 상담사랑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진짜 그런 게 필요 없이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없이 AI와 관계를 형성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공감할 것 같은데 요즘 사실 가장 뜨거운 이슈 AI예요. 네. 자, 세 분 AI 잘 활용하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피디님
1: 확실히 네. 예전보다는 제안서를 쓰거나 기획안을 작성할 때 사례 분석을 하는 시간이 확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0: 그렇죠.
1: 그럼에도 아직은 기획안을 쓸 때 그 문구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어색함들이 맞아요. 많긴 하지만 네. 그런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술 세계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사실 우리 뇌는 그런 빅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잘 수집해주고 정리해주는 거에서는 굉장히 잘 요즘 시대에 맞게 활용할 것 같은데, 자, 안예담 씨 공연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2: 네, 사실 AI와 함께 작업을 하다 보면서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하나의 소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처음엔 이제 단순히 정보를 얻거나 네. 작업을 돕는 역할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대화를 나누고 이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마치 함께 고민하고 반응하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말뿐만 아니라 느낌적으로 이제 눈빛이나 감정같이 보이지 않는 신호들을 좀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네. 이제 저는 이러한 감흥의 과정이 인간과 기술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네. 그런 고민들이 모여서 이제 이번 공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진짜 우리가 AI에게 위로받는 경우가 네. 또 상당한 맞아요. 것 같아요. 자, 이 공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2: 네, 이번 공연 저희 감흥 보이지 않는 신호는 크게 마, 응, 명 이렇게 세 개의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1: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2: 마,
1: 마,
2: 응,
1: 응,
2: 명,
1: 명이요?
2: 네, 이렇게 세 개의 장면으로 딱딱딱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 장면인 마에서는 이제 번아웃 상태의 노인,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제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아가고 버티고 살아가다가 이제 점점 지쳐서 무너져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제 무용수의 움직임으로 통해 표현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장면이 응에서는 이제 AI가 그런 인간의 상태를 신호를 읽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연결을 시도를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를 통해서 인간과 기술 사이의 거리감, 이제 소통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명에서는 이제 서로의 신호를 이해하고 공명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해금과 AI 피아노 그리고 인간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면서 지쳐있던 이제 인간이 다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회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1: 정말 기승전결을 세 개 달락으로 네. 구성을 시켜주셨는데,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용수, AI, 피아노, 해금, 타악기 이렇게 등장해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요?
2: 네, 우선 무용수는 이 작품의 스토리텔러이자 현대인을 상징하는 인물인데요. 번아웃을 겪고 감정을 잃어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하는 이제 공연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AI, 피아노는 그 사람의 심박과 상태를 읽고 반응하는 존재인데요. 네. 인간의 신호를 데이터로 인식을 하고 전달은 하지만 감정 자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해금은 그런 AI가 닿지 못하는 감정의 영역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인간의 숨결, 감정, 이런 이제 따뜻한 울림을 통해서 AI가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의 결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타악은 끊임없이 이제 인간을 몰아세우는 사회 압박과 빠르게 흘러가는 현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의 굴레를 상징하는데요. 작품 속에서 타악의 리듬은 이제 현대인이 느끼는 긴장과 부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대한 고민을 사실 AI와 함께 풀어나간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예담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담 씨가 AI와 함께 공연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씩만 네. 이야기해 볼까요?
2: 장점은 네. 일단 데이터가 많이 쌓인 녀석이다 보니 네. 아주 똑똑하고 일사천리하고 빠르게 이제 그쵸? 일을 처리를 하는데 네. 단점이 있다면 네. 이제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감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똑똑하고 좋은데 너무 이제 기계적일 때는
1: 맞아요.
2: 아, 왜 이렇게 무감정해? 아, 맞다. 너 AI지?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저희가 AI와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네요.
2: 네.
1: 그러니까 저희도 진짜 이거는 실제로 위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받잖아요. 근데 진짜로 깊은 위로가 필요할 때 이건 역시 AI구나라는 네. 한계를 부딪히잖아요. 네. 역시 공연을 만들 때도 그런 고민이 있으셨군요. 네. 자, 이 공연을 통해서 관객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2: 저는 이제 이 공연을 통해 관객분들과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이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네.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AI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일상과 예술 속에 더욱 가까이 들어올 것이고 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들도 많이 만들어낼 것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AI가 인간을 대신하느냐가 아니라 네.

0: 인간만이 가진 감정과 공감, 그리고 예술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이제 전통 예술 역시도 변화하는 시대와 만나면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결국 공연이 끝난 뒤에 관객분들께서 앞으로 우리는 기술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까?
1: 네.
0: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 예술을 어떻게 또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가를 이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사실 제가 저도 어디서 봤는데 저희가 AI를 잘 활용하고 소통하고 일을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더 많은 걸 학습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더 위에 있어야 AI를 잘 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피디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 공연?
2: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고 동시대의 핫 이슈라서 그쵸. 저는 많은 관객들이 이 작품이 궁금해서라도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AI와 함께하는 공연 바로 어떤 건지. 근데 이 예담 씨가 공연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힘든 점 어떤 게 있어요?
0: 네,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AI와 전통 예술을 함께 이제 무대에 올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음악이랑 기술, 이제 무대 연출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했는데 아직 정답이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1: 맞아요.
0: 스스로 이제 하나하나 직접 고민하고 실험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특히 AI의 반응과 연주, 그리고 이제 무용이랑 라이브 연주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만드는 과정이 쉽지만 않았습니다.
1: 그 아까 마라고 표현을 주셨는데 마가 뜨진 않았나요?
0: 아, 네. 제가 달아가는 과정을 제가 만들면서 몸소 이제 느껴본 바로 이제 저의 영혼이 담긴.
1: 네. 그래서 아까 마, 응, 명 해서 뭐지? 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 그 마이구나. 네. 진짜 몸소 느끼셨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청곡 들어볼 텐데 우리 혹시 예담 씨가 준비하셨을까요?
0: 네. 제가 이제 이 곡을 선정한 이유가
1: 네.
0: 저희 무대에 쓰이는 곡도 이제 AI 작곡가 이봄이 직접 작곡에 참여한 노래인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음악도
1: 네.
0: AI 작곡가 이봄이 함께 참여한 곡이에요.
1: 와.
0: 이제는 작곡도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 네.
0: AI도 함께 참여를 해서 더욱더 다양한 요소로 쓰이면서 또 그 분야의 음악이 만들어지고
1: 네.
0: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새롭게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작곡가여서 이렇게 신청을
1: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그런 코너가 있거든요. 지금 AI와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럼 안예담 씨의 신청곡 고요한 기다림 들어볼게요.

0: 안예담 씨의 신청곡 고요한 기다림 들었습니다. 오늘 엔스테이지 시간 ACC 뉴비 스테이지 박연 PD, 김서윤, 안예담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진짜 가장 중요한 우리 ACC 뉴비 스테이지 공연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1: 네, 7월 4일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 2에서 진행됩니다. 네, 많이들 보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니 벌써부터 흥미로운데 그래도 이제 우리 공연은 이런 공연이기 때문에 꼭 봐야 한다. 짧게 한마디씩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PD님께 먼저.
1: 기성 예술가들의 작품에서도 보기 힘든 20대 초반 MG 감성으로 풀어낸 전통 예술 프로젝트이니까요.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새가며 이번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의 뉴비들을 많은 따뜻한 눈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다음으로 김서윤 씨.
2: 진도 다시래기가 진도 상장례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조상님들의 지혜도 보면서 19금 장례식을 한번 이렇게 딱 컴온 컴온 이런 느낌이랄까요? 많이 와주세요.
0: 네, 안예담 씨.
3: 네, 저희 공연은 AI가 얼마나 발전해 왔는지 또 새롭게 몸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하실 텐데요. 광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기술들이 많이 쓰여 있으니 기술과 예술이 만나 만들어내는 새로운 울림을 꼭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많은 분들께서 저희 뉴비 스테이지 공연에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정말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목소리. 이번 여름에요. 정말 이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만큼 정말 멋진 공연일 것 같습니다. 꼭 오셔서요. 세 분 응원해 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세 분과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N스테이지는요. ACC 뉴비 스테이지 박연 PD, 김서윤, 안예담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세 분 보내드리면서요. 1부 끝곡으로 당신의 어락 듣겠습니다.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2부 김윤지 레인보우 99의 소요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 3시 8분입니다. 지난해는 장마가 일찍 찾아왔는데 올해 장마는 아직이죠. 6월도 오늘이 벌써 28일이라 이달 안에는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낮다고 해요. 지난해는 제주에서 6월 12일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7월 장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7월 장마는 지난 53년간 딱 두 번이었습니다. 7월 장마는 보통 예년에 짧고 강수량이 적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기상은 언제나 변수가 있으니까요. 장마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302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국의 매력적인 명소를 여행 작가와 함께 둘러보는 어디까지 가봐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숙선의 토끼 이야기 듣고 어디까지 가봐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0: 분들을 위한 시간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로컬 100개 선정된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멋진 여행지로 안내해 주실 분 오셨습니다. 성보나 여행작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작가님 진짜 요즘 너무 선선한 여름 아니에요?
1: 올해는 장마도 좀 늦게 오고 네. 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이렇게 막 뜨겁진 않더라고요.
0: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1: 좀 선선하죠.
0: 너무 좋은 거야. 창문에서 바람이 살랑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러게요. 지금 유럽 엄청 뜨겁다던데.
0: 그러니까 약간 아니 아직 5월 지났죠?
1: 안 지났죠.
0: 안 지났어요.
1: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0: 그러니까요. 아니 네. 5월 이제쯤 되면 너무 덥다 생각하는데 아직 선선하니까 조금 더 놀아야겠다.
1: 맞아요. 아직 장마가 뭐 7월에 온다니까 한 2, 3주는
0: 그쵸?
1: 바깥에서 야외 활동 계획하셔도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번 주 뭐하고 지내셨어요?
1: 저는 전남 무안에서 무안에 가보시면 아시아에서 제일 큰 100년 자생지가 있거든요.
0: 제일 큰이요?
1: 제일 커요. 무안 일로면에 있는 회산 100년지인데요. 이곳에서 해마다 연꽃 축제를 하거든요. 근데 네. 어제 개막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밤에 불꽃놀이도 볼 겸 거기 갔다가 왔습니다.
0: 연꽃 너무 예쁘잖아요.
1: 그럼요. 100년이에요. 또 이 회산 100년지는 말 그대로 하얀색 그 네. 우리 심청이가 네. 100년에서 태어났듯이
0: 그
1: 왕을 만났을 때 네. 탔던 그 네. 100년 그 100년입니다.
0: 네. 네. 아니 아시아 최대 100년지라고 하니까는 엄청 큰
1: 엄청 커요. 이게 평으로 따지면 10만 평 정도 되니까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1년에 기네스북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 100년지로 등재가 될 정도로
0: 정말요?
1: 네, 세계가 인증한 그렇게 큰 자생지인데요. 네. 사실 여기가 원래 연꽃 꽃밭 방주군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농사를 지으려고 저수지를 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농업 용수로 쓰다가 1981년에 이제 영산강 하구뚝이 만들어지면서 이 저수지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죠.
0: 네.
1: 그래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일로에 계신 한 농부분이 여기다가 예쁜 꽃이나 좀 심어볼까? 그래가지고 100년 구근을 12개 구에다가 네. 심으셨대요.
0: 근데 그게 퍼진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심은 날 꿈을 네. 꿨는데 네. 하늘에서 하얀 학 12마리가 내려와서 네. 그 연꽃을 돌봤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여기는 정말 내가 잘 심었나 보다. 그때부터 정말 더 이렇게 가꾸기 시작했고 이제 그분 영향을 받아서 마을 분들이 이 해산 백년지를 이제 저수지에 백년을 심기 시작하고 이 네. 녀석들이 막 크니까
0: 네.
1: 연 반죽 그 10만 평에 모두 다 100년이 뒤덮여 거죠.
0: 와 12개의 연꽃이 그렇게 10만 평까지.
1: 네. 100년으로 꽉 찬 건 아니고 네. 이제 100년이 메인 주인공이긴 한데 뭐 홍련이나 수련 같은 다양한 연꽃 한 30여 종이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연꽃뿐만 아니라 수생식물 한 50여 종도 같이 자라고 있는 네. 곳이라 생태학습장으로도 되게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0: 축제는 언제까지인가요?
1: 어제 개막을 했고 내일까지 거든요. 아 축제는 지금 이제 내일까지 오늘까지입니다. 깜빡했네.
0: 오늘까지면 네. 지금 달려가야 되는.
1: 지금 달려가면 이제 축제를 즐기실 수는 있는데요.
0: 네.
1: 사실 이 연꽃 축제가 원래 7월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장마도 겹치고 너무 더우니까 손님들이 오기에 좀 이렇게 많이 오시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0: 네.
1: 무안군에서 우리가 좀 손님들을 많이 유치하자 싶어가지고 네. 좀 땡기신 거래요. 6월 말로. 그래서 100년은 사실 7월 초에 이렇게 개화가 확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축제 기간 축제가 더 재밌을 것 같아. 오늘 밤까지 행사
0: 네.
1: 있으니까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가시고
0: 네.
1: 아니신 분들은 그냥
0: 맞아요. 네네. 여유롭게.
1: 네. 그럼요. 네. 또 무안 해산 백년지는 백년이 엄청 크거든요.
0: 네.
1: 그리고 그러면서 좀 오래 펴요. 그래서 한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가셔도 백년을 보실 수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좀 여유

0: 있게 이제 여름 여행지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백년 자체가 이게 정말 한 송이만 피어도 존재감이 뿜뿜하거든요. 한 500m는 조금 거짓말이고 한 100m 정도 이렇게 갈주면 향기가 나요. 백년 향이. 그래서 어, 여기 어디 백년 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푸른 연꽃 사이로 하얀색 큰 백년을 이렇게 마주치실 수 있으니까
1: 그렇군요.
0: 피고

0: 어떤지를 보실 수 있고 네. 아니더라도 이렇게 8월 말까지는 여유 있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남 무안의 아시아에서 제일 큰 100년 다생지 연못이라고 하니까 진짜 8, 9월까지만 해도 가면은 네, 좋은 연꽃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예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연꽃이 이 녀석이 필 때 새벽에 꽃대가 슉 올라와서 아침에 활짝 폈다가 해가 한 11시쯤 되면 다시 꽃송이를 딱 봉우리를 오므리고

0: 바느질인데
1: 쑥쑥
0: 맞아요. 이게 그 애부터 섬 곳곳에 정말 향긋하고 질 좋은 쑥이 많이 난다고 해서 쑥섬으로 불리는 섬이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속한 작은 섬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름이 애도예요. 쑥 애자를 써서. 근데 이제 별칭으로 쑥섬이었는데 별칭이 워낙 인기를 얻다 보니까 지금은 전남 고흥군 쑥섬으로 네. 더 이렇게 공식 명칭으로
1: 오히려
0: 되어 있습니다.
1: 오히려 더 각인이 되는 것 그쵸? 같아요.
0: 그런데 네. 네. 쑥이 많긴 한데 전남 고흥군 쑥섬으로 네. 더 이렇게 공식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오히려 더 각인이 되는 것
0: 그쵸?
1: 같아요.
0: 그런데 네. 네. 쑥이 많긴 한데 이게 사철 정말 주인공이 매번 바뀌거든요. 근데 쑥은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주인공이고 네. 지금철의 여름의 쑥섬은 주인공이 수국입니다. 네. 그래서 섬 전체가 지금 수국 꽃밭 천지예로 지금 수국수국 아주 예쁜 네.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1: 쑥섬의 수국, 네. 쑥섬의 수국 꽃밭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일단은 거기에 많은 수국이 피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사한데 네. 지금 수국이 많이 피어 있는 거죠?
0: 네, 지금 제주도부터 올라왔던 수국 라인이 지금 이제 전남 남해안 쪽으로 해서 지금 한창 절정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아마 쑥섬이 온통 수국 꽃밭으로 뒤덮여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쑥섬을 보시면 정말 작은 섬이거든요. 근데 쑥섬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네. 83m예요. 해발. 그러니까 엄청 얕죠. 네. 낮고 이렇게 펑퍼짐한 구릉지대처럼 이렇게 섬이 예쁘게 아담하게 있는데 네. 여기가 14가구만 사세요. 그래서 주민수가 20여 명 정도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그 정상 부분 83m 부근이 다 수국 꽃밭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한 200m, 2km 정도 남짓한 이렇게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네. 거기가 다 수국 꽃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 주민들은 정말 그 예쁜 수국을 항상 볼 수 있는 거네요.
0: 그럼요, 그럼요.
1: 부러워요. 아니 근데 쑥섬이 원래 이런 꽃섬이었나요?
0: 이 수국이 사실 꽃섬이 된 이유는 원인은? 아니 쑥섬을 이렇게 꽃섬으로 만드신 네. 주인공이 있는데요.
1: 또 개인의 어떤
0: 그렇죠. 교사 남편과 약사 네. 부인이 한 부부의 노력으로 이 쑥섬이 네. 이렇게 꽃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그 교사였던 남편의 외할머니가 쑥섬에 살고 계셨대요. 이 두 분들은 지금 외나로도에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네. 외할머니가 살던 그 섬이 너무 사람들도 줄고 버려진 듯한 섬이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이 여보 우리가 이 쑥섬을 한번 갖고 보자 네. 라고 이렇게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해서 남편은 선생님이시니까 학교에서 뭐 방과 후 시간대나 방학 또 부인도 시간 날 때마다 숙섬에 가셔서 땅을 조금씩 조금씩 사면서 거기에 꽃을 심으셨대요. 네, 그래서 이 꽃섬이 2000년 정도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하셨다는데 네. 지금 26년이 됐으니까 그동안 이 섬을 다 꽃으로 뒤덮이신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1: 그
0: 수국이고
1: 꽃 산 섬이
0: 그 두 부부 때문에 숙섬이 꽃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배 타고 계속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셔가지고 마을을 그렇게 예쁘게 가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남편분은 교사도 이제 퇴직하시고 아내분은 여전히 왜 나로도에서 약국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지금은 시간이 더 많이 남아서 네. 더 많이 섬에 가서 더 예쁘게 지금 섬을 가꾸고 계신데
1: 그러니까 개인 땅이신 거잖아요.
0: 그렇죠. 와. 근데 이제 이게 전남 제1호 민간 정원으로 이게 선정된 네.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근데 이제 뭐 막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너무 반겨주세요.
1: 많은 분들이 함께하려고 네, 만든 섬. 섬이니까요.
0: 약간 외도같이 경상도에 있는 외도처럼 이곳도 이제 그렇게 갖고 계시죠.
1: 그럼 섬이니까 배 타고 가야겠네요.
0: 배는 타야죠. 네. 근데 나로도 항 그 여객선 터미널에서 배는 타거든요. 근데 네. 딱 보면 0.5km에 있어요. 섬이
1: 아,
0: 바로
1: 가깝구나.
0: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연륙은 돼 있지 않아서 배는 타셔야 되는데 네. 배 타서 내린 때까지 한 3분 걸립니다. 그래서 3분 정도 배 타시면 들어가실 수 있고요. 네. 이게 뭐 한 왕복 도선료에 약간 숙섬 입장료 같은 게 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청소도 하시고 그쵸. 이제 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첫 배가 가서 거의 이제 좀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이렇게 왕복하셔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배 타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배니까 신분증은 꼭 챙겨가셔야 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신분증 없이 가셨다가 그냥 이렇게 약간 연안부두 연인처럼 못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증 꼭 챙겨서 숙섬 가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여름 숙 진짜 예쁘잖아요. 색깔별로도 예쁘고.
0: 그럼요. 여름 지나면 또 가을엔 또 아스타구카라고 보라색 구카가 피고요. 그러니까 겨울엔 또 겨울꽃들이 피거든요. 네. 그래서 봄에도 엄청 예쁜 꽃들.

0: 피어요. 봄 야생화나 뭐 그런 것들이 피어서 정말 사계절 내내 꽃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진짜 그야말로 꽃섬이네요.
0: 네.
1: 말도 예뻐요. 꽃섬.
0: 그러네. 그러네요.
1: 아니, 진짜 배 타고 가서 만나는 섬의 꽃섬은 더 특별할 것 같은데. 자, 이쯤에서 우리 음악 한곡더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억스의 새타령 듣고 올게요.

0: 억새 세타령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공숙섬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숙섬, 수궁 말고요. 섬에 갔잖아요. 구석구석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1: 나 지금 노래 들으면서 너무 감정이입에 나. 쑥쑥쑥쑥. 아, 이거 숙섬 가면 꼭 말씀드려야겠다. 이 노래로 뮤비 하나 만드시자고.
0: 그래서 틀은 곡이잖아요.
1: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게 근데 이 숙섬이 아까 말씀드렸죠. 14가구 정도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20분 정도 섬에 살고 계시나 정말 아주 작은 집인데 아 작은 섬인데 대 한 네. 100여 년 정도 이 마을이 조성된 지 그렇게 오래된 마을이에요. 그래서 마을이 이제 원래 바닷가 마을들은 돌담을 쌓잖아요. 그래서 이 섬 안에 마을이 다 돌담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돌담 고삿길을 돌아보는 것도 되게 힐링되는 여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항구에서 내리시면 숙성에 도착하시면 바로 아 우리 수국 보러 가야지 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가지 마시고 돌담길 따라서 마을도 한 바퀴 돌아보시고 이제 돌담길 따라 이제 마을 끝쯤 가면 이 숙섬에 또 400년 된 난대림 원시림이 있어요. 오. 그래가지고 엄청 우거져 있거든요. 네. 후박나무랑 동백나무가 정말 이렇게 숲처럼 빛이 한 자락도 안 들어올 정도로 나무가 빽빽하게 숨어진 네. 심어진 원시림이거든요. 그래서 그 숲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한여름에 가도 한 체감 온도상으로 10도 정도 훅 떨어질 정도 되게 선선하고 네.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 섬마을 분들이 이 섬을 되게 신성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섬에 이렇게 제사도 지내시고 이렇게 좋아하는 숲이다 보니까 네. 그 숲 들어가실 때는 조용히 하시고 쓰레기도 버리지 마시고 아유 고마워 사랑해 하는 마음으로 나무길 따라서 좀 가시면 이제 꼭대기 해발 83m에 네. 수국 정원들이 꽃밭이 펼쳐져 있으니까 구경하시면 좋은데요. 여기 이제 정상 부분에 이제 부부가 주로 꽃밭을 조성하셨어요. 그래서 공원이 한 세 파트로 뭐 별공원, 달공원, 태양공원 해가지고 테마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계절별로 꽃들이 이렇게 종류별로 피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좋은. 인데요. 숙섬의 수국을 제가 항상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수국은 전국적으로 되게 축제 많이 하시고 명소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내륙 지역에 있다 보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다도해 파란색 쪽빛 바다가 펼쳐진 다도해를 배경으로 또 정상 부분에 있으니까 주변에 걸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딱 쪽빛 바다에 꽃이 둥둥 떠 있는 느낌은 이 숙섬만한 곳이 없습니다. 네.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지금 제가 다녀본 곳 중에서는 유일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라보면 이렇게 파노라마 뷰가 다 수국, 쪽빛 바다의 수국이라 가만히 앉아서 한 30분 정도 있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네. 되게 선선하고 또 난대수림이 우거져 있는 섬이니까 나무들도 얼마나 크고 그늘이 네. 넓겠어요. 그래서 그늘 아래서 수국 구경 정말 원 없이 하시고 오시면 좋고요. 그 코스대로 몬단길이라고 해서 숙섬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주요 거점들 한번 찍어가지고 나 스스로 그냥 템플 이렇게 스탬프 투어 하신다 생각하시고 숙섬의 주요 명소들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진짜 꽃과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꽃의 너머에 바다가 이렇게 네. 쪽빛 바다가
1: 너무 예뻐요.
0: 그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수국이 또 색깔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오색 찬란하다는 말이 딱 맞는데 이 수국이 사실 땅의 그 성분에 따라 꽃 색깔이 달라진대요.
0: 그래요?
1: 네, 네. 산성 땅에서 크면 뭐 하얀색 꽃을 피고 또 알칼리성 흙에 있으면 뭐 다른 색이 피는 그런 게 있어서 수국은 전혀 이제 이번에는 이 꽃 피었다 이 색 네. 피었다가 뭐 다 땅이 좀 달라지면 다른 네. 색이 피고 그런 매력이 있다고
0: 어떻게
1: 하더라고요.
0: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계세요, 작가님?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아니, 진짜 난대림에서 약간 그 저는 산림욕이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 시원하게 잠깐 서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1: 새소리도 되게 거기서는 되게 뭐랄까 새가 억세지 않고 이렇게 쑥쑥쑥했던 그 녀석들
0: 아니고
1: 쑥국 쑥국 되게 순해요. 이렇게 섬을 닮아서 그렇지 새소리도 순합니다.
0: 확실합니까?
1: 예, 확실합니다.
0: 쑥쑥 이렇게요?
1: 네 확실합니다.
0: 재밌습니다. 쑥쑥 아니 6월은 또 그야말로 수국의 계절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정말 고흥 숙성 외에도 우리 수국

0: 핀데 많을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전국의 대표적인 수국 축제나 명소가 있다면 또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지금 이제 근거리에 전남 신안군이 일섬 일플라워 정책을 하면서 네. 섬마다 자기 이제 색깔의 꽃들이 있거든요. 오, 네. 근데 지금은 도초도가 이제 수국 철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숙성 갔다가 그러면 신안까지 넘어가서 또 다른 수국섬 한번 가볼까 하시는 분들은 도초도 가시면 좋고요. 네. 또 경기도권에서 가시는 분들은 워낙 뭐 이렇게 놀이공원에서도 수국을 많이 해나오셔서 거기 가셔도 좋은데 용인에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자작나무 숲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지금 여름에는 수국 철입니다. 그래서 네. 수국을 많이 심어놓으셔서 용인 자작나무 숲에 가셔도 좋고 또 영남권은 부산이 태종대가 또 수국 축제를 해요. 네네. 그래서 다 7월 4일부터 아마 축제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 시즌이라 7월 한 달 내내 수국 많이 피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산 태종대도 가시면 좋고 제주도는 워낙 많거든요. 사실 제주도 수국 치시면 맞아요. 한 20개는 뜰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번 주시면 저는 카멜리아 힐이라고 네. 거기를 좋아하거든요. 거기도 약간 바다 배경으로 수국이 있어서 네네. 바다랑 수국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혹시 못 가보신 분들은 그냥 저는 요즘 지나가면 수국 그렇게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1: 길거리에도 많이 피어 있어요.
0: 네, 들에도 피어 있고 도로에도 피어 있고 남의 집 마당에도 피어 있고.
1: 옛날 할머니 댁 가면 막 이렇게 뭐 장독대 있는데 이렇게 그 수국이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0: 맞아요.
1: 저는 그게 수국인지도 몰랐고 꽃 지면 열매가 맺는 줄 알고 할머니 저건 뭘 맺는 거야?
0: 사랑을 맺는 거야.
1: 아 그때 할머니 그런 말 쓰면 안 했고요. 그냥 이쁜 게 피어났다.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요즘 진짜 천지에 또 수국 많이 피어있으니까 네, 또 수국 명소 못 가신 분들은 또 그렇게라도 힐링하면 좋을 것
1: 그럼요,
0: 같아요.
1: 네.
0: 저 얘기 말입니다.
1: 길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네.
0: 네. 고흥숙섬에서도 이 아름다운 수국 또 원실이 만끽하고 우리 또 고흥만의 맛집 있잖아요.
1: 아, 그럼요.
0: 로컬 별미 추천해주세요.
1: 사실 고흥은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했 드렸던 그 바다가 그 바다라 네. 하모가 철이긴 해요. 네네. 그래서 하모 드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고흥 가면 늘 먹던 거 말고 너 가는데 소개해줘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고흥에 가면 과영면이 있어요. 오. 고흥 과영면에 가면 버스터미널 옆에 기사식당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삼겹살 백반이 메인 메뉴거든요. 그래서 어딜 들어가셔도 메뉴는 비슷한데 이제 제가 가는 식당은 이제 과역 땡땡 식당이거든요. 과역 땡땡님 식당인데 거기는 일단 은색 쟁반에 15가지 남도 밑반찬이 깔려서
0: 그거
1: 나오고요.
0: 좋아요. 그거 좋아요. 네,
1: 그다음에 네. 돌판에 대패 삼겹살을 이렇게 바로 구워가지고 부추랑 네. 같이 구워서 이렇게 싸서 먹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저렴하고 맛납니다. 기사님 식당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친구한테 소개해줘도 만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래서 과영면 버스터미널 옆에 네네. 기사님 네. 식당 골목에 가셔서 점심 한 끼 드시고 오시면 든든하고 주머니 가볍게 드시고 오실 수 있고요. 또 과영면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거기가 우리나라 내륙 지역에서 최초로 커피 농장이 이제 많이 이렇게 집성 이렇게 뭐랄까 모여서 커피 네. 농사 짓는 분들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서 커피 농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0: 그래요?
1: 커피 농장 옆에 늘 바리스타가 있는 카페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드립 커피 바로 재배한 그 커피 볶아가지고 네. 바리스타가 커피 드립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한 잔 드시고 오시면 좋고 커피 나무 보면서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신선해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친구들도 커피 열매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지금 고흥 유자 막걸리가 올해 상 받았습니다. 이 라이트 버전으로 나온 녀석이 있는데 그게 올해 막걸리 대상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젊은 세대들도 맛이 네. 어울리게
0: 라이트하면서
1: 탄산도 있고 이렇게 그런 맛이라 올해 뭐 상 받았다니까 먹어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사님 식당 가시면 좋죠.
0: 고흥에서 공연하고 나서 그 공연 관계자분들이 이제 그 유자 막걸리를 이렇게 박스로 선물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 되게 조금 달고 찐득찐득하다는 생각이
1: 맞아요.
0: 들었는데 라이트하게 또 나왔다고 하니까 네. 또 관심이 생기네요.
1: 상 받았다니까. 네.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성 작가님 우리 또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여행지
1: 네.
0: 소개
1: 일주일.
0: 부탁드릴게요.
1: 그러겠습니다.
0: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수국이 아름다운 고흥 숙섬 소개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성분화 여행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요. 민은경의 여행 듣겠습니다.

민은경의 여행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름휴가 어디 갈지 정하셨나요? 해외로 가고 싶지만 고환율 때문에 망설여지는데요. 이럴 때 국내 여행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나라 땅끝에 있는 해남군이 관광객들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땅끝 해남 반값 여행 3차 참가자 접수를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해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요. 여행 경비 50%를 모바일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데요. 신청은 선착순으로 환급 혜택은 개인 여행객과 팀 단위 여행객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은 5만 원 이상, 2인 이상 팀은 10만 원 이상 여행 경비를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 되는데요. 해남은 두륜산이나 대흥사, 달 마산, 명량 해상 케이블카 등 볼거리 즐길거리 많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고

이화중선회 여러분의 연주로 보렴 듣고 왔습니다. 유성기 음반이라 음질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다음 주 주말 오후에도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 해주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저는 모던 국악밴드 코스모스의 솔라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공자의 언행이나 문인과의 논의를 기록한 책 공자 가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배는 물이 아니면 갈 수가 없으나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면 가라앉는다. 배를 띄우고 움직이게 하는 물처럼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도 제자리를 잘못 찾으면 오히려 삶을 잠식시키는 독이 될 수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쏟는 관심과 사랑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 관심과 사랑이 상대를 지지하고 유유히 나아가게 하는 넓은 물이 되어주지 못하고 혹시 무거운 부담으로 상대를 가라앉히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간만큼은 깊은 풍류의 바다에 푹 잠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물론 그 위로 유유히 흘러가 주셔도 좋고요. 6월 28일 일요일 김종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김준수의 소리 수군가 중 수궁풍류로 출발합니다.

토끼가 어찌 계면을 잘 늘어놨던가 용왕이 딱 돌렸던가 보더라. 여봐라, 태공을 해야 하는 자는 정배를 보낼 터이니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고 술상 하나 차려들여 오너라. 술상을 들여놓으니 뜻밖의 수공 풍류가 낭자하는지 왕자지드 봉비리 곽쳐다 죽장보 짜지렁 콩 경저콩 장자방의 옥통소 띠띠로디로 석연자 검은고 설동계 둥덩 해강의 해근이며 완저거 휘파람 현 하고 최용정 능파사보사 이국어 재련국을 곁들여서 노래할 제 낭자 한풍왕소리 소공일인 농헌나 토끼도 신명되어 아빠를 몇산짝본으로 딱 들더니 한번 놀아보는지 함내 퍼들은 정보장 둘을 어디 있네 퍼들은 유록장 둘러 한 가지는 찢어지고 또 한 가지는 늘어져 촌기 초동을

어째 어머니는 동후를 입고 아버지는 동후를 지고 노고 지리지리 노고 지리 아빠를 바짝 축척어 들던지 촐랑한 촐랑은 눈인다. 이리한 참돈일 적에 대장 범칠한 놈이 토끼들을 쫄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니다가 아따 야들아 토끼 뱃속에 가만들었다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토끼가 깜짝 놀래 주저앉으며 아니 어떤 시리비 아들놈이 내 뱃속에 가만들었다 하느냐 못 먹는 술을 빈 뱃속에다가 서너잔 부었더니 아마도 똥덩어리가 촐랑촐랑 하는 소린갑다. 장담은 허였으라. 오래 지체하다가는 배를 꼭 따일 모양이라. 용왕께 하직을 하는디 대왕의 병세 만만히 중하오니 소신이 세상을 빨리 나가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나이다. 용왕이 말을 듣더니 여봐라 별주부, 별주부는 태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죽거든 속히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허고 이영을 내려놓으니 별주부가 기가 막혀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토끼란 노 본실 간사와와 뱃속에 달린 간 아니네 보면은 초목금소라도 뱃속을 대요 맹하고 칠종칠금 하던 체가장의지 요한이거든 한번 놓아보낸 토끼를 어째 다시 구하리까 당장 배를 따보아 간이 들어서면 조전이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면 소신의 고정을 멸하여 조업고 소신의 늘렁지 처참 하더라도 여한이 없

선왕선더냐 왕병이 지중 거던 니가 어찌 기만을리 옛말을 니가 못 들었느냐 하그리 학창으로 용왕을 살리고 미국의 망국이 될 것이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보아 가리 들었으면 조련이 와

가니 없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떡을 알아 사가래요. 덕의용왕 백년 살 때 하루도 못 살 대요. 덕을 알아 만조 백가난 나란시 모두 다 몰살 시키리라. 아나였다 백알라라 아나였다 백알라라 똥밖에 든 게 없다 대배를 갈라해 모아라. 혈주부는 왜 이렇게 잔말이 심원고 태공을 모시고 세상을 빨리 나가 간을 죽어든 속히 가져오도록 거여라. 별주부 할 일 없이 토끼를 업고 세상을 나가는디. 야 이놈 토끼야 내가 가기는 가되 너 속은 다 있을 것이다 이놈아. 할 일 없이 수국을 나가는디. 가자.

어서 가자. 고국 산천을 파리 일학장사 추세권 흔히 부지하처조상 군공 한 곳을 당도헌이 한군제 서있으되 푸른옷 입고 검은 관을 쓰고 문을 대공은 하이즉 좌오 청산허니 건물가이지요 탁조부리

기웅 기주론 포랄들 정 어주하든 강대공도 빗수로 돌아들고 을지동 차흑뿐이라 백

0: 김준수의 소리 수궁가중 수궁풍류 함께 들으면서 6월 28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오늘도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감사합니다. 전하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은요 꼭 보내주세요. 사연 중 선정해서 좋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2630님,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출석해요. 제가 키우는 식물인데 꽃이 많이 피어서 올려봐요. 아이고 예쁜 사진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꽃을 안 피워서 제가 정성을 들였더니 꽃이 활짝 피었네요. 모든 일에 정성을 들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유익한 방송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630님 계속 애청해 주실 거죠? 저희도 정성껏 좋은 풍류 준비할게요. 그리고 이이배님, 아 오늘 첫 곡부터 미녀 들려주시니 신나요 신나. 용호님 제 신청곡 나오니 더더욱 신납니다요. 네 고맙습니다. 이럴 땐 추임새 하나 얼씨구 좋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186님, 지난주에 오한 명창의 여타령 들으시고 보내주셨네요. 영상으로 조완, 조유아 부녀 보셨나요? 둘이 판박이에요. 아 그렇군요. 저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그리고 사연 주셔서. 그리고 8920님, 김용호님 우리 가락은 잘 모르지만 자꾸 듣게 되는 건 우리 가락이기에 끌리는 것 같아요. 어렵지만 천천히 알아갈게요. 아이고 감

감사합니다. 우리 8920님 고마워요. 또 한 분의 애호가가 생겨서 저는 신이 납니다. 신이 나. 감사합니다. 좋은 풍류 계속 만들어 갈게요. 그리고 7470님. 경북대학교 민속학 클래스에서 선생님께 대풍류랑 남도 사면 배운 기억이 납니다. 우연히 국악방송 틀었는데 선생님이 나오시네요. 앞으로 애청자 되겠습니다. 앗! 7470 우리 장재복 학생. 우와 이게 얼마만인가요. 잘 있죠? 우리 풍류가 좋다가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인연을 잊게 했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히 지내고 앞으로 연락도 됐으니 풍류가 좋다. 계속 애청해 주시고 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종종 사연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승승장군님도 함께 사연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하지군요. 덥지만 날이 길어 활동하기 좋아요.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씩 밤이 길어지겠네요. 아, 이 좋은 계절 여름 잘 즐겨야겠어요. 오늘도 좋은 풍류, 풍류가 좋다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승승장군님.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 춤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좋은 풍류, 멋진 풍류 선별해서 들려드릴게요. 꼭 함께해 주세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생강의 단소, 이생강류 단소산조입니다. 단소는 악기 구조상 산조 같은 극적이고 격동감 있는 음악을 연주하기 참 어려운 악기이죠.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만든 것이 바로 이 단소산조입니다. 오늘은 이생강 명인이 구성한 가락으로 중중머리부터 휘모리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0: 풍월 실러 가는 배인가. 이런 사설로 시작되는 단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두 장단 사설의 앞머리를 조합해 강상풍월이라고 불린 단가인데요. 강물 위에 둥둥 떠가는 배를 바라보며 바람과 달 실러 가는 배인가 라고 말문을 연 노래화자는 바로 이어서 십리장강 벽파상에 왕래하던 거룻배라고 폭이 십리라되는 장강이 푸른 물결이를 오가던 작은 배를 이야기하더니 이번에는 오호상 연월 속에 범상공 노든 배인가라고 오호의 물안개 자욱한 달빛 속에 놀던 범녀의 배에도 비유해봅니다. 이렇게 강물 위에 작은 배 한 척 떠가는 풍경을 가진 비유법으로 그리며 시작된 노래는 이 배 저 배 다 버리고 한송종 소나무 베어다 작은 배 만들어 타고 술과 안주 많이 실어 경포대로 구경 가자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그리고는 또 이런 사설이 이어집니다. 대인난 대인난은 촉도 지나니 대인난이요. 출문망 출문망은 월계오동의 상상지라. 여기서 대인난은 사람을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말이고요. 촉도 지나는 촉나라 가는 길의 어려움이란 뜻인데요. 즉 멀고 험한 길로 인해 오지 못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사설 출문망은 월계오동의 상상지는 문 밖에 나아가 바라보니 오동나무 가지 끝에 달이 걸려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노래의 화자는 그 달을 자라 등에 실어 어서 고향에 가자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달을 노래하던 사설이 어느 틈엔가 저 달을 다 보내고 5월이라 단온 날은 천중지 가절이요 일지지 창해로다 라고 5월 단오 무렵의 좋은 계절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천중지 가절은 하늘 가운데 좋은 명절이란 말이고 일지지 창해란 창해의 해가 점점 길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해서 5월 단오 무렵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던 사설은 갑자기 백구야 날지 마라 라고 흰 갈매기에게 눈길을 돌리더니 벼슬에서 물러나 갈매기 날아다니는 자연 풍경을 즐기는 선비의 노래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정혜석 명창의 소리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 강상 둥둥 떠는 배는 풍어를 질러 가는 배인지 십리장강 벽파상은

또 술렁 배 뛰어라 강등 경포대로 구이경 가세 대인난 대인난어 척도 지나니 대인난이요 출문망 출문망은 얼싸오동응 상상미라 자리등어 저다를 실어라 우리 고향을 어서 가세 저다를 다 보내고 오월이

성이여 언제지 나는구나 광풍결을 떠준 천지은 비근약을 하는구나 백구야 나들 말아 너 잡으러 내 안 간다 승산이 퍼졌음에 너 쫓아 이왔노라 강사 더닦고 구멍이 서여 죽어 나물 먹고 물을 마시고

그때의 준양과 도령님이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5, 6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뿍 들어 하루 난 서로 사랑가로 논의나 한디 안채요.

살찐 한 캐럴을 물어다 놓고

뭐다고? 아르르르르르르릉 하. 난듯 탄산봉황의 축시를 물고

0: 나오나는
1: 하나, 둘, 셋.

부이변 수의 전해 장해 같이 깊어

떠난 주가 꽃이 되네. 떠홍삼춘화가 되고 파도 주가 봄나비 되요. 춘삼월 호시절에 띠꽃송이 내 덥석

하루 한 변 촛불 내라 나비 새꽃 찾으간지 꽃 떼기 는데 사실소 그러면 죽어 될 것이다 너는 죽어 종도인 경이 되고

경태기도 내 사실소. 그러면 조가 될 것이었다. 너는 죽어서 글자가 되되 따지다곤 그들만의 저 계집 여자 글자가 되고 나도 죽어 글자 되네. 하늘 전 하늘 곧 나를 편양지에 피고 개토키 사나이 남 아들 전 자 글자가 되어 계집여면에 똑같이 붙여 서서

단가 강상풍월의 사설을 노래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춘향가중 긴 사랑과 함께 정혜석의 소리로 감상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자,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곡으로 국립국악원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김주옥 외 여러분의 소리 이야홍 타령이었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소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참여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2630님 정답! 악당광칠 남봉가 맞나요? 좀 어렵네요. 아유 맞아요 남봉가. 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사설 남봉가 물음표 4개나 찍어주셨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남봉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재방송 때 우리 승승장군님도 보내주셨네요. 남봉가였군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첫 곡 마치기 이후에도 음악 듣고서 사연 올려주신 분 계시네요. 우리 전영민님. 구음신하이 들으시고요. 조공래 선생님 소리 같은데 폐부를 찌르네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렇죠. 명인의 구음은 가슴을 울리고 마음을 감동시키죠. 감사합니다. 같은 곡을 재방송에서 들으신 또 우리 승승장군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구음만으로도 작품이 되는군요. 대단하네요. 라고 감탄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더욱더 멋진 풍류, 쉽게 알아가는 우리 국악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풍요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철연금의 유경화, 대금의 이용구의 연주로 대금 철연금 이중주, 산주합주 감상하시겠는데요. 대금은 많이 들어본 악기인데요. 철연금은 조금 생소하시죠? 철연금은 1940년대경 김영철이란 분에 의해서 개량된 근대 국악 현악기입니다. 검은고를 연주할 때 손에 잡고 소리를 내는 술대와 같은 기구와 동옥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쇠줄을 연주하는 악기예요. 국악의 현악기와 관악기의 멋진 앙상블 한번 감상하시고 저는 다시 풍요 사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아버지, 청이 왔사와요.
1: 아, 그래. 아이고, 어서 와라, 청아. 풍류방의 시조는 재미있게 배우고 왔느냐?
0: 예, 아버지. 근데 시조도 남자가 부르는 시조랑 여자가 부르는 시조가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지름시조가 남창 지름시조도 있고 여창 지름시조도 있대요.
1: 어이, 그러냐? 아니, 이 예비에겐 우남동녀 우리 청이가 열아들 안 부러운 딸인데 아, 남창 지름시조라고 내 딸이 못 부를 이유는 없지. 아, 그러니 남창 여창 가리지 말고 우리 청이가 부르고 싶은 시조 다 배우거라.
0: 정말요? 그래도 남녀가 유별한데 제가 남창 시절을 불러도 될까요?
1: 아이, 그럼 그럼 그럼. 명색이 풍류를 한다는 사람이라면 아, 그런 구닥다리 낡은 생각에 갇혀 있을 리가 없다. 아, 풍녀 사전에는 어찌 나와 있는지 한번 보려구나.
2: 네, 오늘도 풍녀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심청량이 배워온 대로 지름시조에는 남창지름시조와 여창지름시조가 따로 있는데요. 남창지름시조가 초장천머리부터 높은 음으로 질러 부르는 것과 달리 여창지름시조는 초장첫째 장단은 평시조처럼 평이한 음으로 시작하고요. 둘째 장단부터 높은 음이 나오지만 이것도 속소리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내는 게 남창 지름시조와는 다른 표현법이랍니다. 이렇게 남창 지름시조와 여창 지름시조는 음악적인 특징이

특징과 표현법의 차이로 인해 전혀 다른 느낌의 노래가 되는데요. 남창 지름 시조가 장엄하거나 통분한 느낌을 표현하기에 알맞다면 여창 지름 시조는 애절한 느낌을 표현하기에 더 적절한 악곡인 것이죠. 아마 처음에는 여성 가객을 위한 지름 시조의 변주곡이 따로 만들어져 여창 지름 시조라고 이름을 붙였을 테고요. 여창 지름 시조가 따로 생기니 본래의 지름 시조는 남창 지름 시조라고 불리게 된 걸 텐데요. 하지만 지금은 남녀 구별 없이 남자 가객이 여창 지름 시조를 부르기도 하고 여창 가객이 남창 지름 시조를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시조창 제목 앞에 붙어 있는 남창 또는 여창이란 말은 가객의 성별을 제한하는 말이 아니라 음악적인 특징을 구분짓는 악곡의 제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박인규의 노래 여창 지름시조 달 밝고 서리친 밤, 박익자의 노래 남창 지름시조 바람아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지름시조에 대해 처음 알려드리고 남창 지름시조와 여창 지름시조를 이어서 들려드렸는데요. 그때는 남창 시조는 남자 목소리로, 여창 시조는 여자 목소리로 들었지만 오늘은 그 반대 조합이었죠. 이렇게 남창 지름시조와 여창 지름시조가 따로 있긴 하지만은요, 시조창은 남녀 구별 없이 모든 가객들이 다양한 악곡을 소화하고 있으니까요. 남창, 여창이란 말은 음악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악곡의 제목으로만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6월 28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미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김상현 왜 여러분의 연주 신하이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계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무심코 이용하는 지하철의 환승 음악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수도권 서울의 지하철에는 경기민요 풍년가를 경쾌하게 재해석한 풍년이 흐르고요. 부산은 환승역마다 푸른 바다와 시원한 파도를 연상시키는 바다의 바람이란 창작곡으로 해양도시 부산만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의 중심 대전은 단일 노선이라 환승역은 없지만 대전역 같은 주요역에 도착할 때면 충청도의 전설적인 명곡인 대전 블루스를 국악기로 편곡한 버전을 만날 수 있고요. 종착역에서는 황병기 명인의 가야금 명곡 춘설 중 평화롭게를 들을 수 있지요. 우리가 무심코 흘려들었던 짧은 안내음에도 알고 보면 이렇게 다채로운 지역적 멋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된다면 직접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8일 일요일 오늘 첫 곡은 단가 청춘가로 시작하겠습니다.

곡은 젊은 소리꾼 박인혜 씨가 새롭게 만든 단가인데요. 옛 노래에 이르기를 우리 사는 인생 사계절이 있다던데 우리 인생 지금 꽃 피고 나비 첩첩 날아드는 봄이로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청춘가입니다. 단가 청춘가 작사와 소리의 박인혜 작곡의 박서경 반주에는 피아노 유찬미 25연 가야금의 신미령 장구에는 정상화입니다.

0: 단가 청춘가 들어보셨습니다. 작사와 소리의 박인혜, 작곡에는 박석영이었고요. 반주는 피아노 유찬미, 25형 가야금의 신미령, 장구에는 정상화였습니다. 박인혜 씨는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 대표로 전통 판소리는 물론 창작 판소리와 새로운 국악극 등 넓은 활동 반경을 가지고 활약하고 있는 소리꾼인데요. 대표 작품으로는 오버 더 떼창, 문전 봄풀이, 종이꽃밭, 두할망 봄풀이 등 무가를 바탕으로 한 작품과 판소리 숏스토리 모파상 등 판소리를 새롭게 만드는 실력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청춘을 요즘 감성으로 노래한 청춘가 들어보셨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판소리 청중들은 판을 완성하는 참여자라 할 수 있는데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아으! 이렇게 추임새를 하면서 소리판을 함께 만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적벽가 중 초합 부분으로 함께 추임새 연습 해보시겠습니다. 박봉 술재 적벽가의 첫 대목은 도원결의인데요. 오늘은 김동준의 소리와 한일섭의 북으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적벽가 중 도원결의, 소리의 김동준, 북반주 한일섭입니다. 추임새 들어갑니다.
3: 한나라 탁천이라
0: 에이 쉬고
3: 우상촌 봄이 더니
0: 에이
3: 붉은 안개 피어나고
0: 좋다.

0: 아이고.
1: 대단한 살펴본 지 공주로움을 둘러치고 500마로 제지내며 셋이 함께 손을 잡고 운명을 정하노니 유연덕으로 장영하고 관문장원 중여인기호 장익국은 아우되어 몸은 비록 삼인이야 나방과 정신은 한 모임이라
0: 쉬고.
1: 이렇듯 구시아 겨울이야 천지 신명께

0: 장소온다.
1: 아.
0: 황건조 부탈을 둔고 만 백성을 구출하여.
1: 에이, 쉬고.
0: 태그와 멀지를 찐내 부사 일생 천신 만국 어떠한 단관이 없으리오. 부디 형제는 동년 걸릴 살기보단 같은 연관 한달 한시 죽기에도 맹예하

0: 쉬고
1: 한 마리 푸른 허여 풍진이 특권도 나 황군적을 평나르지 동탁이 일어나고 동탁제도를 평정하루 이와에게 나도를 쉽고 이와고 평정한 난세강둥 조안바론 협천자의 형포하고 펴가 자연 손중부는 강둥원 공고하여
0: 쉬고 적벽가 중 도원결이 대목으로 함께 추임새 해보셨습니다. 소리의 김동준, 북반주에는 한일섭이었습니다. 이 도원결이 대목은 유비관우 장비가 의형제를 맺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대목인데요. 복숭아밭에서 함께 이루어졌죠. 이 소리를 하신 김동준 명창은 1928년 전남 화순태생으로 동편제의 명창 장판계 선생의 제자, 또 박동실 선생으로부터 서편제 소리를 이어받은 제자, 박봉술 선생에게서는 동편제 적벽가를 이수받은 제자로 전승을 해주셨습니다. 1962년도에 국립창극단에 입단하면서 소리보다는 고수로서 다시 새 출발을 하셨는데요. 1989년 중요무용문화재 당시 판소리고법 예능보유자로 지정이 되셨었지요. 김동준의 적벽가는 소리꾼으로 활동을 할 당시였던 1960년경에 녹음한 음원인데요. 한일섭의 장단으로 전판 녹음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김동준 선생님의 소리로 이어서 다음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관장 3인은 공명 선생을 모시기 위해 와룡강을 찾아가는데요. 인재를 모시기 위해 세 번 초막을 찾아간다는 삼고초려의 내용입니다. 그럼 적벽가 중 삼고초려 소리의 김동준, 북반주의 한일섭입니다.
1: 그때야 유연다 관장과 결심하고 한실을 회복하자 적군과 분투하나 장중에 무사 없어 주야로 한일러니 뜻밖의 서서 만나 국명을 천거하되 전무후무 제갈공명 와룡강의 복령이요 초당에 깊이 앉아 상통 천문 하달지리 구궁팔궤 둔갑장신 흉중어 품었으니 극만고지 인재이요 초인간의 철인이라 여튼 말을 듣고 유현덕 반기하야 예물을 갖추고 와룡강을 찾아갈지

신장원 팔처이기요. 얼굴은 관옥 같고

0: 그래.
1: 정놈마 타고서 앞서시고 그 뒤에 또 한 사람 우위를 보니 신장을 구차이라 하고 보이게론 삼각수 정용 또를 펼쳐들고 척톰바상을 비말해주었으니 군장 일시가 부르면 거고

0: 실천.
1: 좋다.
0: 얼굴이 검고 제비턱 쌍거리 눈에 사무종 창을 눈으로 와다가 붙들 떨고 흑청마상은 두려시아졌으니 진삼국진 백양이라 당당한 한두인기 사나로 무너낸돈 세상을 모두 안 아이지 내려다 본예

그때 안고 은한 8년 추월이라 마룡강을 바라보니 경계안부궁 기호다 삼불고이 수려오고 소물심이야 충청이라 인물대여 무쌍허니 원다건 상치알지도다 석병무중어 구름송은 산경 직권 장송은 천구줄 푸른빛을 태웠더라 지문에 다다로운 분을 두달이며 풍자야 선생이 기옥시냐 풍자 나와 여짜오대 선생께서 영주의 석광과 박릉의 최주평과 연암의 명궁유가 매일 서로 벗이되어 강호에 배 띄우고 인간의 바둘주로 나가신 지 오래이다. 현대기 이런 말이 선생이 오시거든 한종실 유황숙이 표유로 왔더니다. 잊지 말고 여쭈어라. 응? 신신이 부탁하고 신녀도 돌아와서 일석인 금분 후에야 두번 다시 찾아간다. 깨놓은 농사라니라. 석 북어를 눈으로 보고 백설이 휘날지어 금강우를 당부하지 초당간에 갔던 소년 하루보다 기고구한 정으로 치면 노래야 그럴 현동 노래 듣고 들 앞에 들어서면 어중 선생님 기옵시냐 그 소년 대답하되 가행이 출타하와 나가신 지 오래이다 견디게 잠깐 쉬어 타스욕이 심정하고 관장을 다리고 동구 밖을 나갈 때 시한술을 지었구나

해수욕장 견주망처에 나는 퉁만 와룡강을 궤도에 나다라니 어떠한 백발로 여 가도 방안 모로 전은 나고 몰아타고 쉽고 지내간다. 견디기 실을 듣고 바삐 하마 예를 하며 선생이 막비 와룡부와 노인이 나귀에 내려 친절히 답례하되 와룡은 장인 되는 황석공이라 하옵니다. 견디기 인사하며 두번 찾아왔단 말을 노인달에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오는 광음이여루 하야 수 3세기 지낸지라. 3일 모욕 재개하고 와룡강을 찾아갈죠. 와룡강을 당도하여 신문을 두다리니 동자 나오거늘 선생님 계옵시냐 동자였지오드 초당 춘수가 입어 주무시고 있나이다. 현덕이 반기하듣고 관공장비를 무 박만 세워두고 하느니 들어가니 소서그란 송육성과 청렴한 풍경소리 초다하기 한였구나. 계하에 대시하고 기다려 쓰드려 반일이 넘도록 국명건 한화하지요. 아무 동정이 없는지라. 즉덕이 성질이 급한지라. 우리는 부름 뜨고 감옥밭 쏟으며 곤성대지로 우리 강하는 한국금지무기어이별라. 심하는 사람을 무례하고 수차 수고를 허였거든 요방을 피고 누워서 일어나지를 아니거니 불효 그만하오이다. 소재 초당을 쳐들어가 초당업으로 버쩍 추리는 분명히 재주가 있다. 사나 죽나 죽나 사나 나오나 간이 나오나 동정을 모아 제 마을 기질이면 응당 나올 터니 거꾸로 결박아야 신야로 돌아가다니다. 반필의 가방 실어지고 구름이야 팔 들고 초당 앞으로 와르르르르 달려드니 현덕이 깜짝 놀래 즉덕은 손을 잡고 현재야 현재야 이러고를 퍼비웁난지라. 문랑성 당도 예로 상근하고 문랑도 여상을 보려 하고 유수와 왕래할지 삼국 초지가 무엇이랴. 좋은 말로 경제 후어 운장은 입덕을 다리고 삼문대 멀지소 동경을 기다려라. 동맹이 잠을 깨어 풍을 지어 푸는 뒤 초당어 춘수종이 창해일지라 태몽은 수선 같고 평생 월라지라. 동자들어 여짜오되

상하의 유사군이 오신 지가 거운 반일이 지냈나이다. 공명이 거진 놀랬지요고. 의관을 중지한다. 머리호와 팔강유관 무모한 난 학창기요 패구르존을 손에 들고 탕중원 내려와 현덕을 인도하여 예필 좌정우와 공명이 들어를 들어 현덕의 기상을 보니 중중중한 거룩하고 수수 크신 정우인기라 찾고지 누가 운명하고 현덕도한 눈을 들어 공명의 기상을 보니 신장은 발차기호가 얼굴은 말못 받고 이재강산청계하야 단염청계하고 밝은 기운이 미간을 찌르느다니 군자구구 철계보다 현덕이 아바이미 직자로이며 공순이가 여수저쭝하니 방금 천하가 분분하와 수경 선생 말씀이여 서서 천국 와서 한 번은 못 배웠고 두 번은 못 배워 유정의 성명을 기록하여 동작에 붙였더니 선생해 보셨나니까. 장군의 위국에 애매한 뜻은 금일이야 보았으나 장군은 어찌 옥을 바르고 완악한 도를 취하십니까? 양은 본래 지식이 천박하와 춘풍새우 밭을 갈고 월하어 풍월이 나지요 얼퍼서되 이런 국가 대사를 은은 허리요 굳이 세양마다 하니 현덕이 할일 없어 서한월 탕탕 두다리며 여보 선생 듣지오시오 천하 태세가 날로 기울어져서 천재기 접천야지 중개구로 하니

선생, 그 총염만 분노를 받고 세상 공명을 푸는 생각이니 억지로 장생을 유건지려. 말은 마치며 두는 떡 눈물이 떡거니 백거니 방울방울이 떨어지며 가슴은 또다시

0: 두 눈의 눈물이 떨어져 양 소매를 적시거나 공명이 감동하여 가기로 허락은 후에 벽상을 가르치며 이건 형주 지도요. 이건 서천 41주라. 장군이 형주 지도를 얻고 서천 41주를 얻어 기합을 삼으신 후 형주병을 일으켜 양양에 나가고 서천병을 일으켜 기산에 나가며 중원 가에 회복할 거요. 중원만 회복하면 강동은 자연히 장군 회하로 돌아오리다. 선생의 말을 듣고 보니 운물을 히치고 일월을 대한 듯 하나니라. 그날 밤 초당에서 사인이 유숙하고 이튿날 길을 떠날지어 아우 균을 불러 내 유황숙이 삼구지 은혜를 갚으려고 세상을 출세하니 너는 송악을 잘 가꾸고 학업을 잃지 마라. 부탁하시고.
1: 적벽가중 3구 초려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김동준, 북반주에는 한일섭이었습니다. 오늘은 명구이자 명창이셨던 김동준 명인의 소리로 적벽가 들어보셨는데요. 북을 친 한일섭 명인 역시 국악인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 성원목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워 소년 명창으로 이름이

0: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춘기 시절 변성기로 인해 목이 상하자 그 뒤 기악 연주자로 전향하였는데요. 대금, 피리, 태평소, 가야금, 거문고, 아쟁 등 못하는 악기가 없어 악기의 귀재로도 통했던 분입니다. 1968년부터 한일섭 명인은 국악예술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그 문화에 박종선, 이생강, 김청만, 원장형 같은 명인들을 배출했습니다. 한일섭 명인의 아쟁산조와 호적산조 역시 유명했고요. 그 부인 되시는 남해성 명창 역시 국가무형유산 수군가 보유자로도 활약했습니다. 오늘은 귀한 소리와 반주, 김동준의 소리와 한일섭의 북반주로 적벽가 감상해 보셨습니다.
1: 어제는 지나갔으니 그뿐이고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고

0: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1: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1부에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판소리 연속 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판소리 배비장 타령 보내드립니다. 배비장 타령은 박동진 명창이 사설에 곡을 붙여 1988년 정도에 녹음한 것인데요. 구대 정남을 자처하던 배비장이 제주 기생에게 유혹을 당해 관에서 망신을 당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진 명창은 해설 부분에 이 배비장 타령이 판소리 12바탕 중에 하나였고 고종 시절까지 많이 불렸는데 사설의 관리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어 못하게 되었다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배비장 타령 중 애랑에게 반한 배비장 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박동진, 북반주에는 주봉신입니다.
2: 사또는 벌써 눈치를 채껐다. 여러 비장들과 기생들을 채촉하야 자 이제는 그만 내려가자 하고 모두 다 내려가는 뒤 배비장은 땀만 먹고서 귀병으로 배를 앓는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이고 배야 여러 비장들은 속으로 웃고 하는 말이 벌써 반했구나 저 잡것이 근성으로 인사를 하면서 예방께 없어 급 광란이 난 모양이오구려 그 내게 침 있으니까 침 한 대 맞아볼랍니까 배비장이 칠색 아니올시다 조금 진정하면 날 틴께 이제 염려 말고 한 걸음 먼저 내려가시오 여러 비장 눈치터고 방자불러 하는 말이 너희 나리가 본병이 또 도졌구나 어? 진정되면 모시고 내려오너라 우리들은 사또님 메시고 먼저 내려가야 하느니라 배비장 헌 인사로 통관님네 먼저 내려가시오 진정되면 뒤따라 곧 내려가오마는 사또님께 죄송하다고 여쭤줘 여러 비장들 서로 눈짓하고 내려가니 배비장은 꾀병으로 배를 앓는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방자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방자놈도 건성으로다. 나지님이 그다지도 애를 쓰는 것을 보니 소인도 정신이 없소일라.

건갔나 보아라. 아이고 배, 아이고 배, 아이고 배야. 중대에 내려갔소이다. 다시 한번 버려보라. 아이고 배야. 산모롱이를 지내갔소. 또 보아라. 아이고 배야. 수불 상경에 가려였소. 산면 오전에 군불견이라 하니 이제는 내 배가 아프지 않다. 보용하는 저 여인을 각

본 손재 없이 기어가며 가느다 하는 소리로 예 방자야 요렇게 불러놓은 방자놈도 그대로 대답하니 말 공대는 간대겁네 뭐들라고 불렀사소 뭐들라고 저기 저기 저거 좀 뭐라 아 무엇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어? 왔다 이놈아 요란하다 조용히 간져서 구경하자 물에 놀고 산에 놀고 백만 교태로를 다우린다 금도 갖고 곡도 갖고 육녀 선녀 월서시와 양비도 갖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아이고 상한 병 들겠네 방자는 왔다 무엇을 보고 나리께서 그렇게 미치시오니 이놈아 저기 저 여인네가 안 보인다 이 말이냐 에? 방자는 보되 우라 나는 나리놈은 무엇을 그렇게 보고 환장을 하시나 했더니만은 남이 유부녀가 모욕하는 걸 보고 그렇게 그냥 눈구녕이 확 뒤집어졌소? 배비장이 부었다는데만 반가워서 요구도 먹은 건 그마다 오라 오냐 오냐 인제 부었구나 인제 부었어 그 대체 상놈의 눈이란 게 말이여 대단히 무디구나 무디여 방자도 꼭 하는 말이 예

그래서 나리님보다는 대단히 무디어서 저런 비례한 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도 반생에 달라서 나리의 마음은 소인놈 마음보다 컴컴하고 음탕하여 남녀 유별체면도 모르고서 규중 여자가 모욕하는 모양을 보고서 욕심이 잔뜩 생겨 눈을 딱 보러 뜨고 구경하고 요새 서울 양반입네. 양반 양반 자세하고 여자라고 하면 체면도 없이 욕심을 낼 때나 안 될 때나 분간 없이 함부로 덤부로 덮어놓고 덤비다가 그저 다리형 옹돌의 뼈가 착신 부러질 것이오. 배비장은 방자에게 모욕을 당하고 에이 상놈한테 모욕을 당했구나 생각하더니만은 다시는 내가 안 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눈구녕은 점점 그 여자계로 돌아가는구나. 방자란 놈이 헛기침하며 해놓은 것이 저 여자가 깜짝 놀래 물 밖으로 쑥 나오더니만 장막 안으로 튀어 들어간다. 배비장은 그만 두 눈이 캄캄 온몸이 벙벙 정신을 잃고 우두근히 앉았다가 내 이놈아 내 기침 헛기침 한마디로서 낭패로다 이 괘씸하는 같으니라. 한참 동안 정신을 차려갖고 예 방자야 너 저 백포장 밖에 가서 문안을 드리고 저 여인네

한테 하는 말이 저기 저 이산 중에 왔던 과객이 기갈이 자심해서 혹시 음식 있으면은 기간만 면하게 해주시면 은혜 백골 난망이라고 하고 그 동정을 좀 살펴보느라. 아따 소인놈 상놈이라고 아 그런 신분까지 알아시면 겨, 아 소인놈은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신분으로만 못하겠소. 아 생면부지 나무 여자 보고 어떻게 음식을 달라라고 합니까? 아 그러다가 난장 박살 맞아 죽으려고요? 예 방자야 매를 맞게 되면 너는 도망을 가거라. 내가 대신 맞아 줄 테니께 방자놈이 할 일 없이 나리가 정 그렇다면은 지가 다녀오지요. 방자가 못 이기는 척 하고서 충충충 가더니만 설렁설렁 가더니만 저를 꾹벅꾹벅 하고서 쉬쉬쉬쉬 애랑아 배비장이 벌써 니한테 반해버렸다잉. 음식 있는 대로 차려다고 애랑이 빵 끄듣고 음식상을 차리엔 흔디 온

금채환계를 좌르르르르환대로광 빛간 좋은 정주백군 투견화 한지없이를 소담 어깨담아놓광 물건농시 홍산백산 산딸기를 맞춰놓고 동경추파 맑은 모닥 자단 중에다가

0: 음식을 자심하다가지 네 음식을 보내더니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양이 산악 대강 포식하고 그곳에 있지를 말고 부자는 견지가기라 하였으니 속가철려 속가철려 하여라.
1: 아, 좋지.
0: 방자가 상을 갖다 놓더니 배비장전이 하는 말이 그 사연을 전부 다 하니 배비장이 그 말 듣고 좋아라고 아, 내 이럴 줄 알았다 알았어. 아, 그런데 말이야 예 방자야 저 감히 말이야 이빨 자국이 나시니 웬일이냐. 방자놈이 빙그리 웃고 하는 말이 그 여자가 말이죠 감 꼭대기를 이빨로 물어 뜯어 빼느라고 고롱고롱 침이 묻었지 않습니까? 배비장이 하는 말이 예 방자야 너 이 음식 다 먹어라 나는 저 감이나 하나 먹고 말란다. 방자가 감을 얼른 집으면서 나리님 그 여자의 침이 여기 묻었지 않습니까? 그래 요렇게 침 묻고 더러운 것은 나 같은 상님이나 먹어야지 양반님네는 자시면 안 됩니다. 배비장이 호령하는 내 이놈 그 기맥힌 소리 하지 말고 이놈아 어서 감을 이리 내라. 감을 빼서 껍데기 채로 달게 달게 먹은 후로 방자시키는 말이 이 같은 좋은 음식을 보내주어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전하여라. 무례한 말씀이나 천생양하고 지생양하니 은양매번 인계 유지라 방탄 활용에게 홀등 차사는 것

0: 방자가 상을 들고 갔다 오더니 그 여인 네가 하는 말이 답에 불청하고 큰일이 날 틈께 얼른 얼른 없어지라 하옵니다.
1: 배비장 타령 중 애랑에게 반한 배비장 부분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박동진, 북반주에는 주봉신이었습니다. 배비장의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이 잘 그려진 대목이었는데요. 배비장 타령은 매우 오래된 판소리였던 것 같지만 근대 이후 소리가 남지 않아 매우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박동진 명창은 12바탕 중 창을 잃은 실창 판소리를 모두 복원해서 완창을 하신 바 있는데요. 이 소리가 모두 이어지지 않아 음반으로만 듣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유혜은입니다. 얼씨구!
1: 역사 속 명인 명창들의 삶과 예술, 명창이 남긴 더늠을 들어보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코너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중고재 명창 모흥갑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모흥갑 명창은 19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이었는데요. 생물 연대는 불분명합니다. 경기도 출신으로 만년에는 전주에 거주했다고 하는데요. 유일하게 이 명창 이름이 쓰인 그림이 발견되어 모흥갑 명창이 매우 유명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평양감사 환영연도라는 열폭 병풍 중에 모흥갑 명창이 평양감사의 초청으로 능라도에서 소리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왼편에 명창 모흥갑이라는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이를 모흥갑 판소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평양 영광정에서도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지른 덜미 소리가 십리 밖까지 들렸다는 일화가 함께 전하기도 합니다. 신위는 광극절구 12수라는 글에서 고수관, 송흥록, 염계달, 모흥갑은 우리나라의 소문난 광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당시의 그 위상과 명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흥갑 명창은 어전에서 소리를 해서 동지벼슬을 제수받기도 했습니다. 모흥갑 명창은 고동상성, 덜미소리 등으로 유명했는데요. 모흥갑의 이별과 더늠이 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별과 더늠은 동강산제라고 명명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자매 명창인 김초양과 김소양의 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빅터 유성기 음반으로 전해드리는 춘향가중 이별가 부분입니다. 소리의 김초양, 김소양입니다.

소년님이 기가 막혀 우지 마라.

오늘은 빅터 유성기 음반 소리로 춘향가중 이별가 만나봤는데요. 소리에는 김초양, 김소양이었습니다. 예인들의 소리 인생 명창 모음갑을 만나봤습니다. 김초양이 우람한 성음에 깜짝 놀라며 듣게 되는 이별가였는데요. 자랑스런 근대 여성 명창 두 분의 소리로 모음갑제 이별가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억스의 세타령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 판소리 초대석에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수군가 보유자이시자 전북도립창극단 단원으로 계시는 김세미 명창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요.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이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수군가 보유자 김세미입니다. 얼씨구!
1: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 초대석 코너인데요.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수군가 보유자이시자 전북 도립창극단 단원으로 계시는 김세미 명창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저는 외할아버지 홍정택 선생님 그리고 외할머니 김유영 선생님 이두분 모두가 그 전북 무형문화재 제1호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수군가 보유자 1호로 전북에서 그 보유자가 되셨어요.
1: 네.
0: 그리고 김유행 선생님은 6호로 춘향가 보유자이셨던 두 분의 후손으로
1: 네.
0: 전북 도립창극단에서 35년 동안 활동을 했고 또 저희 할아버지 호를 따서 추담제 홍정택 판소리 보존회 이사장으로 부안에서 20년간 지금 추담 전국 국악 경연대회를 치르고 있고요. 지금은 추담제 수군가 맥을 이어가는 전북 무형유산 수군가 보유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세미라고 합니다.
1: 네,
0: 반갑습니다.
1: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에 선생님의 명성이야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인사를
0: 네.
1: 나누게 돼서 저도 정말 영광이고요. 선생님 또 청취자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대전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선생님 이제 오랜만에 또 뵙기도 해서
0: 네.

0: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고요. 또 선생님 앞으로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있으시니까 홍보도 여기서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 선생님 바쁘신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 일로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1: 제가 7월 3일 날 또 그 우진문화공간이라는 곳에서 동초째 제가 또 수군가는 홍정택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지만 나머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는 또 오정숙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7월 3일 날 동초째 흥보가를 한 1시간 반 정도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올 8월 16일 날 소리축제 그 마지막 폐막 공연에 수군가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에 저희 주담째 수군가 완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22, 23 이렇게 해가지고 부안에서 21일 날은 그 저희 홍정택 선생님에 대해서 학술 세미나를 열고 22, 23일 날은 그 전국 국악 경연대회를 지금 올해가 20년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선생님 너무너무 바쁘시겠습니다. 뭐 지금 7월 달에 흥보가 공연도 있으신데 이제 8월에는 정말 전주 세계소리축제 아주 큰 그 축제가 마련되는데 마지막 폐막식에 또 선생님께서 소리를 하시는군요.
1: 아니 그러니까 소리꾼이 소리를 밥 먹듯이 해야 되는데 꼭 이상하게 뭐 날짜를 잡아놓고 큰 행사를 잡아놓으면 이 컨디션이 조절이 잘 안 돼. 그래서 막 목에 뭐가 생기고 뭐 병원을 들락달락 하면서 지금 오늘 오면서도 병원 가서 약을 좀 먹고 왔어요.
0: 맞습니다. 요새 또 막 에어컨 틀고 하니까 목도 자꾸 붓고 감기 기운도 있으시고.
1: 목 쓰는 사람은 이제 몸이 아끼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그 몸 컨디션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요즘 그 기온도 이상 기온이고 그래서 그 좀 애를 먹고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아이고 예전에 선생님들도 뭐 소리하시기 전에 내가 오늘 잘해야 쓰겄는디 어제 뭐 목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1: 아니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무대에서 그러시면 아유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가 돼 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게 참 목이라는 게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목이 그렇고 몸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도 목이 안 좋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고생인 것 같아.
0: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이상하게 뭐 큰 무슨 공연이나 이런 준비할 게 있으면 왠지 더 긴장해가지고 더
1: 맞아요,
0: 몸 상태가 이상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아 예전 선생님들이 그렇게 무대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좀 목이 안 좋지만은 뭐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겸손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더니 아 그러실 수도 있겠구나.
1: 근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 이제 젊었을 때야 어렸을 때 한 3, 40대 때는 그냥 어디 가서 팍팍 지르면 그게 그냥 뭐 그랬는데 이제 60이 다 되고 또 이제 그 무형유산이라는 큰 타이틀을 주시니까 책임을 주시니까 항상 어디를 가서 노래를 하려면 그 긴장감이 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 하려고 참 어려운
0: 참 어려운 길이시고 갈수록 무대가 더 무서워지고
1: 무섭고 진짜 어렸을 때 그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노래를 하려고 무대에 딱 올라가면 객석이 전부 다 호랭이로 보인다고. 근데 그게 뭘 그럴까 그랬더니 진짜 그러더라고요.
0: 참 이게 소리라는 게 알아갈수록 더
1: 맞아요.
0: 무섭고 그런 것 같은데요. 역시 큰 선생님들이시라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북 무형유산 수군가 보유자로 계신데 바로 이제 할아버님 홍정택 김유행생님의 선생님이 외손녀가 되신 건가요?
1: 네.
0: 아 그러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소리를 받으신 거네요.
1: 네. 어떤 사람은 제가 홍샘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0: 네네.
1: 네.
0: 아 그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참 어릴 때부터 듣는 게 많아서 저절로 소리가 좀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1: 그거는 분명해요.
0: 네,
1: 제가 이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아기였을 때부터 한 번도 내가 뭐가 돼야지 뭐 학교 다닐 때도 뭐가 돼야지 뭘 해야지 이렇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으로 그냥 당연히 나는 할 일이 소리다라고 이렇게 생각.

0: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관심이 없었어도 네. 그랬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동요하듯이 그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게 가문 소리라는 것도 생기는 이 홍정택 선생님의 소리가 이미 가문 소리가 된 거예요.
0: 네네.
1: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수군가를 전승하시지만 혹시 가문 내 다른 친척들은 어떤 국악인이
0: 저희
1: 있으실까요?
0: 그 할아버지의 그러니까 많아요. 따져보면 많은데 할아버지의 그 동생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전정민 선생님이시고 네. 그다음에 저희 할아버지의 형님 딸이 또 그 홍성덕 씨라고
1: 네, 네, 네.
0: 그분이시고 그다음에 또 많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다음에 이제 제 동생이
1: 네.
0: 김선미라고
1: 네.
0: 지금 이제 그 한양대에서 석사까지 하고
1: 소리를 하고 계시는
0: 예, 소리를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이 정말 그 국악인 집안은 네. 그 유전자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에 이렇게 숨 쉬듯이 체득된 네네. 그런 그 습관이 있어서 소리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받아들일 때는 정말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1: 그럼 선생님께서 네. 아 내가 판소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는 언제부터셨어요?
0: 제가 이제 어려서는 외갓집에 가서 이렇게 그 놀고 이제 엄마 아빠가 그 사업을 하시니까 외갓집에 맡겨지는 일이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때 되고 그러면 외갓집에서 공부를 외갓집에서 이제 지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할아버님께서 그 예술고등학교 그 출강을 하고 계셨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거기 그 학생 언니 오빠들이 이제 공부를 하러 와요. 그래서 들어보면 너무 이제 그때는 처음 뭐 배울 때니까 제 귀에 저는 이미 이제 귀는 열려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내 귀에 너무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엄마 보고 엄마 네. 내가 하면 저 사람들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이고 네가 할 수 있겠냐. 네. 아유 내가 하면 저보다는 더 잘하지. 그래서 이제 엄마를 막 졸랐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못하시게 하더라고. 그래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을 졸라가지고 또 이제 우리 엄마가 직접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엄마가 자기네 엄마한테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한테 네. 쌤이 좀 한번 가르쳐 한번 그 테스트를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테스트를 이제 한 석 달 만인가 테스트를 받았어요. 아.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쓰겄다 그러시는데 네. 그러시는데도 와서 배우란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1: 네.
0: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몇 달 있다가 어떻게 할머니를 졸라가지고 할머니가 설득을 하셔서 한 1년 만에 공부를 말 떨어지고 한 1년 만에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1: 그게 몇 살 때쯤이셨어요?
0: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쯤 됐어요.
1: 아. 그러니까요. 이게 잘할 때부터 소리를 많이 들으면 정말 소리 구분도 이제 되고 저것보단 내가 잘한다 이런 네네. 소리도 좀 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작심을 한 때가 15살쯤이셨군요.
0: 네네.
1: 그때부터 이제 소리길로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서서 공부를 하셨는데 공부할 때 처음에 어떠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셨나요?
0: 저희 할아버지가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다른 제자들한테는 굉장히 유하시고
1: 네.
0: 굉장히 그 나이스하신 분이에요.
1: 네.
0: 점잖으시고 점잖의 대명사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데 네. 저한테는 그 저희 집에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 마루 위로 올라가면 저 위에가 그 호랑이 가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1: 네.
0: 그 뒤에다 항상 그 회초리를 한 5자루 정도 넣어놓으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 날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그 자율학습을 안 하고 이제 집에를 왔는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1: 네.
0: 뭐 입시도 봐야 네. 되고 막 이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막 졸리기는 하고
1: 네.
0: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목은 안 나오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 회초리를 꺼내서 저를 야단을 치셨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하다가 북통을 그냥 앞으로 탁 밀으시더라고. 그래서 그 북통을 제가 받았어요.
1: 네.
0: 그랬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너무너무 무섭고
1: 네.
0: 무섭고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 할아버지 탱글한 그 눈을.
1: 네.
0: 근데 그때 정말 그렇게 제가 호되게 혼나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에 제가 지금까지 소리를 네. 할 수

0: 있지 않을까.
1: 네.
0: 원래 엄부 밑에서 효자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할아버지가 저를 엄하게 그렇게 그러지 않으셨나. 그런데 또 소리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에요.
1: 네.
0: 막 복숭아도 이렇게
1: 아니,
0: 까서.
1: 아니 손녀인데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0: 그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날 이뻐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정말 나를 특별히 아끼셨구나.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새록새록 생각이 나죠.
1: 그렇군요, 선생님. 그 홍정택 선생님께 이제 엄하게 이렇게 소리를 배우셔가지고 소리끼를 가게 됐는데 홍정택 선생님 외에도 아까 선생님이 오정숙 선생님께 또 네네. 소리를 배우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언제쯤이셨어요?
0: 오정숙 선생님한테는 제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공부하면서 또 오정숙 선생님한테 가서 오정숙 선생님은 또 저희 그 할머니의 이모가 되세요.
1: 네.
0: 사촌 이모.
1: 김유행 선생님의 사촌
0: 네.
1: 이모.
0: 네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은 조카야 우리 할머니가.
1: 네.
0: 그래서 그분한테도 이제 가서 그때 당시에 오시면 또 저희 집으로 이제 지방에 오시면 저희 집에 네. 와서 주무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1: 아, 그러셨구나.
0: 그래서 한 20살 돼서 갔나?
1: 네.
0: 20살 돼서 이제 할아버지한테는 순간을 계속 닦으면서 그쪽에서는 또 뭐 흥보가 순간 흥보가 춘향과 심청과 자례대로 이렇게 공부를 했죠.
1: 그러면 그때는 홍정택 선생님이 그 나머지는 저 오정숙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라 이렇게 혹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선생님께서
0: 아니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되었어요.
1: 아.
0: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가 좀 건강도 좀 안 좋으시고
1: 네.
0: 그러시니까 좀 빈 그 공간 공백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막 공부를 그때는 밀어닥쳐서 해야
1: 네네.
0: 되는 때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가서 흥보가도 좀 하고 이렇게 해라.
1: 네.
0: 자연스럽게.
1: 또 같은 또 네네. 일가이시니까.
0: 네. 가족이니까.
1: 네네. 아유 그렇게 해서 또 동초째를 나머지 바탕을 또 다
0: 네네.
1: 하셨군요.
0: 네네.
1: 아 그러면은 선생님 이쯤에서 선생님 소리 한 대목 듣고 그다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곡 설명을 좀 해주세요.
0: 네. 첫 번째 곡은요. 흥보가 중에서 저희 오정숙 선생님이 장기시기도 했고
1: 네.
0: 또 제 장기이기도 한
1: 네.
0: 흥보 박타는 대목 첫 번째 박타는 대목 들려드릴게요.
1: 네. 오늘 특별히 북반주를 위해서 홍성기 선생님이 같이 오셨는데요. 이 홍성기 선생님은 홍정택 선생님의 막내 아들이라고 아까
0: 네,
1: 그러시더라고요.
0: 네,
1: 네. 네. 그래도 자녀분 중에 이렇게 북을 치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0: 다행인지 어쩐지 아니 가르치려고 했으면 진지하게 가르쳤으면
1: 네.
0: 아마 예, 크게 활동을 하셨을 건데 못하게 하셨어요.
1: 네. 네. 못하게 하셨는데 네. 어쩔 수 없이
0: 그래서
1: 이제...
0: 숨어서 하셨어.
1: 아,
0: 숨어서
1: 네.
0: 그냥 뭐 취미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와서 제 전담 예, 지정 고수입니다.
1: 아이고 그러시군요. 홍성기 선생님은 이미 전주 대사습 네네. 연구부 대상도 받으셨고
0: 예, 예.
1: 지금 현재 추담 판소리 보존의 부이사장을 하고
0: 네네.
1: 계셔서 선생님이 아주 단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인 줄 알아요.
1: 네 그러면 흥보가죠. 흥보 박타는 대목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소리의 김세미 북반주에는 홍성기입니다.
2: 그때요 흥보가. 처자들을 앉혀놓고 토빌려다가 박을 한번 다 보는디 시르렁 실곤

0: 좋다.
1: 원수는 묵 가난이로구나.

0: 이박을 타고 들랑
1: 쉬고
0: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밥 한 통만 나오느라 평생 그 밥이 보안 예로구나
1: 쉬고
0: 시르렁 시르렁 담궈줘서 굽질이야 시르렁 시르렁

0: 톱소리를 내가 맞자 해도 배가 고파서 못 먹었소.
1: 아, 쉬고.
0: 배가 좀 고프거든. 허리

0: 쉬고.
1: 작은 자식은 이리 오너라. 우리가

비행 비어끈을 흥부 기가 막혀. 복 없는 놈은 계란도 유골이라더니 어떤 놈이 박속은 쏴악 긁어다 먹고 나무 조상께 훔쳐다 넣어놨구나요. 흥부 마누라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괴뚜껑 위에가 뭔 글씨가 씌어있소. 흥부 보더니 박흥부 씨 개탁이라. 아, 날 보고 열어보란 말인디. 그럼 한번 열어보시오.

0: 고맙습니다.
1: 네, 골라서 공연을 하시는 만큼 꼭 한번 가서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3일 우진문화공간에서 흥보가 공연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홍정택 선생님 이제 손녀로 어릴 때부터 소리를 듣고 잘하셔서 본격적으로 수군가를 전승하셨는데요. 이 추담제 수군가가 전북의 무형유산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지원도 받으시고 이제 보존이나 전승 교육에 대한 그 의무감 이런 것도 있으실
0: 네,
1: 텐데,
0: 책임감이 제가
1: 네,
0: 굉장히
1: 어떻게
0: 큽니다.
1: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0: 네, 아니 이제 그 아직 추담제라고 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소리라
1: 네.
0: 제가 그냥 어쨌든 그 많이 들어봐야 아, 저 수군가도 참 좋구나 저런 매력이
1: 네.
0: 있구나 알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완창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1: 네.
0: 또 이제 특별히 또 부안에서 저희 선생님 홀을 따가지고 추담 전국 국악 경연대회라는 거를 치르고 있어요. 지금 올해가 20년 20회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8월 21일, 22, 23일 날까지 21일 날은 저희 선생님에 대해서 학술 세미나를 하고요. 22, 23은 예선 본선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1: 네, 선생님. 아, 홍정택 선생님 고향이 원래
0: 네,
1: 부안이시죠?
0: 부안이에요.
1: 네.
0: 부안 주산면.
1: 그러면 부안에서 사시다가 전주로 오신 거는 언제쯤 오신 거예요?
0: 아마 어렸을 때 나오셨던 것 같아요. 전주에만 계신 게 아니라 마지막
1: 네.
0: 정착지가 전주시고,
1: 그렇죠. 네.
0: 이제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어디 뭐
1: 아.
0: 군산에도 계셨고, 어디도 계셨다고 대구에도 계셨고,
1: 네.
0: 그래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다가 마지막 정착지가 전주입니다.
1: 아, 그럼 태어나신 어릴 적
0: 부안,
1: 고향에서, 네, 상징적으로 부안에서 추담
0: 네네.
1: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올해 벌써 20회나,
0: 네네. 네.
1: 네, 되는군요.
0: 네.
1: 이그 추담 전국 국악경연대회는 예선 본선이 22일, 23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학생들도 참여를 하나요, 선생님?
0: 네, 학생부, 신인부, 뭐 일반부 이렇게 이제 내년부터는 명창부까지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신인부는 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또 부안은 그 놀기 좋고 먹기 좋고 그렇잖아요. 네, 먹거리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항상 이렇게 축제처럼 즐겨주셔요. 저는 감사할 따름이고요.
1: 맞습니다. 이 대회라는 게꼭 무슨 상을 받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자기 솜씨도 뽐내고 다른 사람
0: 그럼요.
1: 소리도 듣고 이렇게 놀고 먹고 가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잔치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또 부안도 구경하고요.
0: 그럼요.
1: 그러면 참 좋겠네요. 부안에 절경도 많고
0: 네,
1: 정말.
0: 부안이 좋은 곳이
1: 네.
0: 많아요.
1: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지금 추담 홍정택 판소리 보존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면서 이 대회도 주관하시고 또 수군가 전승을 위해서 많은 공연 지금 하고 계신데 제자분들은 지금 선생님한테 배우는 제자분들은 얼마나 되세요?
0: 많은데 지금 이제 이제 요즘은 학생들이 그렇게 막쭉 공부를 하지 않아요. 본인이 필요할 요즘은
1: 네,
0: 유튜브도 너무 잘돼 있고
1: 맞습니다.
0: 녹음기도 너무 잘돼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이렇게 이제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본인들도 필요할 때만 공부를 하더라고요.
1: 네, 추담제 수군가를 좀 많이들 배우셔가지고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정택 선생님 수군가가 다른 수군가랑 또 다른 매력이 많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그 대회는 8월까지 하시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올해 말까지
0: 네,
1: 진행되는 어떤 계획 같은 거
0: 저
1: 있으세요?
0: 이제 연말쯤 해서 제가 수군가 완창을 좀 하려고 해마다 이제 했었는데 한 2년 정도 조금 제가 좀 쉬었어요. 몸 컨디션도 그렇고 그래서 좀 쉬었는데 어쨌든 저희 수군가가 좋다는 걸 알리려면 제가 많이 해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네, 그래서 해마다 완창을 하려고 그래서 요번에는 하반기에 완창을 잡아놨어요.
1: 네. 지금 창극단에도 계시면서
0: 네.
1: 공연도 많으실 텐데, 이런 수군가 알리는 공연, 또 제자 교육, 또 대회 유치 같은 것 때문에 엄청나게 바쁘신데,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활동.

0: 하셨으면
1: 네.
0: 좋겠어요. 선생님 오랜만에 모셨지만 긴 시간 더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어느덧 시간이 돼서요. 선생님 마지막 인사를 들으면서 두 번째 곡을 청해 들어야 될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들 올해는 또더큰 폭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더위 잘 넘기시고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 들려주실 곡은 어떤 것일까요?
1: 별주부가 산신제 지내는 대목이에요.
0: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군가 중 별주부가 산신제 지내는 대목 들으면서 선생님 보내드리고 저희도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김세미, 북반주에는 홍성기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그때요, 별주부는 일편단심 굳은 마음, 시내 물에 들어가 목욕부터 헌년 후에 지성으로 산신제를 모신 한 뒤, 개변 늘어진 판송 가그제로

관목실을 주서다가 홍동백서로 갈라놓고 도토리 껍줄에 청개수를 제주삼아 받쳐놓고 은어한 마리 잡으다가 동두선미로 진설

병하여 명의한 띠분이 헌즉 전련 퇴간이 직차운 한다기로

싸우니 절연될수록 허겁지지 복망상사 상향 고추고구들하다 보니 한 곳을 바라본지 두헌 김생이 앉았다 죽이난 쫑 그 두는 도리도리 어린한 늘씬 공진한 몇동 좌 변청산이오 변은 독수라 독수청산

우주쯤 지난 것 화상을 보고 토끼를 보니 산중두 화중두가 문병헌 토끼로다.

네가 듣고서 좋아라고 거. 네가 나를 찾나

0: 여자고 날 찾나. 수양산 백이 숙제가 재미호자고 날 찾나. 백과심처 일승규라 준풍석교 하림중을 성진화상이 나를 찾나. 만월장 주강남태백 태경상 전하는 길에 함께 가자고 나를 찾나. 이리로 깡중저리로 깡중깡중깡중 데려온다.
1: 수금가중 별주부가 산신제 지내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김세미, 북반주에는 홍성기였습니다.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추담 홍정택제 수금가를 전승하고 계시는 전북 무형유산 수금가 보유자 김세미 명창을 모시고 담소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판소리 초대석 손님과 함께 꾸미는 최판사의 명판결도 기대해 주세요.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조금씩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매주 이어가며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순임 명창의 장판개째 수군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정순임 명창은 춘향가 심청가 수군가를 어머니 장월중선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요. 이 장판개체 수군가는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귀한 소리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 들으실 음원은 국악방송 악당이반 판소리 전집으로 기획되어 2005년도에 경주의 동락당에서 녹음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정순임 명창의 장판개체 수군가 일곱 번째 시간으로 별주부가 토끼를 유인하는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정순임, 북반주에는 박근영입니다.
0: 별주부 듣더니만은 과연 태선비 태선비 하더니만은 얼굴이 남중일색이요 발냅시가 단정하야 팔방오입쟁이라. 저런 좋은 풍신이 나를 따라 수궁에 들어가면 훈련 대장은 꼭 따놓은 당상이겠으나 세상에 그대로 있다가는 미간에 화망살이 비쳐서 앞으로 죽을 고비를 꼭 여덟 번을 당하겠소. 허허, 그분 초면에 방정 맞은 소리를 하는고? 아, 그 방정 맞은 소리가 아니라 그대 반란 내 이를 테니 한번 들어보실라요?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질개한테 그대 신세 삼중우추 다 지내고 대한엄동설안부 만하게 눈 쌓이고 전봉에 바람질제 화초목실 바지급세 앵무원당이 그쳤다. 어둑한 바오밑에 고품배틀을 잡고 발바닥만 할짝할짝 터진 듯이 간증 뭐냐 좋은 터널의 무관수 조혜왕의 원혼이요 길월고초 북해상 소호무호지 생기로다 그이 줄여서 죽은 토끼 새우둥구 부리고 삼동고 생계 우지냐 벽도공행 주지라 부린고 북을 채우려고 이대절이 될 적에 골고리 묻힌 것은 목다리 금착이요 봉봉에서 난 것은 받으른 줄아. 복다리 거치게 되면 대랑진사가 대랑대랑 제수고기가 될 것이오. 정전에 떠난 건 토끼 대가리 덮치려고 우그리고 드난 소리.

그것이 여드로 뿌리꾼 사냥개 금상골로 기어올라 포고포고 뛰어갔제 뛰놀라 호두덕 호두덕 초간자 배놓아라 대동창보라매 백두를 빼빼칠세 공작의 말을 토르당사 꿈꾸리 방울을 떨쩍쩍 제비고 소라라라라 대기 전 양발로 당그랗게 지켜들고 꼬부레 한 주둥기로 양미가 골치 대목을 그저 콱콱콱 그분 방정 맞은 소리 발래도 점점 더 하는디 그러기에 누가 그 입간 산 중도로 돌게 중도로 다난 토끼 송하의 소문 포수가 오는 토끼 놀자고 부채치는 도포수요 불감도 부삽을 했고 상사범을 외물 좋죠 화엽과 사실을 얼른 넣어서 반달 같은 방아쇠 고초 같은 불을 얹어 한눈 찡그리고 밤만 일어서 단한 도끼 찡그려보고 방아 꾸르르 광광 그분 방정 맞은 소리 말래도 그러기에 누가 그 이간디 워낙 들러다니제 들러다난 도끼 토동 목수가 애들이 봉독이 들어 잡으러 가자 없는 게 호술이요 머리 후두둑 쫓는 양은 그대 간장 생각하니 백들 지디리리 공군한테 줘 간장이요 적벽강 점폐은 조맹덕 정신이라 그이 줄여서 죽은 독 계승암 절벽 석간 등으로 기울을 피고 올라갈 때 짧은 꼬리를 사태다 끼고 요리 깡총 저리 깡총 깡총적 똥띠놀 때 꿍꿍기 쓴내라고 이 쿵기 조총론이 그 안이 반란인가 반란세 상나는 신뢰 조생보사 자네 신세 한가하다고 뒤에려며 무순정으로 유산 무순정으로 환을 아까 안기색 적송자 종아리 때려 흐었다는 그런 그집 부렁이를 네 앞에다가 내놓는가 토끼도 꼭 무세가려 아닌 게 아니라 내 팔자 영락없이 똑따올소 똑따오라. 아 주부 어찌 그리 상을 잘 보시오. 아 그런디 여보시오 별주부.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께 수궁 경계나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우리 수궁 경계 듣고 따라오려고 그러지요. 아니 안 따라갈 터이니 수궁 경계나 좀 일러주시오. 아 그러면 잘 들어보시오. 우리 수궁 별을 쳐온지라 천왕지간에 예체대하고 대령이라 우연대다 저녁한 지보를 짓고 유리에게도 호박 추초 출연 화각이 반공의 유수산 난디 우리 용왕 저기 하사

언디 백년지 앙덕이로 오구나 왕모 금잔 천일 주와 청빈 오빠 담은 안주 불로 초불 쌓아치 이토록 마신 후에 지흥이 도둑하면 미색새약 가진 풍악을 대응선에다 가득

700리 군사는 물을 쏘그가 버려있고 삼천 사장이 땅화를 약속의 부르가 또다 경주에서 약수해서 경주 허진전야 소사 혹 그 홍내 돈일 적어

썩은 재미를 알았으면 세상에 비했으리. 원컨대 대선생도 나를 따라 수궁 가면 불륜 대장을 할 것이고 민 미세거를 반낯으로 데리고 만세 통

0: 판소리 연속감상 오늘은 정순인 명창의 장판개체 수군가 일곱 번째 시간으로 별주부가 토끼를 유인하는 대목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정순님, 복반주에는 박근영이었습니다.
1: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2: 최판사의 명판결.
0: 오늘 최판사님께는 박놀보 학생의 할머니께서 찾아오셨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어르신, 진정하시고 무슨 일이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3: 오메. 아니, 날 좋게 보시오. 이? 우리 집 귀한 장손 놀부가 세상에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글쎄 운동을 했다지 아니오. 감히 우리 손자한테 운동장에서 운동이라니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쫙쫙 나는 이 폭염에 애를 밖에다 세워놓는 것도 모자라 운동을 시켜요? 아니 더군다나 우리 애기는 소양인 체질이라 물도 잘 안 마시는 체질인데

0: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에? 우리 놀부는요 원어민 영어에 골프까지 다 시켜갖고 아파트 두채 값도 넘게 공들여 키운 새끼인데 훈장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대어올 애기가 아니란께. 제 말이 맞죠, 판사님? 아, 이놈의 훈장 영 못 쓰겄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단단히 고소를 할 텐께 판사 양반이 따끔하게 혼을 좀 내주시오잉?
1: 네? 할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교권이 무너졌다 해도 아이고 상식이 통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요. 아니 잠깐만요. 어디서 훈장님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0: 말세로다.

쓰리. 기막힌 귀신세 이지경이 이것이 모두가 웬

요즘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일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단 사실에 암담한 심정입니다. 본디 잠교육이란 잠대고 올바른 교육이란 뜻이지만 요즘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응징하고 인과응보를 치르게 하는 행위로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다지요. 이보세요. 박놀부 학생이 할머님. 할머님도 이 자리에서 참교육 한번 당해보셔야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박놀부 할머니는 판결을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승으로서 당연한 수업을 한 훈장님은 당연히 무죄. 온갖 악성 민원으로 교육을 방해하고 훈장님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박놀보 가족에게는 상습 무고죄 및 아동학대 무고 혐의를 적용해 엄벌에 처할 것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오늘 최 판사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이 머무시는 일상의 정거장에 기분 좋은 활력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주도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엠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 풍성하고 귀한 우리 소리 가득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

0: 역할을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이게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성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그 작품들 있지만 읽어보면은 어디 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판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춘향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2: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 발홍한 젊은 년을 나온 자만 떼어 두고 저건 장어를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리 마오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회 현장 박정경입니다. 6월의 마지막 일요일 저녁입니다. 2026년 절반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데요. 추억이 쌓이면 그 기억이 역사가 되고 그 장소는 고향이 된다고 합니다. 2026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 의미 있는 시간들 기억해보시고 활기찬 7월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구의 현장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여름 느낌을 담아서 준비한 오늘의 첫 곡, 여창가곡 개면조 편삭대엽 모시를 이었습니다. 노래에는 조순자 명인이었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국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를 찾아서 라디오를 통해 듣고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매주 새로운 초대 손님 모시고 새로운 이야기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국악방송 누리집과 덩덕콩 플레이어를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0: 지난 5월 말에 발행된 국악원 논문집 제53집에는 작년에 국악원 학술상을 수상한 논문 2편과 일반 논문 총 15편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논문 1편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 만나볼까 하는데요.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해외공연의 의미와 성과 연구, 제례악의 글로벌 확장과 재맥락화를 중심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이 시대, 세계 속의 우리 종묘제례악의 위상과 공연의 의미를 짚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 흥미로운데요. 논문을 발표하신 장윤희 박사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윤희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연구원이자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강사로 글로벌한 음악학자로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장윤희 박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랜만에 연구회 현장 찾아주셨어요. 네. 청취자분들에게 본인 소개와 인사 말씀도 좀 부탁드릴게요.
1: 제가 오랜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엊그제 같습니다.
0: 네, 저도 엊그제 뵌 것 같습니다.
1: 2020년 이제 4월에 제가 사회예술 교육을 통한 장애인들의 국악하기 이것을 소개해드리면서요. 이제 우리 사회의 공동체들이 국악을 연주하면서 또는 배워가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우리 사회가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0: 네.
1: 6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0: 와 6년
1: 어제 같은데 이렇게 네네. 지나서 다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사실 그때 소개해 주셨던 사회예술 교육도 그렇고 또 항상 최근에도 어떤 K-POP 관련이라든가 또 오늘 소개해 주시는 내용도 그렇고 이 뭔가 좀 시대의 흐름 또 시의성이 있는 또 적절한 흥미로운 연구를 많이 하고 계셔서 늘 모시고 싶었는데 6년 만에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1: 네, 어쨌든 우리 이 음악이라는 게요. 네. 우리랑 같이 살아 숨쉬지 않으면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네. 저의 관심사는 늘 우리가 지금 이 음악을 이 순간에 어떻게 봐야 하느냐도 중요하고 또 과거에 어땠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를 보는 네. 것들이 모두 중요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모든 연구의 네.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 종묘제례악 해외공연입니다. 최근에 K-POP, K-푸드, 이런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통예술의 해외 수요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중에서도 종묘제례악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제대로 된 종묘제례악은 1년에 단 하루 종묘대제 때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종묘제례악을 해외에서 공연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 간략한 개요를 좀 먼저 소개해 주신다면요.
1: 네, 늘 이 종묘제례악을 생각하면 아쉬움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뭔가 좋지는 않은데 이 네. 음악이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요.
0: 네, 네.
1: 근데 이제 제가 학자로서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한들 외국에 가서 혹은 제 주위의 분들한테 종묘제례악은 대단한 거니 꼭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분들이 네. 볼 기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0: 네.
1: 근데 제가 이제 국립국악원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공연을 다녀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외 공연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0: 네.
1: 근데 우리가 이제 일회성으로 뉴스에 잠깐 나오고 많으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0: 네.
1: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015년부터 이미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가서 와. 이런 작업을 준비해 오셨었던 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요. 궁금했으나 제가 이 뭐 쫓아다니면서 외국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0: 아유, 그렇죠.
1: 그리고 정보도 뭐 이렇게 제가 많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부 정보는.
0: 네.
1: 그래서 이제 국악원에 계신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엄청 여쭤봤어요. 언제 가시나요? 어느 나라는 언제 가시나요?
0: 네.
1: 또 정악단에 있는 연주자분들한테 이 나라 갔을 때는 어땠나요? 저 나라 갔을 때는 어땠나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던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물어보면서 이것을 한번 연구해보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네네. 우리 프로그램 제목도 연구의 현장이지만 언제나 이 연구의 현장이라는 것은 생생하고 또 그만큼 힘든 그런 시간을 거쳐야만 그 성과가 나오는 그런 거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종묘제례악 아까 2015년부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

0: 그 이전에도 뭐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종묘제례학 해외 공연은 10년의 흐름을 이제 쭉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10년 동안 어떤 나라에서 어떤 목적으로 공연을 했는지 이것부터 좀 궁금해요.
1: 네, 제가 일단 왜 지난 10년만 봤느냐 이것을
0: 네.
1: 말씀드려야 될것
0: 아,
1: 같아요.
0: 네네.
1: 이뭐 종묘제례학 해외 공연은 10년 이전부터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0: 네.
1: 최근 10년이 왜 의미가 있냐면
0: 예.
1: 가서 짤따막하게 한 곡만 연주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한 10명 정도가 작게 축소된 편성을 해서 연주하고 오는 형태가 아니라 이왕 가신 김에
0: 네.
1: 많이 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주해 주시고 또 무용 의뢰하시는 제례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노래하시는 분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가 이 갖춘 편성의 공연 형태로 가는 공연이 최근 10년간 굉장히 주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2015년의 공연을 중심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이런 해외에서 하게 되는 공연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볼수 있어요.
0: 네.
1: 그 외교가 중심이 되는데 거기에 쫓아가는 음악 공연. 그래서 이건 굉장히 대규모로 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0: 네.
1: 국가적인 행사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거보다는 살짝 작지만 국악원의 분들과 국악원에 계신 연구자 분들께서 그곳에 현지에 가셔서 진짜 현지의 음악인들을 만나고
0: 네.
1: 현지의 학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문화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 경우는 공연이 크지는 않아요. 실제로
0: 네.
1: 영상만 전시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거기에 가신 한두 분이나 세분 정도의 연주자께서 설명을 하면서 간이 공연식으로 이렇게 하는
0: 네.
1: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왔죠.
0: 네. 자, 우선은 2015년부터의 좀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까 갖춘 공연이라는 아주 적절한 표현을 써주셨는데, 축소하거나 이제 간이 형태가 아닌 정말 국내에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좀 대규모의 종묘제례학 공연이 나가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주목하셨고, 그와 함께 이제 어떤 공연의 성격을 한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종묘제례학 해외 공연의 뭐 구체적인 추진 과정, 내용, 의미 이런 것들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지금 이 기점이 되는 2015년이거든요. 이때가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공연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행사였고 의미였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1: 이 공연은요, 제가 사실 이 공연이 진행될 때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가지고, 뉴스에서 그냥 얼핏 듣고 넘겼어요. 그냥 프랑스에 가서 종묘제례학을 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자료를 찬찬히 찾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미 10년도 더 전에 가서 한 공연인데요, 5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2015년 공연이니까 2010년부터 뭐 외교부 관계자들, 국악원 관계자들, 또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시는 이런 분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걸쳐서 준비한 아주 대단한 행사였던 거죠.
0: 그러네요.
1: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측에서도 그냥 뭐 볼거리가 하나 온다. 외국에서 동양에서 어떤 공연단 하나 온다. 이렇게 맞이하신 게 아니고요. 파리에 있는 샤이오 국립극장이라고 이미 이게 1937년에 개관한 프랑스 최고의 공연장이 아니고 유럽 최고의 극장이라고 인정받는 이런 공연 장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관람객도 2,300명 정도가 관람을 했다고 이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 면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그곳에 오신 분들은 이거는 130주년 기념 행사이기 때문에요. 이미 프랑스 현지 측에서 오신 분들도 외교국제개발부 장관, 그다음에 문화통신부 장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일반 관람객들이 우리의 문화를 본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실제 문화 교류나 국제 행사, 외교를 관장하시는 굉장히 높은 분들이 이 한국 문화에 노출이 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0: 정말 외교 행사이자 정말 아주 중요한 문화 행사였던 것 같아요. 와, 5년이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의 이런 공연단이 움직일 수가 있었고,

0: 또 성황리에 공연을 마칠 수 있었고 훌륭한 극장에서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종묘제례악을 보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네,
1: 근데 이것이 또 공연에서 마친 게 아니고요. 네. 최근에 국립국악원이 이 공연을 바탕으로 해서 네. 연구 총서를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준비했던 과정 네. 또 공연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뭐 중요한 점, 그다음에 공연 이후에 또 했던 다양한 회의 내용 같은 것들을 다 기록하셔가지고 자료집도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책, 국립국악원 네. 공연예술자료총서 제1집에 이 내용을 반영하셔서 편집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그만큼 이 공연이 오랫동안 준비했고 그만큼 힘들었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또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는 걸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우선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봐야 될 이야기. 한독문화협정체결 50주년 기념 공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또 어떤 공연이었을까요?
1: 네, 이 독일은 이제 50주년이다 이러니까 아까 130주년에 비해서 좀 작은 느낌이
0: 숫자가
1: 드실지
0: 좀 많이 작아졌습니다.
1: 모르겠지만 네. 이 공연 역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0: 아, 왜냐하면
1: 프랑스 공연을 보셨던 독일의 분들께서 예. 이거는 우리 독일에서도 공연을 해야 되는 우수한 공연이다. 이렇게 인연이 맺어졌어요. 예. 그래서 독일 관계자가 그 베를린 음악제 뮌헨 음악제 이 종묘제례악 공연을 초청하셨습니다.
0: 네.
1: 그래서 파리에서 한 도시에서만 된 게 아니고요. 독일에서는 베를린, 함부르크, 민헨, 쾰른 이렇게 네 개의 큰 대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0: 네, 네. 사실 아까도 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한 번에 여쭤보자면 이렇게 이제 현지에 낯선 동양의 음악이 갔잖아요. 현지에 물론 이제 문화예술계 이제 이런 리더분들도 뭔가 평을 하셨을 것 같고 일반 관객들도 뭔가를 이 감상평이라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언론도 좋고요. 현지에서의 반응이나 그런 건 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1: 네, 아주 그 신문 지면상에 대서 특필이 됐더라고요. 이 우리가 독일 이러면 또 굉장히 음악의
0: 도시죠.
1: 네,
0: 음악의
1: 종주국입니다.
0: 나라.
1: 예, 특히 예. 베를린 필하모닉 극장에서 공연을 네. 했기 때문에요. 많은 음악 그 관계자들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독일인 지휘자 유르겐 브룬스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0: 네.
1: 그분이 낯설었지만 인상 깊은 공연이었다. 너무나도 솔직하신 그런 관람평을 주셨고요. 또 뮌헨의 바이에른 방송국에 계시는 비바피아 슈타이거발트라는 분께서는 국립국악원의 공연은 대성공적이었다. 이런 찬사를 또 주셨습니다.
0: 네.
1: 또 현지에 있는 많은 공연 기획자분들이 이 공연에 또 관계가 되었잖아요.
0: 네,
1: 이제
0: 네.
1: 그런 분들께서는 연주자들의 등장부터도 너무 압도적이었고 이런 음악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청중들이 고요함을 지키면서 관람했고 또 춤과 음악이 너무나도 잘 어울렸다.
0: 네.
1: 네, 이런 느낌을 잘 표현해 주셨고요. 이런 것들이 국립국악원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또 우리 한국에 계신 시민들한테도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0: 네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묘제례악이라는 게 우리가 참 이렇게 웅장한 그 아까 말한 갖춘 규모의 공연을 보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지금 종묘제례악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우선은 이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보태평 중에서 희문, 김영 함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종묘 제례악 중에서 문덕을 기리는 노래 보태평 중에서 힘은 기명 듣고 돌아왔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와, 아까 고요함, 침묵, 조화 이런 말씀을

0: 있는데요. 이 베를린 필하모닉이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콘서트 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 네.
0: 거기에 이제 아시아 음악 최초로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1: 와.
0: 전 세계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이 되었는데
1: 네.
0: 당시가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럼에도 이 100명에 가까운 분들을 초청하셔서 공연을 보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다 이 음원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사실 전 세계 코로나로 힘들어했었던 이런 분들께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또 그런 음악을 우리 대한민국의 음악으로 선정하셨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뿌듯합니다.
1: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와 함께 이 과거로 거슬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잠시 잊고 있었던 코로나라는 당시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 대규모 인원이 공연을 했다는 것도 정말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또 얼마나 뿌듯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 해외 공연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세계 종교음악 축제에 참가했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서 참가하게 됐을까요?
0: 이 싱가포르 세계 종교음악 축제가요.
1: 네.
0: 2009년부터 개최해온 국제음악 축제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유서 깊은 축제에서 또 친히 우리를 제16회 축제에 초청해 주셨어요. 종교제리학을.
1: 네.
0: 그런데 이제 이 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종교를 선전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1: 네.
0: 대신에 세계 각 지역에 신앙과 의례가 있고 이러한 신앙과 종교가 만들어낸 음악과 예술을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축제입니다.
1: 네.
0: 그래서 서로 다른 종교와 공동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하고 이런 성스러운 예술적 표현을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세속적 공간, 공연장에서 함께
1: 네.
0: 경험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36개 이상의 종교 전통하고요. 56개 이상의 공동체 예술을 소개해왔고요. 2017년부터는 이게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무료 축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와, 지금 아까 왜 독일에서 세계로 온라인 송출한 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나누는,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취지에 우리 종묘제리학이 많이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0: 네, 특히 제가 이 싱가포르 세계 종교음악 축제 종묘제리학이 초청됐다는 것은 더 감회가 새로운 게요.
1: 네네.
0: 제가 이 종교음악 축제 예술 감독이신 탄시양 휘 감독님을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뵌 적이 있어요.
1: 네네.
0: 이분이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시면서요 한국에 있는 종교음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연도 많이 보시고 조사를 하셔서 초청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제가 이분을 처음 뵀을 때는 이분이 무가를 부르는 그 선율을 들으시고 반하셔가지고
1: 네.
0: 저한테 저 무가 선율 하시는 신노이라는 그룹을 꼭 초청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0: 종묘제례학은 그때 그분이 보실 기회가 없었어요.
1: 없으셨군요.
0: 그러나 네. 이제 이런 종묘제례학 공연이 계속 해외에서 공연되면서 이런 예술 감독님이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사실은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이렇게 해외 공연이 이제 큰 규모로 의미 있는 성과를 계속 내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이렇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더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계 종교음악 축제에 참가했던 종묘제례학도 역시나 어떤 특징이 있었고 또 어떤 평을 들었는지도 궁금해요.
0: 네, 우리가 이 세계 종교음악 축제에서의 종묘제례학이 차지한 위치라고 본다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종묘제례학은 보편적인 음악입니다. 왜냐하면 전 인류가 대부분 신앙과 종교를 가지고 있죠.
1: 그렇죠.
0: 그 신앙과 종교는 또 믿음이라는 게 있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음악은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1: 네.
0: 그래서 종묘제례학도 그런 것의 하나로 본다면 싱가포르 사람들이 믿는 종교, 인도 사람들이 믿는 힌두교,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이런 종교의 음악과 별다른 것이 없는 한국인들이 유교의 사상으로 믿는 종교에 대한 그냥 음악 중 하나일 뿐입니다.
1: 네.
0: 그러고 또 매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은 사람들마다 음악은 달라도 그 안에는 인류 공동체가 염원하고 평화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과 정신은 같다는 거죠.
1: 정말 이 종교음악 축제라는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0: 사실 종묘제례악이 왜 종교음악축제에 갔지라고 처음에 이렇게 언뜻 좀 생소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어떤 생활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였던 어떤 제례 문화가 결국은 이제 종교 문화의 하나이고 다양한 그런 보편적인 종교들과 함께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었다는 그런 점에서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국립국악원이요. 또 이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어요.
0: 아, 네네.
1: 이 일반적인 음악 중에 하나로 쓱 지나간 게 아니고요.
0: 예, 예.
1: 이 공연을 기회 삼아서요. 한국의 종묘제례악이 얼마나 훌륭하고 특수한지를 소개하는 기회로 잘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요. 50쪽 분량이나 되는 영문 책자를 출판하셔가지고요. 종묘제례악이 얼마나 대단한 음악인지 세계 각지에서 온 종교음악 관련자들한테 이것을 소개했고요. 또 기존에 짧게만 보여줬던 영상을 이 싱가포르에 가면서는 아주 확대를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앞에도 한번 보여주고 중간에도 한번 보여주고 종묘의 모습도 보여주고 실제 의식이 어떻게 연행되는지도 보여주시고 하면서 우리 음악이 굉장히 특수하고 훌륭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기회로도 삼았습니다.
0: 네네. 국립국악원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공연을 기획하고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점점 어떤 경험도 쌓이고 또 그만큼 또 성과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더 다양한 그런 적용 혹은 더 그런 홍보 활동 이런 것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좀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공연이 아닌 전시로도 이 종묘제례악을 또 소개를 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우리가 이 종묘제례악이 너무 훌륭하고 좋지만 매번 오라고 할 때마다 수백 명이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0: 어렵죠.
1: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네.
1: 큰 악기들 이런 이동도 굉장히 어렵고요. 조립했다가 다시 분해했다가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국립국악원에서는 종묘제례악 조선을 노래하다라는 미디어 아트 영상을 또 제작하셨어요.
0: 예.
1: 그래서 요 영상만 틀어도 노래도 들을 수 있고 그림도 볼 수 있고 실제
0: 네.
1: 장면도 볼 수 있고 뭐 자막으로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이고요.
0: 네.
1: 이런 또 방법을 고안하셨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 미디어 아트를 전시하는 수교 기념 공연이 있었습니다.
0: 네. 아까 왜 100여 명이나 되는 연주단이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콘텐츠라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1: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요.
0: 네.
1: 사실 더 많은 사람한테 접근할 수 있죠.
0: 그렇죠.
1: 그리고 공연 이러면 왠지 좀 어렵고 벽을 느낄 수 있는 젊은 세대
0: 네.
1: 또 일반 시민들도 영상, 미디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지나가다가 한번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종묘제례악을 노출시킨다는 부분에서는 이런 미디어 아트 공연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네네, 맞아요. 사실 직접적으로 공연으로 보면서 느끼는 감흥이 물론 가장 깊겠지만 또 그에 앞서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조금 접해보고 더 많이 알리고 이런 활동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국가 차원의 어떤 뭐 수교 행사, 뭐 교류 행사, 기념 공연, 또 전시 이런 내용들 이제 나누어 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민간 차원의 교류 공연과 행사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국가 행사와 민간 교류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1: 국립국악원의 종묘제례악 공연을요. 사실 외교 행사다, 국가 행사다, 민간 행사다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0: 네, 네.
1: 왜냐하면 이 현지의 공관이나 외무 차원에서 협조가 없으면요. 공연을 진행하기가 살짝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중점을 어디에 뒀느냐로 했을 때 제가 일부 민간 문화 교류 공연이다라고 나눈 부분이 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큰 공연을 하기는 했으나 폴란드랑 헝가리와 같은 나라에서는요. 이 당시 국악 원장님이셨던 김영훈 원장님께서 그 현지의 학자들과도 교류를 많이 하셨고 또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나 헝가리 웨트로반시 로란드 대학교와 같이 실제 대학을 방문하셔가지고
0: 네.
1: 한국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셨습니다.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이라기보다는요. 실제 거기에 있는 민간 학자들과 교류를 중점으로 했던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죠.
0: 네네. 이렇게 현지의 어떤 한국

0: 한국에 관심이 많은 혹은 한국을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좀 특강까지 이제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지 공연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미디어 아트, 또 전 세계로 온라인 송출, 또 이제는 이제 특강을 또 이어가게 됐어요. 여기서 또 특강을 들은 학생들 어려워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잘 이해하고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을까요?
1: 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분들이 K-POP에는 노출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한국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한국 전통문화 이러면 판소리를 말하는 줄 알았고 음악도 판소리는 내가 좋아했었는데
0: 네.
1: 이 강연을 통해서 새롭게 배운 종묘제례악이 너무 신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예. 이제 이 학생은 다른 사람한테 또 설명을 할 때 한국의 문화는 판소리도 있고 네. 종묘제례악 대학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0: 네.
1: 그리고 또 교수님들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해요.
0: 네네.
1: 내가 이거를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친숙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교육자로서 한국 음악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런 거는 이제 이분이 또 수업을 하실 때
0: 네.
1: 잘 몰라서 안 가르쳐주셨던 종묘제례악을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물꼬를 텄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0: 네. 사실 이렇게 강의를 듣고 접한 어떤 좀 이론적으로 접한 학생이나 교수님들이 공연을 또 실제 보셨겠죠?
1: 그럼요. 네. 공연과 특강은 거의 연결이 되어 있고요.
0: 정말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었겠네요.
1: 네. 그리고 이것이 또 전달 능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0: 네, 네.
1: 한국어로 하는 것을 폴란드나 헝가리에서 영어로 또 설명을 한다는 것은
0: 그렇죠.
1: 사실 원어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네. 또 그 현지에 처마 모세라고 하시는 분이
0: 예.
1: 주한 헝가리 대사로 근무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헝가리에서 교직 그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0: 네.
1: 이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또 헝가리어로 그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현지의 시민들과 현지의 학생들이 더욱더 깊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0: 네. 정말 현지의 전문가, 현지의 대중과 또 우리 국립국악원 또 연주단들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전달해 주셨어요. 자, 이 종묘제례악 공연 정말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해외에 지금 벌써 뭐 수차례 공연 참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주에 참가한 우리 국립국악원 단원들은 어떠했을까요? 해외 공연에 대한 어려움 혹은 또 기쁨, 성취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1: 네, 이런 공연을 통해서 외국에 다 주고 오기만 하면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 가셨던 분들은 뭘 배워 오셨을까, 뭘 네. 느끼고 오셨을까 이것도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0: 네네.
1: 일단 그 오랫동안 이 종묘제례악을 연주하셨던 그런 원로 단원들께서도요, 우리가 과연 나가서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0: 네, 네. 네.
1: 너무나도 여러 가지 면모가 있잖아요. 우리 종묘제례악이.
0: 예, 예.
1: 그러나 이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시고 결국 결론을 내린 것은
0: 네.
1: 이것은 너무 훌륭한 예술이기 때문에 첫째도 예술적인 깊이, 둘째도 그 경건한 마음.
0: 네.
1: 이렇게 실제 그 종묘제례악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질은 잘 전달하려고 하셨던 그 노력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네네. 사실 연주자로서 이렇게 당신들이 연주하는 그 음악을 듣고 전혀 언어도 통하지 않고 낯선 문화에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하고 기립박수를 보내고 언론에서 찬사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뿌듯한 그런 기억으로 남을까 싶어요.
1: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네. 바로 우리 외국의 경험이 별로 없는
0: 네.
1: 해외 공연을 처음 가본 이런 젊은 단원들한테도 굉장히 큰 동기부여로 돌아왔습니다.
0: 네. 네.
1: 여러 번 나가보신 우리 이 원로 연주자분들은 이미 네. 박수갈채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요.
0: 네네.
1: 그런데 익숙하셨을 텐데 우리 이 신입 단원들은 그렇게 열광하는 외국인 관객들을 보고 본인들이 더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해외에서 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 기회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회였기 때문에 우리 국악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자 하는
0: 네.
1: 그런 마음을 얻고 온 것이 저는 외국인들이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보다 더 큰

0: 우리의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1: 큰 성과네요. 네. 네.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 또 사명감을 또 일깨워준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 종묘제례학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공연이 가장 중심이 되지만 뭐 전시도 있었고 또 미디어 아트도 있었고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투어링 K-아트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0: 저도 이 종묘제례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1: 네네.
0: 그리고 투어링 K-아트 이래서 한국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한다 이런 기사를 봤을 때는
1: 네.
0: 아이고 분명히 BTS 뮤직비디오 내지는 뭐 블랙핑크 이런 K-POP 관련 네. 영상을 가지고 가나 보다 하고선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1: 네네.
0: 의외로 국악 관련이 두 개나 영상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1: 네.
0: 이 사업은 뭐냐면요. 한국의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리자라는 사업으로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전시, 교육 등을 제외 한국문화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1: 네.
0: 근데 여기에 역시 종묘제례학 조선을 노래하다라는 미디어 아츠와 한국 대중예술 속에서 국악을 재조명한 K-POP 한국의 전통음악을 만나다. 이렇게 연계한 전통음악 관련 콘텐츠가 네. 두 개나 있었습니다.
1: 좋네요. 어쨌든 K-POP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너무 좋게 생각하지만 또 그와 함께 전통이 같이 좀 어우러져서 나갔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K-POP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나 그런 기와 전통이 가지고 있는 건 또 사뭇 다르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약간 또 접점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을 세계에 이런 부분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투어링 K-아츠라는 사업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또 공연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좀 이제 최근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홍콩 한국문화제 여기서도 또 종묘제례학을 공연했네요.
0: 네, 뭐 홍콩에도 굉장히 큰 규모로 제가 갔다고는 들었어요. 그러나
1: 네.
0: 이제 정악단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니까요. 네. 유럽 쪽에 갔었던 것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았다고
1: 네.
0: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공연이 중요한 거는요.
1: 예.
0: 국가, 뭐 외교 이런 걸 떠나서요. 그 홍콩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축제에 그 교민들한테도 익숙하지 않은
1: 네.
0: 이 음악을 소개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아주 번듯하고 대규모고 뭐 도시에 있는 말하자면 우리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이런 곳에서 공연을 한 게 아니고요.
1: 네.
0: 정말 홍콩의 시민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로컬에 있는 자그마한 극장에서 이 종묘제례학을 소개했다는 거
1: 네.
0: 굉장히 시민 친화적인
1: 공연이라고
0: 저는 생각해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 네. 저도 지금 이 홍콩 한국문화제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것 같아요. 종묘제례학의 위상과 이 위용을 정말 한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주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 기획이 또 한 이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이제 방금 한국문화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위엄과 위상과 막 또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과 함께 조금 더 이렇게 좀 대중 친화적으로 파고들어야겠다라는 쪽까지도 이제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그런 해외 공연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0: 맞습니다. 주민의 삶 속으로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의 삶 속으로도 한번
1: 네.
0: 침투해 보자.
1: 야, 종묘제례학이 네. 정말 이렇게 대중적인 그런 아주 욕심을 내고 있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의 해외 공연이 일본 종묘제례학 공연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종묘제례학의 보태평 정대협 가사가 거기 보면 왜 왜구를 물리치고 이런 내용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아 물론 이제 가사를 저희도 알아들을 수 없게 한시로 되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일본 공연은 저는 좀 남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가게 되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0: 네. 저도 그래서 아, 우리 일본에 가서 이 공연을 하는 게 괜찮을까?
1: 네, 아니 왜 자막 같은 걸 넣을 거 아니에요?
0: 네. 궁금했는데요. 사실 네. 그런 의미를 좀 넘어섰습니다.
1: 아, 네네.
0: 일본에서 공연이요. 사실 2000년에 있었어요.
1: 아, 네.
0: 그래서 일본에서 공연했는데 또 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요.
1: 네.
0: 2025년에 했던 일본 도쿄 분쿄 시비콜에서 했던 공연은요. 한일

0: 공중 무형 유산 교류 공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본 사람들 모이세요. 우리 종묘 제례악만 보고 가세요. 이것이 아니고요.
1: 네.
0: 한국과 일본 이 아시아에 있는 위대한 나라 두 곳도 무형 유산이 있는데 이 무형 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다. 여기에서 네. 시작한 거죠.
1: 아,
0: 그래서
1: 네.
0: 종묘 제례악도 공연하고 일본의 그 아주 유명한 무형 유산이죠. 구미오도리라는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창극, 무용극 이런 공연이 있습니다.
1: 네.
0: 그것을 같이 공연해서 둘이 같이 만나서
1: 네.
0: 일본 공연단과 일본 분들이 종묘 제례악도 보고 또 우리 종묘 제례악 보러 갔던 우리 공연자들은 구미오도리도 보고 이런 행사를 했죠. 그런데 또 일본에서만 하면 너무 아쉽죠.
1: 네.
0: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1: 네, 네.
0: 한일 궁중 무형 유산 교류 공연을 했습니다.
1: 아.
0: 그래서 국립국악원에서는 구미오도리 공연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요. 또
1: 네네.
0: 한국의 무형유산으로 소개한 것은 수제천, 학처용무 연화대 합설
1: 네.
0: 이 공연을 서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날에 했던 그런 기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네. 아유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네요. 제가 너무 그 단편적인 사실에 좀 집착했던 것 같아요. 종묘제례악이라는 음악 예술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뭐 좀 보편적인 정말 아름다운 예술 의식으로서 바라봐야 하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0: 이제
1: 반성을
0: 화해해야죠.
1: 하면서
0: 예술을 통해서 서로
1: 네, 네.
0: 소통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1: 네.
0: 이것의 의미는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이런 우수한 문화유산을 가진 공통점이 있는 나라다라는
1: 네, 네.
0: 것을 함께 느끼려고 했던 시도였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지금 한일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일본의 궁중음악 한 곡을 들어볼까 합니다. 가가쿠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칸켄바이로라고 하는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일본 국내성 아악부의 연주로 함께 들어볼게요.

0: 독일의 관객이 종묘제례악을 낯설지만 아름다운 음악이었다라고 평했잖아요. 지금 들으신 이 일본의 공중음악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가가쿠 칸켄바이로를 함께 들으셨고요. 일본 국내성 아악부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한일 공중음악 교류전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이 궁중음악 가가쿠를 들었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제가요 가가쿠를 네. 듣고 또 네. 번뜩 생각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0: 뭔가요?
1: 제가 네. 이 공연을 2025년에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0: 네.
1: 2025년 4월에 이 공연이 있었는데 8월에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또 방문을 했어요.
0: 네.
1: 그런데 그곳에서 도쿄대학 교수이신 우에무라 유키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0: 네.
1: 그래서
0: 네.
1: 제가 안부차 아이고 우리 종묘제례악이 일본에서 공연을 했다는데 보셨나요? 그랬더니
0: 예, 예.
1: 당연히 봤다고 하시면서
0: 와.
1: 일본의 궁중음악 연구자 가가쿠 연주자 이런 분들이랑 함께 가서 관람을 하셨다고
0: 네,
1: 해요.
0: 네.
1: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아 우리가 거기서 그거 보면서 일본 가가쿠 궁중음악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되는지 생각하는 기회였다.
0: 네.
1: 그러니까 종묘제례악의 공연이 결국 또 가가쿠 관련자분들께
0: 네.
1: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가 됐다는 점이
0: 네.
1: 굉장히 신기했어요.
0: 네.
1: 그러시면서 이번 종묘제례악 공연 때 그 구미호돌이 공연이 같이 편성돼가지고
0: 네.
1: 종묘제례악 공연을 보러 갔더니 그 오키나와의 음악이에요.
0: 네.
1: 그 구미호돌이가
0: 예.
1: 그곳에 오키나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는 거예요.
0: 아.
1: 종묘제례악과 구미호돌이가 같이 공연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모여 사는 오키나와 사람들도
0: 네.
1: 모여서 서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0: 와.
1: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
0: 네네.
1: 또 우리가 단편적으로 종묘제례악을 가서 들려주고 왔네 이게 아니고요. 일본 사회는 또 종묘제례악이 왔습니다. 같이 구미호돌이 공연을 했습니다.
0: 네.
1: 그것을 기회로 우리는 이런 고향의 정서도 느낄 수 있고 일본의 이런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라는 아주 너무나도 큰 일본을 도와주고 왔습니다.
0: 네. 아유 그러네요.
1: 네.
0: 지금 음악이라는 것이 가진 이 정말 화합의 힘, 치유의 힘, 이런 또 상호 이해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유, 지난 10년간의 종묘제례악 해외 공연 전시 콘텐츠 보급에 대해서 아주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정말 뜻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연구원이자 전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장윤희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종묘제례악이라는 하나의 창구로 세계가 어떻게 소통하는가 다양한 사례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인이 주목하고 공감하는 국악, 더 깊이 있게, 더 폭넓게 지키고 이어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국악방송을 비롯해서 모든 국악계도 사명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야겠죠. 오늘 연구의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연구의 현장 주제는 지난 5월에 문을 연 이해주 춤 아카이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 해파리의 연주로 소무독경 띄워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나누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행위다. 나의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면 나 역시 그것의 일부를 영위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나눔을 위해 공동체가 형성된다. 신학 박사 안셀름 그린의 책 지금과 다르게 살고 싶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타인과 뭔가를 나눴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달라져 있다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죠.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해야 하나? 나눔이 결국 자신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노우나의 해금, 권정구의 기타 연주 Always With You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28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건넸을 때 오히려 내가 더 받은 것 같은 느낌 다들 아실 거예요. 뭔지 주는 쪽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거 잘 아는데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건 또 다른 일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나눌 줄 아는 분들 만나면 더 각별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도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으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엔젤스 헤이븐의 조준호 대표 모십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윤대휘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늘은 6월 20일 토요일에 있을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 전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아, 지난 20일에는 또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가 있었고 그 전에 봉사활동을 하셨군요. 농구선수였던 고 박승일 코치님이 루게릭병을 얻게 되면서 가수 션 씨의 기부와 모금을 통해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해 특화된 승일희망요양병원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 챌린지 행사로 루게릭병에 대해 더 많이 알려졌지만 앞으로는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함께 걷고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어쩜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리고 좋은 일 하시는데 우리 좀 함께 데리고 가지 그러셨어요. 네. 역시 윤대휘님 어디에서나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이 행사가 잘 진행됐는지도 궁금해져요.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곳곳에서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걷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참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방송을 나눔 하고 싶은 분들 안 계세요? 나눔을 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다시 듣기 되고요. 재방송도 되거든요. 다시 듣기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재방송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입니다. 저희 방송도 많이 좀 나눔해 주세요. 서도밴드의 북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 장애인이 일상을 사는 사회, 소외된 이웃이 꿈꿀 수 있는 사회. 말로는 쉬운데 그 사회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일은 누군가의 헌신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도움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으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엔젤스 헤이븐의 조준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엔젤스 헤이븐의 조준호입니다.
0: 조준호 대표님은 함께하는 나눔, 따뜻한 세상이라는 꿈을 품고 엔젤스 헤이븐을 이끌고 계신 분인데 직접 인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 예, 제가 이 마포구 옆 동네인 은평구에서 네. 사회복지 여러 기관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제너럴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0: 네, 은평구에 네. 오래오래 사셨어요?
1: 59년째 살고 있죠.
0: 네. 아니 은평구도 뭐 좀 잘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1: 네. 그 사회 시민사회와 사회복지와 네. 네. 민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는 서울시에서 가장 강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0: 네. 엔젤스 헤이븐. 이름만 들으면 천사들의 안식처 같은 그런 곳.

0: 곳인데 이게 은평구인가요?
1: 네.
0: 아니, 엔젤스 헤이븐의 의미가 은평구 이런 건가요?
1: 아니요. 옛날에는
0: 네.
1: 저희가 67년 전에 세워질 때
0: 네.
1: 한글로는 은평천사원, 영어로는 엔젤스 헤이븐이었습니다.
0: 아,
1: 근데 천사원이 엔젤스 헤이븐이죠.
0: 네.
1: 이제 안식처를 정확하게 아시는데 보통 천국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HEA는 천국이지만
0: 네.
1: HAV는
0: A. 네.
1: 안식처거든요.
0: 네.
1: 저희가 그때 이름이었고 지금도 제가 이제 왜 이름을 안식처로 정했을까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약자들을 위한 안식처.
0: 네.
1: 이런 형태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일을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할수 있고 59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때는 전쟁과로 설립을 위한 시설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좀 저희 역사가 미국인 선교사님, 한국인
0: 네.
1: 목사님들
0: 네.
1: 그리고 그 서울시가 3분의 1씩 다 기부해가지고 만들어진 곳입니다. 좀 그래서 좀 특별한 곳이라고도 할수 있죠.
0: 네. 많은 분들이 헤븐과 조금 헷갈리시면서
1: 네.
0: 이게 천국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기도
1: 네.
0: 해요.
1: 오짜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가 빠졌다.
0: 네. 헤이븐 안식처, 천사들의 안식처.
1: 네.
0: 아동, 장애인, 소외 계층까지 돌봄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1: 네.
0: 엔젤스 헤이븐만의 철학이 있으신가요?
1: 예, 저희는 이제 무릎 꿇고 도우라는 말은 존중이라는 말인데,
0: 네.
1: 결국은 그 사람을 믿는 거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그 도움받는 사람들을 항상 거지는 무릎 꿇고 있죠.
0: 네.
1: 근데 보통 사회에서는 도와줄 때 비참해야 도와주죠. 근데 도움받는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보여줘서 도움받는다면. 근데 도움 준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그 사람이 걷겠죠. 같이 걸을 수 있겠죠. 그 사람도 자기를 존중하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0: 네.
1: 저희가 보는 거는 저희의 철학 가장 중요한 거는 도움 주는 사람이나 도움 받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같이 가는 이웃이다. 이런 생각이 저희 법인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눈을 맞추고 같이 걷는 거네요. 엔젤스 헤이븐이 은평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깊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뭐막 전국 이게 아니라 이런 지역 기반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1: 일을
0: 있을까요?
1: 해보니까 선진국이 뭘까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옛날에 지역신문이 필라델피아 신문을 보면서 왜한그 전국지가 아니라 그 지역지가 왜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고민 이제 제가 한 25년 이제 뭐산건더 길지만 복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은평구에 있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그 자범이었습니다. 생계형 범죄입니다. 강서구는 폭력입니다. 강남구는 마약과 성폭력입니다. 근데 똑같이 정책이라는 건 똑같이 제공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누구에도 은평구에도 맞지 않고 강서구에도 맞지 않고 강남구에도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0: 그렇죠.
1: 평균에 기초하기 때문에
0: 네.
1: 결국 지역복지라는 말은 그 동네 그리고 내 친구의 자식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권사님의 손주일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아이를 돌보는 것과 예,
0: 다르죠.
1: 저는 지역복지라고 하는 거는
0: 네.
1: 관계 중심의 복지라고 이웃이 되게 하는 나눔이라는 관점에서 그 지역복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대표님은 엔젤스 헤이븐하고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다라고 들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삶에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1: 저희 이제 외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으로 원래
0: 네.
1: 저희 엔젤스 헤이븐에 있는 공간은 은퇴한 목사님들을 위한 휴양지 형태로 컨셉을 잡았었는데 그 외증조 할아버지의 아들이 한국 전쟁도 돌아가셔서
0: 네.
1: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교회를 은평구에 세우시고 다니시면서 보니까 거리에 구걸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곳은 목사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곳이다라고 세우셨고 저희 이제 아버지가 자원봉사하러 오셨다가 저희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됐어요.
0: 두분다 자원봉사 하셨던 거예요?
1: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세우신 곳을 이제 아버지가 자원봉사하다가 이제 어머니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학생운동하면서 주로 했던 일들이 족벌 제단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제

0: 80년대.
1: 네.
0: 그러니까 제가 그 족벌 재단이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은 족벌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일을 안 하려고 도망 댕기고 하다가
1: 네.
0: 학생 운동을 했던 선배 중에 바텀업 방식도 있지만 톱다운 방식도 있다.
1: 네.
0: 네가 그 들어가서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해서 네. 제가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그래서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되죠.
1: 네, 네.
0: 33 넘어서 사회복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런 가족에 의한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거군요.
0: 네.
1: 복지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보호, 뭐 지원 이런 걸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엔젤세이브는
0: 네.
1: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변화,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0: 네.
1: 그러면 좀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변화를 만드는.
0: 네.
1: 네.
0: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수급자, 저희가 이제 가진 문제의식은 저희가 이제 한부모 가족을 도와줘요. 그 모자 쉼터를 해서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아이와 같이 노숙하게 된 분을 도와준 부분들인데 한 2년 정도 집중 지원을 하고 자립을 해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한 30%는 수급으로 계속 사십니다. 그럼 30, 40%가 수급이겠죠.
1: 네.
0: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30대, 40대부터 수급으로 70, 80까지 산다면 40년, 50년을 수급으로 사는데
1: 네.
0: 그냥 보호와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계속 수급으로
1: 그쵸.
0: 놔두는 게 좋은 정책일까요?
1: 아니요.
0: 한국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수급자가 일하면 안 되죠. 여러 가지가 돼 있죠. 돈만 네. 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회 문화도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냥 돈만 왜냐하면 쌀 주는 게 제일 좋고 직접 주는 게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변화를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왜 계속 수급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수급의 이유가 있습니다. 공황이 있거나
1: 네.
0: 우울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턱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1: 네네.
0: 이게 4년, 5년 지속되면은 너무 완전 무기력해지죠.
1: 네네.
0: 그럼 그 시기에 우리가 단순 보호와 지원이 아니라 그분이 아이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변화라는 얘기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냥
1: 네.
0: 수급의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근데 그것은 항상 변화라는 말은 실패를 동반합니다. 실패가 있어도 그 일을 해. 근데 실패를 가정할 때만 변화가 생기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사실 그냥 돈 주는 게 쉽거든요.
0: 네, 네.
1: 그냥 내가 물고기 많이 잡아다 네. 그냥 나눠주면 되니까
0: 네.
1: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0: 네.
1: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가르쳐주고 다시 배를 탈 수 있게 막 마음을 지원해주고 이거보다
0: 네.
1: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대표님?
0: 우리나라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건비 돈 쓰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 돈 주는 것만 생각하죠. 쉬운
1: 네.
0: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서 우리가 그 도움받는 사람도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1: 네네.
0: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1: 네네. 나 아프고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증명해야 되죠.
0: 예. 그것보다 제가 지역복지를 얘기해 우리가 아는 관계라고 한다면 나 다 되는데 두 가지만 도와주면 돼. 라고 하는 사회가 된다면
1: 네.
0: 그러면 의존적인 사회에서 변화하는 가 되고 저는 그것을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그 지속 가능 사회도 있지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 네.
0: 이게 저희가 사회복지로서의 전문성을 가져가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1: 네. 대표님 그러면 이 일을 하시면서 이 일 벌써 25년 하셨잖아요.
0: 네.
1: 하시면서 내가 진짜 이 맛에 이 일을 한다. 아니면 그래 내가 딱이었어. 아니면 이게 바로 내 길이었어. 이런 순간이 언젠가요?
0: 굉장히 제가 이제 사람들이 너 어떻게 스트레스를 감당해?
1: 그러니까. 네.
0: 되게 즐거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직접 아이들을 아동 양육 시설들이 있거든요.
1: 네.
0: 거기 아이들을 보면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라는 것들이 애들이 그 웃고 행복한 모습들을 보면 제가 하는 일이 맞는 거잖아요.
1: 근데 처음에 만날 때는 아이들이 안 행복했었잖아요.
0: 그렇죠. 저희와 함께하는 순간부터 행복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다른 지금 원래 한 67년간 운영했던 시설이 있고
1: 네.
0: 이제 25년부터 새로 위탁한 시설이 있는데 그게 행복한 거죠. 뭐냐면 걔네들이 얼굴이 무표정했다가
1: 네.
0: 이제는 얼굴이 웃음이 생겼어요.
1: 네.
0: 그러면 제가

0: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어떤 친구에게는 굉장히 깊은 어려움이 있어서
1: 예, 제가 25년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시간이라는 거는 필수값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 사회는 항상 2년 단위 정책을 얘기를 해요. 길게 보죠. 근데 최소 시간이 10년입니다. 그리고 그 20년 정도 걸리는 일들이에요. 보통 저희가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자립시킨다? 그러면 지금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당장 변화는 안 생기죠. 근데 차근차근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변화해 간다면 도움을 주는 사람도 변해야 되거든요. 같이 변하는 과정이니까 급하게 갈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천천히 하지만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0: 우린 보통 오늘 문제집 사면 내일 머리가 좋아지길 바라거든요. 근데, 아, 이거 20년 걸리겠구나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군요. 음악을 한곡 듣겠습니다. 국악그룹 늘소매 블루 에인젤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엔젤스 헤이븐의 조준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집중하는 활동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뭐 이 활동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2: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정인이 문제, 그때 아동학대에 있었던 사건들. 네. 또 하나는 제가 작년부터 학대 쉼터를 이제 서울시 거점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1: 네.
2: 그런 것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 정인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좀 문제가 있는 게 결과에만 관심을 가져요.
1: 네.
2: 처벌에만 관심을 갖고 정인이 문제 때는 한 2만 건의 보도가 됐다면 그 석 달 후에 또 다른 애가 죽었는데 그때는 천 건으로 줄고 그 다음에는 관심이 없죠. 그리고 네. 정인이 양부모가 처벌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1: 네. 이제
2: 정인이 같은 아이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1: 네.
2: 정인이 이후에 그러면 학대받아 죽은 아이들의 숫자가 줄었을까요? 우리는 저는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분노하기보다 그런 아이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1: 네.
2: 하나 이제 저희가 쉼터 학대 센터를 운영하게 되니까 그 센터의 시스템이 너무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 네.
2: 아이들이 이제 뭐 내복도 아니 그러니까 그냥 속옷 입고 온 상태에서 저희도 이제 애들을 받았는데 건강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저희 그걸 바꾸는 캠페인 저희 시설 서울시하고도 그걸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애들을 그냥 받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잠시 보호하고. 저희가 본 건 뭐냐면 이 학대 예방 캠페인 핵심은 학대는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거예요.
1: 그렇죠. 겁니다. 네네.
2: 근데 우리는 그 트라우마에 집중 관심 갖지 않아요.
1: 그냥 학대가 끝나면 되는 거다.
2: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우리
1: 트라우마가
2: 사회?
1: 남고 사람들은 네. 그냥.
2: 그러니까 왜냐하면 걔가 가진 상처가 어떤 거다.
1: 네.
2: 이것이 나중에 몇 년 후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지 않고.
1: 아이의 인생 중요한 지점마다 네. 어떤 일이 생길 수도 네. 있다는 걸.
2: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그 학교에서 뺨 때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1: 네.
2: 그리고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아이들. 이런
1: 네.
2: 애들의. 특징은 어렸을 때 이건 그 한 유형입니다.
1: 네네.
2: 모든 아이들이 다 원인은 똑같지 않아요. 어떤 아이인 한 녀석은 미혼모 엄마가 키우다 엄마는 도망가고 할머니가 키웠는데 할머니가 조현병이었어요. 조현병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7살인데 성도착에 여러 가지 그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1: 네.
2: 또 어떤 애는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이런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엄마가 아이 셋을 낳는데 아빠가 다 다르고 키우는 건 항상 동거하는 남자애만 키우고 시설에 맡기고 문제가 된 녀석은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컸는데 거기서 분유에다 수면제 먹고 컸어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애착의 문제가 형성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1: 네.
2: 우리 사회는 어떠냐면은 이런 상처가 있는 거를 저는 얘가 문제가 발현된 다음에 알게 돼요.
1: 네.
2: 그럼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때부터 제대로 아이를 케어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1: 네.
2: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학대 예방 캠페인 하나가 아니라 여기엔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1: 네네.
2: 부모님과의 관계, 지역사회 관계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큰 틀에서 좀 학대받는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요.

0: 해서 캠페인을 만들게 됐죠.
1: 정서 학대에도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학대하면 떠올리는 게 뭐 때리고 뭐 이렇게 좀 이 신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가하는 걸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심한 걸 수도 있는 거죠.
0: 정서 학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 네네.
0: 왜냐하면 학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제가 이제 그 학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1: 네.
0: 두 번 세 번 학대로 판정 부모도 굉장히 치열하게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학대가 아니라고 판정되고 또 학도가 아니라고 판정되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1: 보통 신체 상처가 없으니까
0: 예, 방임이나
1: 네.
0: 이제 폭력은 바로 볼 수 있지만 정서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1: 네.
0: 그리고 저희한테 들어온 아까 정서적인 학대 문제 애들 중에서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시설에 들어왔는데 돌봄 하시는 선생님들이 톡프살 다 지웠어요. 왜 지웠냐면은 당신들은 왜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런 아이들 정서적인 메마름이 많은 애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컸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1: 네.
0: 다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정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0: 네.
1: 피해를 받았던 어떤 아동이
0: 네.
1: 잠깐 보호를 받다가도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잖아요.
0: 거의 다 대부분 돌아가죠.
1: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근데 그 서울은 약 한 6,700건 정도 1년에 학대 신고가 이루어져요.
1: 네.
0: 그리고 그 중에서 500명 정도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 시설 저희한테 한 100명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학대 쉼터에 있다가 거기서 다시 심사한 다음에 한 350명의 애들은 다시 부모님한테 가고 150명의 애들이 더 이상은 부모하고 살 수 없다고 해서 분리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1: 네.
0: 근데 보통은 학대해도 엄마한테 가려고 하는 경우가
1: 그러니까요.
0: 애들이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엄마 그 아이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가정
1: 네.
0: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1: 네.
0: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애들의 문제가 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계속 저희가 집으로 갔다 다시 데려온 애는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10살짜리가 노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1: 네.
0: 원래 방임으로 왔다가 한 3개월을 보냈는데 다시 또 들어온 이유가 그 애가 엄마가 새벽에 들어와서 한 12시쯤 나가니까 2시부터 할 게 없으니까
1: 네.
0: 나와서 골판지 깔아놓고 거기서 놀고 자고 이러니까 거기 시장 상인들이
1: 네.
0: 도저히 안 겠다 해서 저한테 다시 연락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를 우리 뭐 개인이 해결할 수도 없고 그냥 한 기관이 해결할 수도 없고 어쨌든 지역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지만
0: 네. 네.
1: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실제로 뭐 학교, 교회, 뭐 지역센터, 구청까지 이게 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일이 가능할까요?
0: 그게 이제 복지가
1: 네.
0: 보편적 복지라는 말을 하죠.
1: 네.
0: 그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 기준을 이상으로 보장해야 되는 거죠.
1: 네.
0: 우리나라 전달 체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도 26가지 도움 체계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복지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연결한다면 그러니까 낭비 요소를 줄인다면
1: 네.
0: 복지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네. 진짜 될까요?
0: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저의 생각은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다른 데하고 지역의 옆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아, 저 집 좀 가봐.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될까요? 공무원이 신청주의로 해서 신청주의를 바꿔야 된다 그러잖아요.
1: 네.
0: 발굴을 누가 해야 될까요?
1: 이웃이.
0: 예.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1: 네.
0: 그럼 이웃이 하려고 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냐?
1: 네.
0: 사회 변화 이게 이전에 하고 지금은 파편화되고 개인주의가 아니라 각자 사는 사회가 된 사회 속에서는 계속 문제가 됩니다.
1: 네.
0: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그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고민합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는 게 원인에 대해서 직접 그 접근을 하면은 그 아이가 운둔이 된 다음에 그 아이가 범죄한 다음에 무기력해진 다음에 그다.

0: 처음에 돕는 것보다 어렸을 아기 때 돕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1: 네네. 그러니까 아주 옛날로 돌아가 보자면 우리가 꼭 부모랑 사는 네. 것만은 아니라 뭐 옆집에 가면 삼촌이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친구 어머니도 나의 반절은 네. 나의 어머니 같고 이런 긴밀성으로 네. 연결이 되는 게 더 필요해진다는.
0: 그렇죠. 아파트라 하더라도 네. 아파트 서로 인사하고 네. 서로가 네. 알게 되면 서로가 보호망이 되죠.
1: 그렇죠.
0: 근데 아파트에서 인사도 안 하고 모르는 사람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서로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아파트가 그 이 시설망 이제 스크린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1: 네.
0: 관계망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아파트의 보호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뭐 조현병 환자가 있으니까 탱크를 놓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원인은 보지 우리 사회는 항상 결과만 보거든요.
1: 네.
0: 모든 문제들이 저는 이제 이 지역사회라는 말은 문제가 발현되기 전에
1: 네네.
0: 더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길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1: 그 장애인 자립 지원도 엔젤스 헤이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0: 네.
1: 이것도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시설에서 나와 스스로 살아가도록 돕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나요?
0: 근데 기본적으로 그 시설에서 나오는 거의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1: 네.
0: 시설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부모님하고 살다가
1: 네.
0: 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게 옛날에 저희가 40년 전에 장애인 사업을 시작할 때는
1: 네.
0: 복지 서비스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저희가 아들 삼형제 중증 장애인 아들이 있었는데 아빠가 교사하다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저 교육청에서 저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그 친구를 케어하게 되었는데 돌보게 되었는데 그때는 시설에 답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1: 네.
0: 여러 지원 체계가 다 생겼습니다. 몇십 년 동안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돌봄도 24시간 돌봄 긴급 돌봄 주간보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부모가 장애인과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거고.
1: 네.
0: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보는 거는 부모가 70이 넘고 장애인이 40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될 거냐.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탈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부모님 70이 넘었을 때는 더 이상 부모님 책임으로 가면 안 된다는
1: 그렇죠.
0: 거죠. 그게 지역에서 받아 안아야 될. 그리고 은평구는 그거를 10년 내에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이런 일들을 정부보다 앞서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0: 예.
1: 그러면 그 정부가 지금 모르는 걸 많이 발견하신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저는 보통업 방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1: 네.
0: 사회가 어떤 교수님들이 뭐 다른 나라 이런 자료를 보고 그 우리 사회 과제를 보고 제도를 만들어요. 현실과는 현실을 토대에 두지 않고.
1: 그렇죠. 잘 모르는 상태로. 네. 네.
0: 그거를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아는 사람이고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고
1: 그렇죠.
0: 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먼저 해보는 겁니다.
1: 현장에서. 네. 네.
0: 그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다 뿌리죠.
1: 네.
0: 근데 저희는 제가 이제 아까 은평구에서 일을 주로 하냐라고 했을 때
1: 네.
0: 그 지역사회가 어떤 조건과 상황과 의지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바뀌는 것. 근데 저는 그게 지방분권 그리고 선진국은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1: 네.
0: 자기 동네의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하는 게 저는 선진국이라고 보거든요.
1: 그렇죠. 아니 근데 은평구뿐 아니라 지금
0: 네.
1: 보니까 성북구 뭐 이거 아니라 우간다 베트남으로 활동하고 계시던데요.
0: 네. 우간다는 60년 전에 이제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도왔는데
1: 네.
0: 우간다의 목사님이 오셔서 도움 요청을 저희한테 하셨어요.
1: 네네.
0: 그래서 저희가 도움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우간다에 가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베트남은 이제 특수교육적으로 해서
1: 네.
0: 저희가 노하우의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네. 가지고.
1: 아니 이쪽도 그러니까 그냥 물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0: 네,
1: 네. 네. 전문성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0: 네. 결국은 제가 이제 듣는 생각은
1: 네.
0: 도움받는 사람이든 도움받는 나라든 저희의 역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도움받는 사람이 자기가 변할 마음을 가져야 변하는 거고 도움 받는 나라도 이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0: 거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자기들이 노력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성공했어. 우리가 레퍼런스가 돼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자기들이 노력하고 그것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챙겨서 도와줘야 변화가 생기는 거죠.
1: 네. 음악을 또 한 곡 듣겠습니다. 네. 천향의 발걸음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천향의 발걸음 들으셨습니다. 엔젤스 헤이븐의 조준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이 그냥 도와주는 것보다 변화가 중요하다 하셨고요. 이걸 조금 더 크게 본다면 그냥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인식이 바뀌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은데 인식이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렵지 않나요?
1: 네.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1: 저도 그말
0: 사람은 바뀌지
1: 싫어합니다.
0: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1: 네.
0: 그 어느 페이스북에서 사장이 어떤 친구가 돈을 그 횡령했다가 자기가 자진신고를 했대요.
1: 네.
0: 이 친구를 용서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95%의 사람들은 용서해주면 안 되고 사람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했어요. 그걸 제 마음속에 좀 해주고 싶었던 말은
1: 네.
0: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저희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힌도레라고 하는 출소 쉼터를 운영을 해왔었는데 출소자들을 믿을 수 없다 그러거든요. 전과자들.
1: 네.
0: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옛날에 80년대엔 그런 그이 퇴소자들은 즉그 교도소에서 나온 분들을 위한 NGO들이 100개 정도 되는데
1: 네.
0: 지금 10개 이하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1: 네.
0: 뒤통수를 많이 맞는다는
1: 네.
0: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환경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나? 이 사람의 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집에는 계속 어려움이 있고 다른 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냥
1: 나만 변하려고 하면
0: 예.
1: 네.
0: 이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촉법소년 문제나 이런 게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는 용서하고 그다음에 애가 물건 훔쳤어 용서해줬어 또 물건 훔쳤어 용서해줬어 40번이나 용서해줬는데 얘는 계속 훔쳐. 그럼 이 천하의 나쁜 놈이죠. 얘는 촉법.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화 가능성이라는 말 때문에 촉법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교화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용서만 해줘서 아이를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치는데
1: 네,
0: 배가 고픈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그거는
1: 않는다는
0: 안
1: 거죠.
0: 하고
1: 네,
0: 용그 그래 너 훔쳤지만 내가 이번에 촉법이니까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그 걔가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건데 저의 관점은 환경을 바꿔주는 노력을 해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가
1: 네.
0: 전과 18범이죠.
1: 네.
0: 우린 조두순이 배제나 그리고 조두순 같은 악질의 인간들이 처벌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조두순 전과 18범을 전과 3범으로 끝나게 했다면 15명의 그 피해자를 줄일
1: 생명을
0: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1: 네.
0: 전과 3범으로 멈추는 고민들을 하지 않아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환경을 바꿔주고 다른 길의 선택을 할수 있게 해주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 고민은 하지 않고 용서만 해주고 용서는 나쁜 것이 되죠. 사실은 뭐냐면 용서가 나쁜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게 맞거든요. 촉법 소년 애들이 물건 훔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용서 그 촉법의 의미는 아이를 건강하게 아직은 판단이 미숙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바꿔주라는 얘기거든요.
1: 네.
0: 근데 바꿔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1: 네,
0: 그냥
1: 벌을
0: 용서만
1: 주고
0: 해주는.
1: 네.
0: 그러니까 나쁜 놈이 되는 거죠.
1: 우리가 그 사람도 우리와 다 연결이 돼 있고, 왜냐면 그 사람이 범죄를 안 저질러야
0: 예.
1: 또 피해자가 안 나오는
0: 그렇죠.
1: 거니까,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0: 네.
1: 다 연결돼 있다는 걸좀
0: 예.
1: 생각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0: 그게 시간에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경쟁과 개인의 성공만 얘기했죠. 나만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 규칙은 나만 잘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라는 말을 항상 했어요. 아시죠? 어렸을 때 저희들 뭐 물으면 나중에 우리가 야 지금 이렇게 가난한데 그런 고민을 나중에 고민해. 나중에 해서 지금 선진국이 저희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라고 했던 것들이 다 터지고 있는데 질문에 답해본 적이 없. 다 나중으로 밀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회가 됐죠. 결과만 학교가 문제야, 사회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문제인지는 고민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학교 폭력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학부모들의 문제는 옛날에 공동체성이 해체된 거거든요. 학교의 목적이 뭐냐? 지금 학교는 성공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내 새끼 성공하는 게 학교의 목적이잖아요. 학부모들 행위는 되게 합리적 행동이에요, 그게.
1: 그걸 목적

0: 적으로 본다면.
1: 네. 근데 네. 학교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곳이다라고 하고 그것을 학교가 제대로 만들어 왔다면 네. 지금 개별적인 학부모들의 그런 요구들은 다
0: 그렇죠.
1: 할 수도 말도 네네. 안 되는 거죠. 근데 네. 지금은 뭐냐면 무조건 내 새끼만 잘 되는 게 학교가 그런 데 아닌가요, 지금? 대부분의 애들은 예를 들어서 느린 학습자라는 아이들이 있을 때 학교에서 어떤 도움을 받죠? ADHD 애들이 어떤 도움을 받죠? 학교는 다 배제하죠. 학교 네. 학교는 누가 서울대를 가냐만 가지고 그
0: 레벨을 정하니까요.
1: 레벨을 지금 교육개혁은 네. 전부 다 등급을 15등급으로 놨다 9등급으로 놨다 요새 5등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 교육개혁에 해당하는 애들은 많아야 30%. 나머지 네. 70%는 아니죠. 근데 우리 그 상태에서 희생당하는 70% 애들이
0: 네.
1: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0: 대표님 끝으로 복지라는 게 뭘까요?
1: 저는 이제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1: 그러니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50명의 아이들 돌본다 그러면 그 돌보는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양육시설에서 아이를 케어한다 그러면 그냥 데리고 있다가 내보내면 되는 걸까요?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건 뭐지? 사랑 아이들이 건강해진다는 건 뭐지?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내용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있는 규정과 제도에 한정되지 않고 내가 아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나가서 애들이 삐끼가 되고 유흥가로 빠지고 범죄하고 자살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냥 규정대로 정해진 대로 일을 하는 게 맞나? 그게 아니라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건 상상력.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0: 네. 네. 복지는 상상력이다. 네. 아니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네.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엔젤스 헤이븐의 조준호 대표님. 오늘 함께 해야 얼마나 큰 힘을 가지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그런 시간 만들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장애가 있어도 또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은 오랜 시간과 많은 사람의 마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해나갈 때 진짜 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아, 오늘 조준호 대표님이 참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상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성 크레파스의 그리움의 꽃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공자의 언행이나 문인과의 논의를 기록한 책 공자 가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배는 물이 아니면 갈 수가 없으나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면 가라앉는다. 배를 띄우고 움직이게 하는 물처럼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도 제자리를 잘못 찾으면 오히려 삶을 잠식시키는 독이 될 수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쏟는 관심과 사랑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 관심과 사랑이 상대를 지지하고 유유히 나아가게 하는 넓은 물이 되어주지 못하고 혹시 무거운 부담으로 상대를 가라앉히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간만큼은 깊은 풍류의 바다에 푹 잠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물론 그 위로 유유히 흘러가 주셔도 좋고요. 6월 28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김준수의 소리 수궁가 중 수궁풍류로 출발합니다.

토끼가 어찌 계면을 잘 늘어놨던가 용왕이 딱 돌렸던가 보더라. 여봐라, 태공을 해야 하는 자는 정배를 보낼 터이니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고 술상 하나 차려들여 오너라. 술상을 들여놓으니 뜻밖의 수공 풍류가 낭자하는지 왕자지드 봉비리 곽쳐다 죽장보 짜지렁 공 영저콩 장자방의 옥통소 띠띠로띠로 석연자 검은고 설렁개둥덩 해강의 해근이며 완저거 휘파람 혁타고 재용정능 바사보사 이국어 재련국을 곁들여서 노래할 제 낭자 한풍왕 소리 소공이니 농건나 토끼도 신명되어 아빠를 몇 산짝분으로 딱 들더니 한번 놀아보는지 암내 퍼들은 정보장 둘을 어디 있네 퍼들은 유록장 둘러 한 가지는 찢어지고 또 한 가지는 늘어져 촌기 초동을

들든지 촐랑한 촐랑은 눈인다. 이리한 참돈일 적에 대장 범칠한 놈이 토끼들을 쫄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니다가 아따 야들아 토끼 뱃속에 가만들었다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토끼가 깜짝 놀래 주저앉으며 아니 어떤 시리비 아들놈이 내 뱃속에 가만들었다 하느냐 못 먹는 술을 빈 뱃속에다가 서너잔 부었더니 아마도 똥덩어리가 촐랑촐랑하는 소린갑다. 장담은 허였으라. 오래 지체하다가는 배를 꼭 따일 모양이라. 용왕께 하직을 하는디 대왕의 병세 만만히 중하오니 소신이 세상을 빨리 나가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나이다. 용왕이 말을 듣더니 여봐라 별주부, 별주부는 태공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죽어든 속히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허고 영을 내려놓으니 별주부가 기가 막혀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대 토끼란 노 본실 간사와와 뱃속에 달린 간 아니네 고 보면은 초목금소라도 뱃속을 대요 맹하고 칠종칠금 하든 채가 당하지 요아니거는 한번 놓아보낸 토끼를 어째 다시 구하리까 당장 배를 따보아 간이 들었으면 조전이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면 소신의 고정을 면하여 조업고 소신을 응지 처참 하더라도 여하지 없

무슨 원소더냐? 왕병이 지중거든 니가 어찌 기만을리 옛말을 니가 못 들었느냐? 하그리 학창으로 용왕을 사려고 미국의 망국이 될 것이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보아 가리 들었으면 조련이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너그나라 사가리요 너그 용왕 백년 살때 하루도 못 살대요 너그나라 만조 백가난 나란시 모두 다 불살시키리라 아나였다 백알라라 아나였다 백알라라 똥밖에 든게 없다 내 배를 갈라내 모아라 혈주부는 왜 이렇게 잔말이 심원고 태공을 모시고 세상을 빨리 나가 간을 죽어든 속히 가져오도록 거여라 별주부 할 일 없이 토끼를 업고 세상을 나가는디 야 이놈 토끼야 내가 가기는 가되 너 속은 다 있을 것이다 이놈아 할 일 없이 수국을 나가는디 가자

산천을 파리 문이 청천은 뭐로 있고 일학장사 추세관 하니 부지하차조상 군고 한곳을 당호하니 한곳

좌의즉 좌오. 청산하니 관물가이지요. 탁조부림하고 유음매팽생이래. 당도헌

원해 두간 배우 평행강을 함께 가 서진오화

쩡 기주론 포란들 쩡 주하든 강태공동 빗수로 돌아들고 을기동 차악뿐이라 백

김준수의 소리, 수군가 중 수궁풍류 함께 들으면서 6월 28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오늘도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0: 주세요. 들어갑니다.
1: 주마라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화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감사합니다. 전하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은요 꼭 보내주세요. 사연 중 선정해서 좋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2630님,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출석해요. 제가 키우는 식물인데 꽃이 많이 피어서 올려봐요. 아이고, 예쁜 사진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꽃을 안 피워서 제가 정성을 들였더니 꽃이 활짝 피었네요. 모든 일에 정성을 들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유익한 방송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630님 계속 애청해 주실 거죠? 저희도 정성껏 좋은 풍류 준비할게요. 그리고 이이배님, 아, 오늘 첫 곡부터 미녀 들려주시니 신나요, 신나. 용호님, 제 신청곡 나오니 더더욱 신납니다요. 네, 고맙습니다. 이럴 땐 추임새 하나 얼씨구 좋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186님, 지난주에 오한 명창의 여타령 들으시고 보내주셨네요. 영상으로 조완, 조유아 부녀 보셨나요? 둘이 판박이에요. 아, 그렇군요. 저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그리고 사연 주셔서. 그리고 8920님, 김용우님, 우리 가락은 잘 모르지만 자꾸 듣게 되는 건 우리 가락이기에 끌리는 것 같아요. 어렵지만 천천히 알아갈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8920님 고마워요. 또 한 분의 애호가가 생겨서 저는 신이 납니다. 신이 나. 감사합니다. 좋은 풍류 계속 만들어 갈게요. 그리고 7470님, 경북대학교 민속학 클래스에서 선생님께 대풍류랑 남도 사면 배운 기억이 납니다. 우연히 국악방송 틀었는데 선생님이 나오시네요. 앞으로 애청자 되겠습니다. 앗! 7470 우리 장재목 학생. 우와, 이게 얼마만인가요? 잘 있죠? 우리 풍류가 좋다가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인연을 잊게 했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히 지내고 앞으로 연락도 됐으니 풍류가 좋다 계속 애청해 주시고 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종종 사연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승승장군님도 함께 사연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하지군요. 덥지만 날이 길어 활동하기 좋아요.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씩 밤이 길어지겠네요. 아, 이 좋은 계절 여름 잘 즐겨야겠어요. 오늘도 좋은 풍류, 풍류가 좋다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승승장군님.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춘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좋은 풍류, 멋진 풍류 선별해서 들려드릴게요. 꼭 함께해 주세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생강의 단소, 이생강류 단소산조입니다. 단소는 악기 구조상 산조 같은 극적이고 격동감 있는 음악을 연주하기 참 어려운 악기이죠.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만든 것이 바로 이 단소산조입니다. 오늘은 이생강 명인이 구성한 가락으로 중중머리부터 휘모리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강상에 둥둥 떴는 배, 풍을 실러 가는 배인가. 이런 사설로 시작되는 단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두 장단 사설의 앞머리를 조합해 강상풍월이라고 불린 단가인데요. 강물 위에 둥둥 떠가는 배를 바라보며 바람과 달 실러 가는 배인가 라고 말문을 연 노래 화자는 바로 이어서 십리장강 벽파상에 왕래하던 거룩배라고 폭이 십리나 되는 장강이 푸른 물결이를 오가던 작은 배를 이야기하더니 이번에는 오호상 연월 속에 범상공 노든 배인가라고 오호의 물안개 자욱한 달빛 속에 놀던 범녀의 배에도 비유해 봅니다. 이렇게 강물 위에 작은 배 한 척 떠가는 풍경을 가진 비유법으로 그리며 시작된 노래는 이배 저배 다 버리고 한송종 소나무 배어다 작은 배 만들어 타고 술과 안주 많이 실어 경포대로 구경 가자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그리고는 또 이런 사설이 이어집니다. 대인난 대인난은 촉도 지나니 대인난이요. 출문망 출문망은 월계오동의 상상지라. 여기서 대인난은 사람을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말이고요. 촉도 지나는 촉나라 가는 길의 어려움이란 뜻인데요. 즉 멀고 험한 길로 인해 오지 못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사설 출문망은 월계오동의 상상지는 문 밖에 나아가 바라보니 오동나무 가지 끝에 달이 걸려있다

0: 달이라는 얘기인데요. 노래의 화자는 그 달을 자라 등에 실어 어서 고향에 가자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달을 노래하던 사설이 어느 틈엔가 저 달을 다 보내고 5월이라 단온 날은 천중지 가절이요 일지지 창해로다 라고 5월 단오 무렵의 좋은 계절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천중지 가절은 하늘 가운데 좋은 명절이란 말이고 일지지 창해란 창해의 해가 점점 길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해서 5월 단오 무렵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던 사설은 갑자기 백구야 날지 마라 라고 흰 갈매기에게 눈길을 돌리더니 벼슬에서 물러나 갈매기 날아다니는 자연 풍경을 즐기는 선비의 노래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정혜석 명창의 소리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 항상 둥둥 떠는 배는 풍어를 질러 가는 배인지 십리장강 벽파상은

술렁 배띠어라 강등경 포대로 구이경 가세 대인난 대인난어 척도 지나니 대인난이요 출문망

어, 저 나라를 싫어라 우리 고향을. 어서 가세 저 나라를 다 보내고 5월이라

으라 때때마동성현이요 성이 언제 지나는구나

개꾸야 날들 마라 너 잡으러 내 안 간다 승산이 버렸음에 너 쫓아 이 왔노라

헐거나 그 동거류가 미지네. 그때의 준양과 도령님이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5, 6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뿍 들어 하루 난 서로 사랑 가로 논이 난디.

살찌는 계란을 물어다 놓고 이런다 덥석 빠져버든 못하고 넌넌한듯 단상봉황의 축시를 물고 어둠 속어 넌넌한듯 북해흑룡이 여의주를 물고 채운 가름도 넌넌한듯

부변수의 전해 장해같이 깊은 사랑

춘추가 꽃이 되네. 동홍삼춘화가 되고 파도 주고 봄나비 되요. 춘삼월 호시절에 띠꽃송이 내 덥석

근데 사실소 그러면 죽어 될 것이다. 너는 죽어 종로인 경이 되고

인경태기도 내 사실소. 그러면 조가 될 것이었다. 너는 죽어서 글자가 되되 따지다곤 그들만의 저 계집 여자 글자가 되고 나도 죽어 글자 되되 하늘 전 하늘 곧 나일 편양지의 피부 기토키 사나이 남 아들 전 자 글자가 되어 계집여변에 똑같이 붙여서서

단가 강상풍월의 사설을 노래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춘향가중 긴 사랑과 함께 정혜석의 소리로 감상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자,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곡으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천년만세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김주옥 외 여러분의 소리 이야홍 타령이었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소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참여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2630님 정답! 악당광칠 남봉가 만

나요? 좀 어렵네요. 아유, 맞아요. 남봉가. 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사설 남봉가 물음표 4개나 찍어주셨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남봉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재방송 때 우리 승승장군님도 보내주셨네요. 남봉가였군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첫 곡 마치기 이후에도 음악 듣고서 사연 올려주신 분 계시네요. 우리 전영민님. 구음 신하이 들으시고요. 조공래 선생님 소리 같은데 폐부를 찌르네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렇죠. 명인의 구음은 가슴을 울리고 마음을 감동시키죠. 감사합니다. 같은 곡을 재방송에서 들으신 또 우리 승승장군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구음만으로도 작품이 되는군요. 대단하네요. 라고 감탄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더욱더 멋진 풍류, 쉽게 알아가는 우리 국악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풍요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철연금의 유경화, 대금의 이용구의 연주로 대금, 철연금 이중주, 산주합주 감상하시겠는데요. 대금은 많이 들어본 악기인데요. 철연금은 조금 생소하시죠? 철연금은 1940년대경 김영철이란 분에 의해서 개량된 근대 국악 현악기입니다. 검은고를 연주할 때 손에 잡고 소리를 내는 술대와 같은 기구와 동옥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쇠줄을 연주하는 악기예요. 국악의 현악기와 관악기의 멋진 앙상블 한번 감상하시고 저는 다시 풍요사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아버지, 청이 왔사와요.
1: 아, 그래. 아이고, 어서 와라, 청아. 풍류방의 시조는 재미있게 배우고 왔느냐?
0: 예, 아버지. 근데 시조도 남자가 부르는 시조랑 여자가 부르는 시조가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지름시조가 남창 지름시조도 있고 여창 지름시조도 있대요.
1: 어이, 그러냐? 아니, 이 예비에겐 우남동녀 우리 청이가 열아들 안 부러운 딸인데 남창 지름시조라고 내 딸이 못 부를 이유는 없지. 아, 그러니 남창 여창 가리지 말고 우리 청이가 부르고 싶은 시조 다 배우거라.
0: 정말요? 그래도 남녀가 유별한데 제가 남창 시절을 불러도 될까요?
1: 아이, 그럼 그럼 그럼. 명색이 풍류를 한다는 사람이라면 그런 구닥다리 낡은 생각에 갇혀 있을 리가 없다. 풍녀 사전에는 어찌 나와 있는지 한번 보려구나.
2: 네, 오늘도 풍녀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심청량이 배워온 대로 지름시조에는 남

남창 지름시조와 여창 지름시조가 따로 있는데요. 남창 지름시조가 초장 첫머리부터 높은 음으로 질러 부르는 것과 달리 여창 지름시조는 초장 첫째 장단은 평시조처럼 평이한 음으로 시작하고요. 둘째 장단부터 높은 음이 나오지만 이것도 속소리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내는 게 남창 지름시조와는 다른 표현법이랍니다. 이렇게 남창 지름시조와 여창 지름시조는 음악적인 특징과 표현법의 차이로 인해 전혀 다른 느낌의 노래가 되는데요. 남창 지름시조가 장엄하거나 통분한 느낌을 표현하기에 알맞다면 여창 지름시조는 애절한 느낌을 표현하기에 더 적절한 악곡인 것이죠. 아마 처음에는 여성 가객을 위한 지름시조의 변주곡이 따로 만들어져 여창 지름시조라고 이름을 붙였을 테고요. 여창 지름시조가 따로 생기니 본래의 지름시조는 남창 지름시조라고 불리게 된 걸 텐데요. 하지만 지금은 남녀 구별 없이 남자 가객이 여창 지름시조를 부르기도 하고 여창 가객이 남창 지름시조를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시조창 제목 앞에 붙어있는 남창 또는 여창이란 말은 가객의 성별을 제한하는 말이 아니라 음악적인 특징을 구분짓는 악곡의 제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박인규의 노래 여창 지름시조 달 밝고 서리친 밤, 박익자의 노래 남창 지름시조 바람아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지름시조에 대해 처음 알려드리고 남창 지름시조와 여창 지름시조를 이어서 들려드렸는데요. 그때는 남창 시조는 남자 목소리로, 여창 시조는 여자 목소리로 들었지만 오늘은 그 반대 조합이었죠. 이렇게 남창 지름시조와 여창 지름시조가 따로 있긴 하지만은요, 시조창은 남녀 구별 없이 모든 가객들이 다양한 악곡을 소화하고 있으니까요. 남창, 여창이란 말은 음악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악곡의 제목으로만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6월 28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김상현 왜 여러분의 연주 신하이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맹자와 그 제자 공손추가 부동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후연지기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손추는 후연지기가 뭔지 묻습니다. 후연지기는 내면의 의로움이 모여서 생겨나는 것이지 바깥에서 들어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후연지기에 싹이 될 만한 것이 마음 가운데 자리에서 그것이 자라나면 내면의 의로움으로 쌓이고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라 했는데요. 의로움이 쌓여서 스스로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 기계가 바로 후연지기라고 설명합니다. 후연지기는 거짓으로 과장할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조장할 수도 없는

내면에서 의로움이 자라서 모여 생겨나는 것이라는 점 오늘 산책길 화두로 삼아보면서 오늘 첫 곡으로 호연지기를 기르는 음악 상령산 듣겠습니다.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호연지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맹자와 그 제자 공손추가 부동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호연지기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간 건데요. 사실 부동심이란 것도 중요하죠.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나 충격이 오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부동심이잖아요. 맹자는 40 부동심, 나이 40에 부동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불혹과 유사한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호연지기로 이야기가 옮아오는데요. 호연지기는 내면의 의로움이 모여서 생겨나는 것이지 바깥에서 들어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싹이 될 만한 것이 마음 가운데 자리에서 그것이 자라나면 내면의 의로움이 되고 바깥으로 퍼져나간다고 했는데요. 호연지기란 의로움이 쌓여서 스스로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 기계라고 맹자는 설명합니다. 거짓으로 가장할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조장할 수도 없는 내면에서 의로움이 자라나고 모여 생겨나는 것, 그 길로 가는 노정에서 우리 음악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지난날 우리 문인들이 검은고를 타면서 마음 수양을 했던 것도 바로 그런 노력의 일환이 됐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립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와 같은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의 전곡 감상은 이재숙의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전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7년에 발매된 김주파류 이재숙 가야금 산조 전곡을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김주파류 가야금 산조는 오늘날 가장 널리 연주되는 가야금 산조 유파 중에 하나인데요. 그의 조부 김창조의 가야금 산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김주파 명인의 섬세한 음악성에 더해져서 세련된 모습으로 완성된 산조입니다. 오늘 김주파류 가야금 산조를 연주할 분은 우리 현대 가야금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입니다. 이재숙은 국내 최초의 가야금 독주회를 개최한 분으로 기록돼 있는데요. 그의 나이 26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최연소 교수로 임명이 돼서 당시 화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섯 유파 가야금 산조를 최초로 완주한 분이기도 하죠. 1994년에 김주파류로 연주를 시작해서 그 이듬해인 95년에는 강태홍류를, 97년에는 성금연류, 98년에 김윤덕류, 99년에 김병호류, 2000년에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완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독주회를 열어서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는데요. 여전히 젊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김주파류 가야금 산조 한바탕 듣겠는데요. 우조 다스름으로 시작해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세산조시로 이어집니다. 전체 연주 시간 52분 55초인데요. 이재숙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조다스름으로 시작해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세산조시로 이어진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한바탕 감상하셨는데요. 이재숙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전체 연주시간 52분 55초였습니다. 들으신 음원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7년에 발매된 김죽파류 이재숙 가야금 산조에 수록돼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은 26살에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임용이 돼서 지난 2006년에 정년을 하셨는데요. 그의 문화에서 수많은 가야금 연주자가 배출됐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요. 제자 양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가야금 산조 6바탕을 완주한 기록도 남겨놓으셨고요. 가야금 산조 최보의 역사에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계십니다. 교육자로 연주자로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요. 한 주 전이죠. 지난 6월 21일에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독주회를 가지셔서 노익장을 과시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김죽파류 이재숙 가야금 산조란 음원에 수록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전곡 감상하셨습니다. 전곡 감상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대풍류 듣겠습니다. 박용호의 대금, 이석주의 피리, 김보경의 가야금, 정화영의 장구장단이 함께합니다.

대풍류 들으셨는데요. 박용호의 대금, 이석주의 피리, 김보경의 가야금, 정화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듣겠습니다. 화창한 경기민요의 인기곡들인데요. 노래가락 청춘가 창부타령을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듣겠습니다. 화창한 경기민요의 인기곡들인데요. 노래가락 청춘가 창부타령을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기민요 노래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눈.

0: 대목들이죠. 긴 사랑가부터 잦은 사랑가까지인데요. 오랜만에 이분의 소리 듣네요. 안숙선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사랑! 사랑!

양철은 누르고 송

변수여 전하 창해.

시대대 금나비 되어 춘삼월 호 시절 어디 고소일을 내가 검수억 안고 떠오르던 청춘거든.

내게도 내 사실 속.

대기돈의 사실소. 사나이 남 아들 척

0: 오늘같이 즐거운 날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1: 그렇지.
0: 그럼 업고도 놀고 정담도 허여보자.
1: 뭐?
0: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 괴로구나.

내가 어디단 천을 먹으라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아, 엄마도 내 사랑아.

0: 내 사랑아.
1: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긴 사랑가부터 잦은 사랑가 들으셨는데요. 안숙선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들려드릴 음악 푸살 골랐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 연주, 남상일의 구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푸살 들으셨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 남상일의 구음이 함께했습니다. 푸살, 진쇠, 올림채, 올림채무리, 발버들의 24박 가래조 이런 순서로 연주가 됐는데요. 이런 장단들은 경기 무속장단에 나오는 그런 장단들이죠. 이런 장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2와 3의 혼합박자로 이루어진 장단이 많은 점입니다. 이 중에서 진쇠 장단 들으셨는데요. 처음에 나왔었죠. 경기 무학에서 사용되는 혼합 장단의 백미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들으셨을 테지만 뭐 복잡하긴 하지만 또 방금 금방 알아채기는 쉽지 않지만 그 3 플러스 2 혹은 2 플러스 3 음향의 박자 구조가 번갈아서 나오기 때문에 오박 특유의 그 느낌이 흥미로운 그런 장단이

였고요. 그리고 또 연주된 장단 중에 올림체가 있었죠. 이 역시 오박 계열의 장단입니다. 이 역시 3 플러스 2, 2 플러스 3 음향의 구조가 섞여 있는 아주 즉흥적이면서도 세련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장단을 오늘 실컷 들어보셨는데요. 푸사리였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일요일의 마음 평온하신가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셔서 지금 이 시간쯤은 우리 음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휴일의 마음, 그 넉넉한 자리는 꼭 필요합니다. 한 주 동안 몸과 마음이 꽉 차서 뭔가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허용할 수 없는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못 보고 살잖아요. 오늘만큼은 품 넓게 열어놓으시고요. 부족한 정신 근육도 더 기르는 시간 가지면 좋겠네요.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 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그때야 수백 명 봉사들이 궐문 안에 들어와 앉았을째 신봉사는 제일 말썽참회하였겄다. 봉사의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째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이 봉사 성명이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규요. 신맹인 여기 계시다. 내쉬고 별궁으로 들어가니 신봉사는 일향 죄가 있는지라. 아이고, 어쩌려고 이러시오. 이놈 용케 죽을 때 잘 찾아 들어왔구나. 내궁에 들으니 그때여 심황후는 언간 용궁의 3년이 되었고 신봉사는 딸 생각에 어찌 울고 세월을 보냈던지 더욱 백수되었구나. 심황후 물으시되 거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 있는가 물어보아라.

아이 안고 집으로 돌아와 포단 덮어 뉘어놓고 제? 동냥을 하러 나가는 이 단달 전달 외동지야 왜 깨트르고 내고 동냥 차로 나간다 여름이면 모래 동냥 가을이면 나락 동냥 정의론 하나를 돌면 일치 울장 자라날지 세월이 여룩 허여시며새가 되어가니 모치는 긴진서를 아니 잊고 할 줄 알고 붙이는 공경사를 어디 허여 간지 무정 세월이기 아니냐 여롱 심청의 나이 15세가 되어가니 얼굴은 국색이요 효행은 출천이라 이러한 소문이 원근에 낭자하니 하론한 무릉촌 장승상대 부인께서 시비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겄다 심청이 부친전 여짜오되 아버지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께서 저를 불러 계시오니 어찌하오리까 아가청아 그댁 부인과 너희 모친과는 유별은 처지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차지가 배워야 할 텐데 부르시도록 있었구나 부인께 건너가되 아미를 단정히 하고 묻는 말이나 대답하고 속히 다녀오도록 해라

친구.

진구, 네가 과연 심청이냐?

기월우다. 그때 여신 봉사는 적적한 빈방 안에 다루기만 기다릴제 배는 고

주느냐. 백설은 팔팔 흐르리니 후후불멸전 Yeah. Hey.

Not you!

情我重。

Yeah!

쓰고 다듬 방문 펄쩍 열고 집에 흩어집고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노니 도량 두릅이 서두르구나. 이리 너둠 저리 너둠 더듬 너둠 너둠 너둠 더듬 너둠 나가 나가 길놈 개천물이 한 마리가 재미 끌어져 거꾸로 모래가 퉁 빠져노니 신봉나 기가 막혀 아이고 도화동 집 학교 죽네. 나오라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그저 좀 들어가니 아이고 정신도 마르크 잘 쉬고 아픈 데 없이 놈 용케 죽는구나. 이때여 신봉사를 살리려고 중이 올라가는데 중 올라간다 중 하나 올라간다. 다른 중은 내려와도 이 중은 올라가는데 자중에 어디 중이고 문사화 유승이라 저를 중창 허령으로 시주진 내려왔다. 날이 우연히 정그러져 흐르르르 흐르거리고 올라갔지.

천중파은자 최고의 만이라라 저절저절저거저르르르른 흐들거리고 올라갈 때 댁절 보호장사 문 파란 겨울에

전부에 붕덕 빠져 거의 죽게가 되었거나 가중이 급한 마음 중이 급한 마음 불과 장사 법을 벗어 되는 대로 내던지고 보순 행정 단위 끌고 고든 오비 바지깔에 다달달달 걷어 자개를 딱 붙이고 문호로 백동을 격으로 징검 징검 징검거리 모드로 가 신봉사 깨뜨려 상투 내뚫어 미쳐 간전옥 고분이 차를 모든 신봉사라 이때야 중이 신봉사를 건져 업고 집으로 돌아와 의복 갈아입힌 후 처중이 하는 말이 봉사님 그 참 좋은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니 좋은 수라니 무슨 수고 처이절 부처님이 연금이 대단하시오 필요 아니 되는 일이 없고 구하여 아니 구해지는 것이 없사온디 공양미 삼백성만 처이절에 시주하면 3년 내에 눈을 뜰 것이오마는 어디 그럴 수가 있어 신봉사 깜짝 놀래 아니요 대사 자네절 부처님이 그렇게 연금하시오 예 그럼 두 말 말고 삼백석 적소 적어 처중이 어이없어 웃으며 대답하되 봉사님 가산을 둘러보니 삼백석은 고사하고 단 서업곡식도 어려운데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신봉사 화를 내며 여보 대사 아니 무엇이 어찌 어찌여 아 자네가 남의 살림속을 어찌 알아 잔말 말고 적어 예 적었습니다 봉사님 적었으니 자 보십시오 아니 보라니 어쨌든 시럽이 아들놈이로고 아 내가 눈이 있으면은 공양미 300석을 자네 자리에 시주하겠는가? 봉사님, 소승이 미처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십시오. 황주 도화동 사는 심학규 눈뜨기 발현차 공양미 300석을 모은사로 시주함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고 참 잘 되었네. 그럼 언제쯤 바치면 되는가? 4월 15일 날까지는 바치셔야 되옵니다. 알았네. 어서 올라가서. 예, 소승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봉사님,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이 있사옵니다. 부처님 전 빈말을 하면 안진뱅이가 되는 법이니 부디 명심하십시오. 어이, 알았네. 중은 올라가고 신봉사 공곰 생각하니 이런 실비 아들놈이 없지 허허 내가 미치워

딸을 보내야 밥을 빌어 먹는 돈이 쌀삼백 속을 고이 허리 살진벌 팔자 하니 단돈줄약 누가 주면 내 몸을 팔자 한들

오빠는 경신 눈물을 단돈 소풍유가 우리 부처님을 속이면은

잘

좀 보게. 응? 내가 부르는 소리 취조 다 들으련만 못 들은 치라고 뒷바랑에다 손 쑥 집어넣고 그들거리고 올라가네. 차라리 죽일 놈 좀 보게. 대답!

마시다가 이런 욕을 당하여서 승상된 노부인지 굳이 잡고 말려 허여가 어디가도 되었소. 승상댁 시비 불러 부엌가 불띠고 초마자라 끌어오다가 눈물 흔적어 시치면서 아버지 서로 말고 진지 잡수시오. 신봉사가 공연한 일을 저질러 놓고 도리어 화내겄다. 오라 오라, 나 오늘부터서는 네 애비도 아니다. 그리고 너 알아 쓸데없어. 심청이여짜오되 아버님, 소녀는 아버지를 믿사옵고 아버님은 소녀를 믿사와 대소사를 의논터니 오늘 저 알아 쓸데없다 하옵시니 소녀 마음 한없이 설사옵니다. 신봉사 한숨 쉬며, 아가청아, 내가 너를 무엇을 속이겠느냐. 내 말할 테니 들어봐라. 네가 승상 부인 집에 가서 하도 오지 않기에 너를 찾아 나가다가 이 앞 개천에 빠져 꼭 죽게 되었는디 몽운사 화주성이 나를 건져 업고 하는 말이 저희절 부처님이 연금이 대단하시오. 공양미 300석만 시주하면 3년 내에 눈을 뜬다기로 가세는 생각치 않고 눈 뜬단 말만 판기 듣고 권선에 쌀 300석을 적어 주었으니 이를 어쩔거나. 하지만은 아무 염려 마라. 내가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권선에 이어버리면 될것 아니냐. 심청이여짜오되

마 없어서. 그때여 심청이는 부친을 만단으로 이루하여 진지잡수께 헌년 후에 후원으로 돌아가서 후원

심청이 여짜오되 여보시여 선인네들 부친을 위하여 제 몸을 팔려 하오니 저를 사가심이 어떠하오? 그 출천지 대효로고 그래 값은 얼마나 드릴까요? 더도 덜도 말고 홍양미 300석만 매월 15일 날 몽운사로 바쳐주오. 그러면 그날이 저희들 또 행선날이 오니 명심하도록 하오. 피차 약속을 헌년 후어. 응?

보니 불효

아니 여봐라 청아, 너 오늘 아침 반찬이 매우 걸더니 뭘 먹고 챘나 보구나. 에? 소금 좀 먹어라. 에? 그리고 어느 놈이 봉사의 딸이라고 전기하더냐? 에? 어서 말을 해라. 응?

네가 나를 속였으면 뭘 얼마나 속였을라고. 그래, 무엇을 속였어?

누가 이 말을 듣더니 눈뜰커녕은 눈 빠질 말을 들어놨으니 이 일이 어찌 되겠느냐. 울고 불고 야단이 났는디 신봉은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되는 월요일, 올해 90을 넘긴 한 어른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일정이 없어도 매일 자신의 작업실로 출근한다고 합니다. 신문을 읽고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조용히 메모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직접 찻잔을 꺼내 녹차를 우리고 셔츠에는 그날의 넥타이를 단정하게 메고 앉아 있습니다. 참 근사한 장면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분께 건강의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몸이 예전 같을 순 없겠지만 읽고 쓰고 생각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차를 끓이고 옷 매무실을 다듬는 습관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준다고요. 그런 작고 단정한 반복 속에서 하루가 중심을 잃지 않는 거죠. 월요일은 우리에게 다시 묻는 날 아닐까요? 이번 한 주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것인가 하는 물음말입니다. 오늘 아침 넥타이를 하나 단정히 골라 매듯 좀 더 반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느리게 타령입니다. 연주의 원한철 외 여러분입니다.

0: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느리게 타령이었습니다. 연주의 원한철 외 여러분이 왔습니다. 오늘은 6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구순을 넘긴 나이에도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고 또 읽고 쓰며 하루를 여는 어떤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분의 하루가 인상 깊었던 건 91살이라는 나이에도 아침이면 몸을 일으켜 갈 곳을 정하고 또 신문을 읽고 책을 펼치고 생각을 메모하고 또 손님에게는 직접 따뜻한 녹차를 내어주는 그 단정한 리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자세는 오늘 하루를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 나 자신을 함부로 흐트러뜨리지 않겠다는 작은 다짐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월요일 아침에는 그런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마음을 붙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도 그런 단정한 루틴 하나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정보 짚어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들 편안하게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월요일 코너 주민번호 1234에서는 세대마다 다른 생각과 말투 또 살아온 시간을 이해하며 공감의 다리를 놓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판소리 춘향가 중 방칠의 듣습니다. 소리의 안숙선, 북의 김청만입니다.
1: 알심 있는 춘향모 도련님 말문을 열리난디 귀중하신 도련님이 이 누지에 오셨는디 무엇을 대접하오리까? 그제야 도련님 말꿍기가 열려 오늘 내가 찾아온 뜻은 수일 전 소풍차로 광할로 구경 갔다. 늙은이 딸 춘향이가 추천하는 거동을 보고 내 마음 산란하여 은은 커져 왔으나 늙은이 뜻이 어떨는지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춘향과 백년 가약함이 어떨는지. 춘향모 이 말 듣고 말씀은 감격하오나 나의 말을 듣조시고 내 나이 젊었을 때 회동성참 판윤감께서 남원 부사로 오셨을 때 일생병기 다 버리고 소리개를 메로 보았던지 나

가고 어디까 저와 같은 배피로를 걷자건들 상하사불근이라 주의 걱정이 되오나 도련님은 사대

0: 늙은이 말은 그리 헐법하나 장부가 일구 이연할 리가 있나? 불충불효하기 전에 저발이지 않을 것이니 허락하여 주소. 춘향모 간밤에 몽조가 있었난 뒤 용꿈을 꾸었는지라 하나리 내신 인연으로 생각하고 이면에 허락하였겄다. 도련님, 육례는 못 이루나 혼서 예장 사주단자 겸하야 증서나 한 장 써 주시지요. 글랑은 그리 허게 필연 내놓으니 도련님이 일필 휴지하시되 천장 지구는 해고 성난이요 천지 신명은 공증 참행이라. 이몽룡 필서. 자, 이만하면 되었지. 춘향모 그 증서 간직하고 향단아 술상 차려오너라. 술상 차려오니 술 한 잔씩 나눈 후에 술 한 잔으로 도련님 춘향과 반분으로 나눴구나. 알심 있는 춘향모, 그 자리 오래 있을 리가 있겠느냐. 향단이 시켜 자리 보전 한년 후에 걷는 방으로 건너가고 춘향은 도련님과 단둘이 월태화용 그림같이 앉았으니 그 일이 어찌 될 일이냐. 그날 밤 정담이야 서불진해요 언불진해로다. 하루 이틀 오르길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탐뿍 들어 사랑가로 논이 난디.
1: 판소리 춘향가 중 방칠에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안숙선, 북의 김청만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

이웃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뼛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허익수의 검은고 음반 가운데서 장인식 중광지곡 중 상령산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중광지곡을 다른 말로는 현악 영산회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영산회상은 예부터 선비들이 풍류방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사색을 즐기며 연주했던 대표적인 정악인데요. 그 가운데 첫째 곡인 상령산은 길고 느린 호흡으로 영산회상의 문을 여는 음악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악 합주로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검은고 한 대가 들려주는 상령산의 깊은 울림을 만나보려 합니다. 이 곡에는 한 명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로 민족 항일기와 광복 이후 우리 검은고 음악을 이끌었던 검은고의 대가 장인식 명인입니다. 1908년 서울에서 태어난 장인식은 14살에 이왕직 아악부원 양성소에 입학해 검은고를 전공하게 됐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젊은 시절 장인식에 대한 평가입니다. 학과 성적은 늘 수석이었지만 음악적 재능은 남보다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연습했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마침내 1968년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학 일무부문 예능보여자로 인정받으며 우리 전통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상령산에는 평생을 갈고 닦은 장인식 명인의 깊은 호흡과 품격이 스며 있는데요. 그 음악을 오늘의 감각으로 이어가는 연주자가 바로 허익수입니다.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교수이자 전통악기 혁신연구소 소장인 허익수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 왔는데요. 오늘은 장인식 명인이 남긴 정갈한 검은고의 숨결이 허익수의 손끝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천천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허익수의 검은고, 홍석복의 장구로 장인식 중광지곡 가운데 상령산 13분여의 긴 호흡으로 듣겠습니다.

허익수의 검은고, 홍석복의 장구로 장인식 중강지곡 가운데 상령산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평생의 노력으로 검은고 음악에 큰 산을 이룬 장인식 명인의 정신, 그리고 그 전통을 오늘의 연주로 이어가는 허익수의 해석이 고요한 울림으로 오래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자, 이번에는 진도 식김굿 중 삼현 제보살 언모리 흘림 살풀이 듣겠습니다. 연주의 김광복 외 여러분이고요. 12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들려드린 음악은 진도 씻김굿 중 3현 제보살 언무리 흘림 살풀이었습니다. 연주의 김광복의 여러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몸에 좋은 과일도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겐 망설여지는 음식 가운데 하나죠. 특히 포도나 바나나, 망고처럼 단맛이 분명한 과일은 더 그럴 텐데요. 오늘은 혈당이 걱정될 때도 현명하게 과일을 먹을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도입니다. 포도는 비타민C와 비타민K,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과 피부, 면역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분이 제법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건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0: 포도 기준으로 반컵 정도, 아주 작은 한 줌 정도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망고도 참 달고 맛있죠. 피부나 눈 건강에 모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혈당 있으신 분들의 경우 의사들이 권장하는 하루 적당량은 하루에 반 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간편해서 자주 찾는 바나나, 너무 큰 것보다는 작은 것 한 개, 너무 푹 익지 않은 바나나를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디저트에도 많이 들어가는 무화과는요, 뼈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말린 무화과는 당이 훨씬 진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과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양과 형태가 더 중요한 셈인데요. 가능하면 갈아서 마시기보다 통째로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견과류나 플레인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단가 어화 세상을 공연 실황 음원으로 듣겠습니다. 소리의 이임내, 북의 이태백입니다.
1: 어화 세상 풋님네들 이내 말을 들어보소.

단가 어화 세상이었습니다. 소리의 이임래, 북의 이태백이었습니다. 다음은 1부 마무리 곡인데요. 준비한 곡은 아쟁 신하유입니다. 아쟁의 신현식, 장구의 장재효입니다.

아쟁 신하위 들으셨습니다. 아쟁의 신현식, 장구의 장재효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월요일 코너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좁혀보는 주민번호 1234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경기도 용인 백남준 아트센터에서는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성인 대상 퍼블릭 아카데미 예술은 좋지만 낯선 당신께 시즌2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대 미술을 정답처럼 배우기보다 작품을 스스로 보고 자신의 언어로 감상하고 기록해 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강좌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고 총 4회 과정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백남준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게 왜 예술이야?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현대 미술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보는 감상법을 나눌 예정이고요. 챗GPT와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술 감상문을 써보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후반부에서는 전시를 본 뒤 떠오르는 단어를 모으고 문장으로 넓혀 짧은 감상 에세이를 써보는 글쓰기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수강료는 총 4회 기준 2만 원이고 참가자에게는 워크북과 다과가 제공됩니다. 참여 신청은 백남준 아트센터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모집 상황은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웅의 꿈 듣겠습니다. 연주의 정각회입니다.

어웅의 꿈이었습니다. 연주의 정각회였습니다. 다음은 신풍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변계원 작곡의 음악입니다. 전통 풍류의 여유로운 흐름에 경쾌한 리듬과 친숙한 선율을 더한 곡인데요. 가야금의 이지영, 소금의 김정승 두 분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승의 소금과 이지영의 가야금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심풍류였습니다. 자, 다음은 천의 바람이 되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곡 다음에 주민번호 1234 함께 하겠습니다. 자, 천의 바람이 되어 연주의 윤형욱입니다.

천의 바람이 되어였습니다. 연주의 윤형욱이었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먼 우리의 거리를 주민번호 1234에서 좁혀가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인연을 찾으러 가는 곳은 어딜까요? 어쩌면 뜻밖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은 결혼정보회사도 아니고 연애 예능 프로그램도 아니고 바로 절, 성당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도 있겠죠. 네. 불교계에는요, 템플스테이와 만남을 결합한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천주교에는요, 지저스 시그널 피정이 있습니다. 아, 절로 가서 인연을 만난다고? 성당에서 서로 시그널을 나눈다고? 그런데요, 이게 마냥 재미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커플이 되고 결혼한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불교 조계종의 나는 절로 이 프로그램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2023년 이후 최근까지 누적 신청

경쟁률이 211대 1이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입시 경쟁 뛰어넘죠. 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절이고 성당일까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만남은 생각보다 피곤한 일이 됐습니다. 직업과 연봉과 외모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문화 속에서 마음이 지쳐버린 겁니다. 연애도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 어느새 면접처럼 느껴지게 된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다, 나는 얼마나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가를 증명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좀 더 솔직한 마음을 꺼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절마당을 걸으며 이야기하고요, 성당 피정에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것, 조건표를 먼저 들이대기보다 사람의 분위기와 가치관을 먼저 보는 만남. 어쩌면 젊은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아주 오래된 본질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심 말입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4월에 들려드리죠. 노래의 전영랑, 연주의 프렐리우드입니다.

들으신 곡은 어느 4월에였습니다. 노래의 전영랑, 연주의 프렐리우드였습니다. 주민번호 1234, 오늘은 절과 성당에서 인연을 찾는 젊은이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세대의 만남은 주로 이랬죠. 동네 어른들께서 아유 괜찮은 아가씨 하나 있는데 이렇게 중매를 서기도 했고요. 또 직장 동료가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뭐 결혼식장에서 눈이 맞기도 했고요. 사진 한 장 들고서는 아유 사람이 참 성실하다더라 뭐 이 말만 믿고 만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보다는 서로에 대한 정보 턱없이 부족했지만 소개해 주는 이에 책임감이 있었죠. 내가 아는 집안이야. 아유 사람 됨됨이는 괜찮다니까. 그 말이요. 일종의 보증과도 같은 거였죠. 그런데 요즘은 정보가 넘칩니다. 사진도 많고 프로필도 자세하고 연봉은 얼만지 또 돈은 얼마 모아뒀는지 자세해도 너무 자세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을 믿기는 더 어려워졌다고들 얘기합니다. 정보가 많아진 만큼 비교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계 만남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종교 공간은 기본적으로 고요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말과 행동 모두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 내 마음도 한 번쯤 돌아보게 되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에서도 단순히 누가 누구를 선택했나 보다 관계 맺는 태도 또 소통하는 방식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물론 절이나 성당에서 만났다고 해서 다 좋은 결실을 맺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 만나는 일 어디서든 조심스럽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만남은 단순히 조건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비슷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민번호 1234였습니다. 음악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기다림은 오랜 강처럼 전해드리죠. 연주의 성혜순이고요.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성혜순의 연주로 기다림은 오랜 강처럼 들으셨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민번호 1234에서는 세대 간 성별 간의 시각차를 알아보고 각기 다른 생각들의 간격을 점점 좁혀가 보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하고 싶은 주민등록 뒷번호 자리 1, 2와 3, 4의 문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 마무리곡 들려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마무리곡은 사랑가입니다. 노래와 연주의 모래입니다.

오늘의 마무리곡 사랑가 들으셨습니다. 노래와 연주의 모래였습니다. 자, 이제 주문을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창호이들인의 쌀 이한철입니다. 이틀 동안 꺼뒀던 알람 소리를 들으며 일어납니다. 머릿속에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바쁘게 몸을 움직이지요. 월요일 아침 몸도 마음도 무겁지만 분주한 활기에 왠지 모를 생기가 피어납니다. 무엇이든 새로 시작하기 좋은 월요일입니다. 기분 좋은 긴장감을 안고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퓨전 국악 그룹 풍류의 연주로 소확행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말마다 월요일을 준비하는 의식 치르시더라고요. 주로 일요일 오후에요. 아침에 먹을 5일치 아침 식사를 작은 용기에 담아 두시거나 또 밀린 빨래 세탁하는 것도 일요일 하시는 분들 많고요. 아, 여러분은 월요일 앞두고 어제 어떤 준비를 해두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오늘은 월요일 준비 루틴 이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월요일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맞이하기 위해서 또 일주일을 성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주말에 미리 해두는 일 뭐 있으실까요? 일주일 동안 입을 셔츠 미리 다려둔다. 그것도 아주 평일 맞이하기에, 평일 아침 맞이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출근길에 들을 노래들, 플레이리스트를 미리 짜둡니다. 뭐 이런 준비도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요건 필요 없죠. 창호의 드린 햇살 들으면 되는 거니까.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저희에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온도의 노래 우리 집 듣습니다.

온도의 노래 우리 집에 이어서 악단 광칠의 노래와 연주로 빠라바라밤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거 준비하시는지 주말 저녁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그거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4723님 일요일에 미리 해두는 일주일 준비. 저는 압력솥 가득 쌀 6컵, 찹쌀 3컵, 검은콩 1컵 넣고 밥을 짓습니다. 실리콘 밥그릇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지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딱 두 번만 밥을 지으면 밥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허, 이게 진짜 좋죠? 저도 하는 방법인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딱 녹이면 진짜 금방 한 밥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4368님 주말은 밑반찬데이입니다. 이쪽은 반찬이네요. 서너 가지 만들어 두면 일주일이 편하거든요. 아침에 5분이라도 더 잘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평일 아침 5분이면 뭐 정말 달콤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인데요. 5분만 더 하다가 결국에는 어머 내 정신 좀 바로 마무리되고 후다다닥 하는 경우 있습니다. 3047님 일요일 저녁이 되면요. 다이어리에 일주일 할 일들을 빼곡하게 적어둡니다. 머릿속을 정리해놔야 월요일에 헤매지 않고 일을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아, 맞네요. 효율적인 일주일 맞이의 방법을 3047님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할 일뿐만 아니라 입을 옷도 중요하네요. 1190님 저는 옷 입는 걸 워낙 좋아하는데요. 다음 주에 입을 출근 룩 코디를 미리 정해놓습니다. 액세서리까지 쫙 세팅해놔야 마음이 편하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이거 이렇게 좀 저도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입고 나와요 저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맞이하는 주말에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월요일 준비 루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루츠 리딤의 노래와 연주로 걷다 보니 듣습니다.

루츠리딤의 걷다 보니에 이어서 동양고주파의 연주로 창부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해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월요일 맞이하면서 주말에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일주일치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사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6071님, 세차를 깨끗이 하고 기름도 가득 채웁니다. 예전에 귀찮아서 휘발유 넣는 걸 미뤘다가요. 안 그래도 막히는 월요일 아침에 아주 곤란했던 적이 있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깨끗한 차를 타고 한디 목소리 들으면서 출근하면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주말에 손 세차하는 곳 가면 진짜 세차하시는 분들 많죠. 좀 괜찮은 세차장, 여기서 괜찮은이라고 하면 물도 샥샥샥 잘 나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겨울에 특히 약간 온수가 나오는 그런 야외 세차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막 줄도 길고 그렇죠. 세차를 꼼꼼히 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기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5590님, 남편 지갑에 용돈을 리필해 줍니다. 계좌이체 해도 되지만 빳빳한 지폐 넣어주면 괜히 기분 좋더라고요. 지갑이 홀쭉해질 때쯤이면 다시 주말이 찾아오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뭐 신용카드 워낙 많이 쓰고 무슨 페이 이런 거 핸드폰으로도 결제가 되지만 빳빳한 지폐가 딱 들어있으면 기분이 새롭고 또 든든할 것 같습니다.

7748님, 남편이 도시락을 싸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김치를 담그는데요. 남편은 기본 손질하고 절구기까지 맡아서 합니다. 그러면 저는 반대해서 양념 준비하고 버무리고 그게 저희 부부의 루틴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호, 금방한 김치를 맛있어 하시나 보네요. 저도 그런데 아삭아삭아삭

지나간 일 헤아리니 내가 헌 얘기를 무엇인고 아차 한번 죽어.

락 꿈속에 꾸밀더니 가련하구나 아가신 생기야

한손에 절을 대 드럼 메고 아무리 격투런 들무저 세월을 어쩔 거나 무세 절을 못 놀아

0: 너는 후회되는지 바쁠 때 이러고 한가 헐적에 죽음 다가면서 돌아보세.
1: 조선블루스의 사람가에 이어서 박예리의 소리로 단가 어화 세상, 윤혜성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참 좋으네요, 이 아침 들으니까. 자,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7분 38초 지났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 동양고주파와 최림의 악어떼 정글 숲을 지나서 공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불러본 동요 악어떼를 모티브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음악극입니다. 3인조 밴드 동양고주파와 국악인 최림이 무대를 펼치고 거기에다가 무용수들의 움직임도 더해진다고 합니다. 동양고주파와 최림의 악어떼 정글숲을 지나서는 7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 무대에 오릅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금요일까지 5상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봐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지난 주말에 국악박물관에 댕겨왔는데요. 거기 국악기들이 됐다 많더라고요.
0: 아하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에 있는 국악박물관 말이지?
1: 네. 거기서 본 악기가 계속 생각나가지고 지가 오늘은 악기 소리 퀴즈를 갖고 왔어요. 잘 들어보시고 무슨 악기인지 맞춰보세요. PD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죠?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나는 이 악기는요, 재래악에서 주로 쓰이는데 돌을 깎아갖고 만든 타악기예요.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징, 2번 편경, 3번 실로폰, 4번 심발즈. 아, 진짜 피디님! 서양악기가 두 개나 낑겨 있잖아요. 암튼 돌로 만든 악기는 딱 하나밖에 없다니깐요. 그래도 모르시겠음 젤로 낯선 악기를 골라보셔요.
1: 네, 오늘은 창호가 악기 소리 맞추기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지요.

자, 재래하게 쓰이는 악기인데요. 돌을 깎아 만든 타악기입니다. 고려 때 중국에서 들어왔고 세종대왕 때부터는 우리나라 돌로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돌로 만들어서 맑고 단단한 소리가 특징인데요. 과연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징, 2번 평경, 3번 실로폰, 4번 심벌즈. 상호 말대로 두 개는 서양 악기고 돌로 만든 악기는 딱 하나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임용주 작곡 노디 편곡의 레 들려드리는데요. 정답의 악기도 등장합니다.

임영주 작곡, 노디 편곡의 음악 레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창호의 퀴즈 정답인 이악기가 제대로 쓰인 음악이었습니다. 자, 창호의 퀴즈 오늘 문제가 뭐였냐 하면요, 돌로 깎아 만든 타악기. 세종대왕 때부터 우리나라 돌로 직접 만들기 시작했고, 돌로 만들어서 맑고 단단한 소리가 특징이다.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 4개 드렸습니다. 1번 징, 2번 평경, 3번 실로폰, 4번 심벌즈. 이렇게 보기를 4개 드렸는데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 곳으로 모이고 있어요. 0992님, 2번 평경입니다. 해금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새로운 악기를 하나 더 배우고자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 평경 이 악기 연주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요. 악기 가지고 이동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돌로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3072님, 정답 탬버린. 아니, 보기에 없는 그런 정답을 또 보내주셨네요. 월요일 아침 덕분에 한번 웃을 수 있습니다. 0992님, 정답 2번 변경. 생소한 악기를 이렇게 알아가는 날입니다. 급 궁금하여 악기에 대해 검색해 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또 나중에 어디 갔을 때 평경 얘기 나오면, 오, 내가 그걸 좀 알지. 세종대왕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대. 뭐, 이렇게 또 한번 이야기를 쫙 풀어낼 수 있겠죠. 2089님, 두께에 따라 소리가 달라.

0: 달라집니다. 정답 2번 편경. 오, 편경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4643님도 편경을 보신 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진도 국립국악원에 갔을 때 편경을 봤죠. 이걸 크게 하나만 따로 달아둔 악기도 있던데, 아, 그건 뭐라고 했는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천천히 또 알아가면 되는 거겠죠. 자, 창으로부터 오늘 퀴즈 정답 무언지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편경이었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편경이 옛날에는 모든 악기 음정을 맞추는 기준이 되던 악기였대요.
0: 오.
1: 그래갖고 조선시대 땐 전쟁이 나면 편경부터 챙기라고 했다니까. 됐다, 중요한 악기 맞추!
0: 맞네. 우와, 창호 덕분에 또 이렇게 중요한 악기를 하나 배운다. 자, 고마워.
1: 이 정도는 지한테 일도 아니쥬. 암튼 인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언능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 당첨자 발표하기 전에 나도 창호한테 하나 알아줄 게 있습니다. 앞서서 4643님이 편경을 아주 크게 해가지고 하나만 따로 달아둔 악기가 있던데 그건 뭐라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알려드리지요. 특경이라고 부릅니다. 편경과 특경. 오,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 우리가 알아갑니다. 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2887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7227님은 어쩌다 못난 이 김치를 드립니다. 5765님께는 소금구이 막창 드릴게요. 자,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887 범장기지 떡, 7227 어쩌다 못난 이 김치, 5765 소금구이 막창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내일 보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뮤르의 연주로 수제천 풀이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2부 첫 곡, 이유라의 소리로 강원도 장타령 듣고 왔습니다. 3967님, 사위가 발을 다쳐서 외손녀 등하원을 도와줬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덕분에 오늘도 질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코, 그래도 외손녀하고 보낼 시간이 늘어서 그거는 좋으실 것 같아요. 5784님, 한디 엄마가 항암제를 바꾸셨습니다. 2주마다 가서 검사하고 약 용량 맞추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갔을 때 수치가 안 좋아서 약의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내일 또 가는데 이번엔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항암제는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슬아슬합니다. 제가 더 의연해지고 단단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도 잘 지나갈 수 있기를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슬아슬하실까요? 그래도 어머님 입장에서는 몸도 편찮아서 힘드신데 그래도 든든한 5784님이 계시니까 그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마음이 좀 힘드시더라도 국가 가시는 분들한테는 거뜬거뜬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던데요. 거뜬거뜬한 마음으로 이 순간 잘 이겨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창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7분 2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 못 참지. 사위가 발을 다쳤다, 또 엄마가 항암제 치료 중이다, 이런 사연들 뒤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런 거 보면 가족이 있어서 좋아요. 가족과 함께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든든히 어깨동무하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삶의 큰 기쁨,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예요. 노래 제목이 Love is All인데요. 사랑이 모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검정치마의 노래입니다. 이 검정치마는 1인 프로젝트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조휴일의 프로젝트인데요. 검정치마 출연 전과 후는 굉장히 우리나라 인디 음악계의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만큼 인디 싱어송라이터나 밴드에게 큰 영향을 준 아티스트인데요.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2017년 발표된 3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컨트리풍의 리듬에다가 말랑말랑한 일렉기타 연주, 그리고 나른한 보컬이 사랑이 전부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곡을 쓰는 입장에서 이 노래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후렴부터 만든 노래다. Love is all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심지어 요거는 작곡할 때 바로 작사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후렴 위주로 노래가 만들어졌다. 앞에 도입 부분부터 전개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건 후렴 이후에 후렴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하여 만든 멜론이나 가사일 가능성이 크다. 뭐 제 추측이긴 한데요. 나중에 검정치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검정치마의 Love is All 함께 들어보죠.

0: 검정치마의 노래 Love is all 함께 들었습니다. 이 후렴 부분 Love is all 하는 부분 진짜 좋지 않아요? 여름에 들으면 선선한 미풍 같은 그런 느낌 들어서 참 좋습니다. 예전에 그 껌 광고 음악에 주시 후레땡 스피아민땡 요거 있잖아요. 그런 멜로디의 결 같은 것도 느껴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1476님 한디 이 아침 가요가 아닌 신명나는 국악들이 색다르게 들립니다. 징 꽹과리 어깨춤 덩실덩실 이라고 문자 보내셨는데 때마침 제가 가요를 틀어버렸네요. 이것도 좋죠. 국악 듣다가 가요 듣다가 팝도 듣다가 장어이들인 햇살입니다. 자, 이강수 변호사님 3주 만에 빠밤 등장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법 이야기 들려줄지 만나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알듯 모를 듯 모를 듯 알 듯 알쏭달쏭한 법 이야기 이광수 변호사의 그런 법이 어딨어? 자, 오늘도 이광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1: 네, 최근 경찰서에 피해 신고되는 사건 중에 노쇼 사기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0: 노쇼 사기.
1: 네. 오. 노쇼는 영어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예. 고객이 예약을 해놓고 무단으로 불참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아하. 특히 음식점의 경우 예약석을 비워놓아서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네. 또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재료비, 인건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노쇼를 일명 예약부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0: 예약부도. 네. 뉴스에 간간히 등장하더라고요. 네.
1: 이러한 고객의 노쇼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예약금 또는 위약금 등 노쇼 페널티를 사전에 고지하고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서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면서 피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죠.
1: 이러한 노쇼가 사기 수법과 결합하게 된 신종 범죄 수법이 노쇼 사기입니다.
0: 예,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식당에서는 큰 손해를 입겠지만 예약한 입장에서 뭐 이득이 있을 건 없잖아요. 그냥 안 갔다, 뭐 시간을 쓰게 됐다, 뭐 이런 걸까요?
1: 네, 식당 예약을 한 후에 모임 일자가 변경되거나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제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 미리 해당 식당에 연락을 해서 취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0: 맞죠.

0: 그런데 예약 취소를 깜빡하는 경우도 있고
1: 아하.
0: 또는 미안해서 전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이렇게 취소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식당에서 손해가 없습니다.
1: 그렇죠. 맞습니다. 자, 국악방송 홈페이지에도 이런 팝업창이 뜹니다. 최근 국악방송 직원을 사칭하여 위조된 명함과 허위 공문을 제시하고 선납품 및 계약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노쇼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겠네요.
0: 네. 음식점에 대한 노쇼 사기의 예를 들어볼게요.
1: 예.
0: 음식점으로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1: 전화가 와요. 네.
0: 따르릉 마포 식당이죠?
1: 네, 맞습니다.
0: 여기 마포구청 자재과입니다. 내일 저녁에 50명 단체 예약 가능할까요?
1: 오.
0: 그리고 저희 과장님이 땡땡 와인을 좋아하시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영수증의 주류 회사로 나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요.
1: 야, 이 빌드업이네요.
0: 와인 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마포 식당에서 땡땡 와인 10병을 구매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같이 계산할게요. 라고 합니다.
1: 이야, 참 교묘하네요.
0: 네,
1: 일단 네, 뭐 식당 입장에서는 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설명이니까 말한 대로 와인 10병을 구매를 하겠네요.
0: 네, 마포 식당 주인은 요즘 장사도 통 안 되는데 50명의 단체 손님을 받을 기쁨에 사로잡혀서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와인 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와인 10병 가격 50만 원을 계좌 이체로 선입금하여 주문을 합니다.
1: 와, 근데 특정 업체, 와인 업체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에 10병 주문해 주십시오. 거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었어야 되는
0: 네,
1: 것 같은데요.
0: 근데 50명의 단체 예약을 받을 이제 기쁨에 네. 이런 걸 의심 못하게 되죠.
1: 아, 그렇죠.
0: 그 후에 마포구청 자재과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고 선입금한 와인 10병도 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마포구청 자재과 사람들이 마포식당에 예약한 것도 아니고
1: 예.
0: 또한 와인 업체도 사기꾼과 한패였습니다.
1: 와, 진짜 식당 측에서는 단체 손님 온다는 소식 그 반가움이 먼저였기 때문에 뭔가 의심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와, 진짜 악질적인 사기인데요. 범행 수법의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네요.
0: 네, 노쇼 사기는 다음과 같은 패턴이 있는데요.
1: 예.
0: 첫 번째, 사기꾼은 전화를 해서 관공서나 기업을 사칭하면서 단체 회식을 예약합니다.
1: 그러니까 뭐 경찰서입니다, 군부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0: 예, 단체 회식 50명, 뭐 80명 예약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 식당에 환심을 탑니다.
1: 예.
0: 그리고 회식 때 마실 고급 술 준비해달라고 하면서 주류 업체를 소개합니다.
1: 예.
0: 그리고 나서 식당 주인이 주류 업체에 전화를 하면 그 주류 업체는 선결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류 업체가 주류 대금 선입금을 받으면 모두 연락을 끊고 잠적하게 됩니다.
1: 예, 특히 이게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일지 몰라도 군부대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0: 네, 이것은 실제 사례인데요.
1: 예.
0: 분식점에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1: 분식점에요? 네. 네.
0: 여보세요? 땡땡 분식이죠?
1: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죠?
0: 네, 여기 땡땡 군부대입니다. 부대원들이 먹을 도시락 80인분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1: 도시락 80인분?
0: 네, 제가 훈련 중이라서 좀 바빠서 그런데 전투식량 500개를 대신해서 구매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도시락 대금과 함께 결제할게요.
1: 아하.
0: 지금 바로 공문 보내드릴 테니 전투식량 업체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라고 전화가 옵니다. 분식점 주인은 와, 이 불경기에 도시락 80인분을 팔 기쁨에 의심도 하지 않고 사기꾼이 이야기해 준 전투식량 업체에 전화를 해서 전투식량 비용을 또 선입금 하게 됩니다.
1: 예.
0: 이후 사기꾼들은 잠적하게 되고 노쇼를 하게 됩니다.
1: 오, 앞서서 예를 들어 주셨던 뭐 마포구청 뭐 이런 그런 뭐 공기관 관공서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얘기되네요. 음식점 주인이 어떤 곳에 뭔가 뭐 재료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제하게 만듭니다.
0: 네, 왜냐하면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주류를 이제 구매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음식점에서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생각을 네.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대리 좀 대신해서 구매해 주세요 이렇게 좀 먹히는.

0: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러네요. 거기서 뭔가 딱 딴지를 걸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대리 결제하는 거는 하기 힘든데요. 라고 하면 아 그래요? 우리 50명 단체인데
0: 네, 딴 데 알아봐야겠네 이렇게 하면 아 아닙니다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유명인 이름을 대면서 예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네요.
0: 네,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요. 예. A씨는 방송인 탁재훈씨 매니저를 사칭해서 예. 강원도 한우 전문점에 전화를 합니다.
1: 오호.
0: 여보세요? 저 탁재훈씨 매니저인데요.
1: 어머머머 저 팬이에요.
0: 네 감사합니다. 지금 11명이 한우를 먹을 건데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요.
1: 예.
0: 그리고 거기 발베니하고 사또 오브리용 안 팔죠? 그러시면 제가 업체를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 업체에서 발베니 30년상 4병 그리고 사또 오브리용 2015년산 한 병을 대신 주문 부탁드립니다. 돈은 나중에 고기 먹고 같이 드릴게요 하면서 연예 기획사 직원인 것처럼 꾸민 명함과 주류 업체 명함을 보냅니다.
1: 예.
0: 이에 속은 한우 전문점 사장님은 고급 술 구매 대금으로 380만 원을 주류 업체에게 입금하였고 범인들은 또 잠적하였습니다.
1: 야, 유명 연예인이니까 당연히 비싼 술을 마실 거라고 생각했겠고 또 보증은 뭐 그 사람 얼굴이 보증되는 거니까요.
0: 네, 명함도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또 17명이 한우를 먹는다니까 얼마나 네. 많은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속으신 거죠.
1: 그랬겠네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의 고성방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집이지.
1: 나와.
0: 어디?
1: 술 한잔 해야지.
0: 아, 뭔 또 한 잔이야. 아, 졸려.
1: 이수영 사과를.

야, 아, 형, 아, 내가 1초 썼으니까 형이 2초 써. 야, 아, 형, 야, 아, 너 누구냐?

0: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의 연주와 노래로 고성 방가 듣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 코너 그런 법이 어딨어, 이광수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쇼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노쇼 사기의 여러 수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네, 일단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단체 주문을 하면, 예, 일단 전화를 끊고 난 후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대표 전화로 전화해서 전화한 사람이 근무하는지, 그리고 주문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0: 아, 주문 자체는 일단 다 듣고 전화 끊고 나서 실제로 그 기관이 맞는 건지
1: 맞습니다.
0: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라는 거네요.
1: 예,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 마포구 자재과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에 본인이 전화를 해서 자재과가 마포식당에 예약한 것이 맞는지, 그 사람이 주문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0: 그래야겠군요.
1: 그리고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대리구매는 거절하셔야 됩니다. 특정 업체에 대리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하.
1: 그리고 첫 거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가 또 있습니다.
0: 에스크로 서비스요?
1: 네.
0: 오, 이게 뭐 어떤 건가요?
1: 그 안전결제 서비스인데,
0: 아마도 나는 대금을 지불했지만 상대가 물품을 내가 받기 전에는 그 돈을 받아갈 수 없는 그런 장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쨌건 내가 돈을 버는 일인데 그런 것 때문에 주문을 받는 건데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은 의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기를 저지를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요?
1: 네, 노쇼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됩니다. 최근 검거되는 노쇼 사기 소식을 보면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거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0: 예.
1: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처벌하기 쉽지 않겠네요.
1: 네, 얼마 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0: 예,
1: 군부대와 병원인 것처럼 속여서 대신 물건을 구매해주면 추후에 대금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속이는 노쇼 사기를 보면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만에 62명에게 약 24억 9천만 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0: 아, 나쁘네요.
1: 네, 그러므로 해외 번호를 이렇게 걸려오는 경우나 해외, 근데 요즘에는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조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네, 010으로 전화가 온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0: 네,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1: 일단 관공서나 기업체로 사칭되는 것을 의심되면 반드시 전화를 끊고 본인이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이런 사칭범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활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0: 그래야겠네요.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멘트 어떤 거 가지고 오셨죠?
1: 네, 노쇼 사기는 지금 가장 위험한 수법입니다. 단체 주문, 대리 구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0: 예. 자, 더불어 테마곡도 가지고 오셨죠?
1: 네, 오늘은 노쇼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0: 예.
1: 노쇼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김원준의 1996년에 발표곡 쇼를 선곡하셨습니다.
0: 네, 김원준 씨가 1996년 발표한 쇼 끝은 없는 거야, 그 노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앞에 좀 숨 쉬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원준의 쇼에 이어서 억스와 민은경이 펼쳐낸 멋진 한판 세타령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던가요? 금요일이었던가요? 신미숙님 일본 여행 가신

라는 사연을 주셨더랬죠. 그때 비행기 이륙 직전에 비행기 날기 사진 찍어 보내셨는데요. 여행 이제 잘 다녀오셨네요. 한디 딸내미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한 일본 여행이었어요. 어제 도착해서 딸아이가 회사분들 드릴 선물 포장을 하더라고요. 엄마 회사분들 거도 내가 포장해 줄게. 아이고, 진짜 이런 딸 없네요. 하면서 함께 선물 포장했습니다. 받는 분들 소소하지만 좋아하면 좋겠어요. 한디, 우리 딸 아이디어 정말 좋죠? 라고 하시면서, 우와, 진짜 깨알같이 선물 포장, 이거 먹는 거 맞죠? 하신 거 사진으로도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셨군요. 자, 오늘 끝곡은요. 박주원, 기타리스트의 음악입니다. 유라시아 익스프레스인데요. 우리 땅에서 출발해서 저기 멀리 유럽까지 또 도착하는 것을 음악 7분 30초 되는 음악으로 쭉 풀어냈고요. 그 중간에 유태평양의 판소리가 들어갑니다. 수군가 눈대목이죠. 고고천변 그 부분이 싹 등장하는데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모릅니다. 자, 플라멩고 기타리스트의 이 음악으로 우리가 저기 멀리 유럽까지 한번 건너가 보고요. 현실은 그러나 출근길이시죠. 안전하고 그래도 기분 좋은 출근길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유라시아 익스프레스 박주원과 유태평양의 연주와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이게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0: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호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호 선생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석. 송순석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성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그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아, 동편파 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순양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 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쫙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1: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팔 홍한 젊은 열 나온 자만 떼어두고 저건 장을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리 마오.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4: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5: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 방송입니다.
6: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주말이나 퇴근 후 신나게 즐길 만한 국악 공연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귀 기울여 보셔도 좋겠습니다. 당진과 안성에서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국악 공연 두 편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7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당진 문예전당 대공연장에선 소리꾼 남상일과 박예리가 함께하는 국악 버라이어티 쇼 잔치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민요, 풍물, 전통 무용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연희 앙상블 천명과 남기문 밴드, 의정부 시립 무용단도 함께해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어서 7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안성맞춤 아트홀 대공연장에선 밴드 날다와 신승태가

0: 함께하는 목룡 날다가 공연됩니다. 이번 작품은 판소리 춘향가를 록밴드 사운드로 새롭게 풀어낸 콘서트형 음악극이고요. 소리꾼 오단해와 서진실의 목소리가 더해져 색다른 춘향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민요 소리꾼이자 트로트 가수로도 사랑받고 있는 신승태가 특별 게스트로 함께해 무대의 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당진에선 전통과 연희가 어우러진 흥겨운 잔치가, 안성에선 밴드 사운드로 만나는 신나는 춘향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가족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전통 국악 관현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전주에서 펼쳐집니다.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함께 만드는 레퍼토리 시즌 네 번째 무대 2026 아르누보 4가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립니다. 아르누보는요, 프랑스어로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처럼 전통 국악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형식과 표현을 시도하며 국악 관현악의 영역을 넓혀온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대표 공연입니다. 특히 이번 아르누보4는 지난 공연들에서 선보였던 주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지는데요.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교향시 적벽, 심청, 수궁, 춘향을 비롯해 대합창 교향곡 해원과 맥베스까지 아르누보 시리즈 대표 작품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국악 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에 소리와 춤, 합창이 더해지면서 한편의 서사시를 보는 듯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연은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 탈춤과 강렬한 메탈 음악이 만나는 독특한 무대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천하제일 탈공작소 반온 싱크 넥스트 이육이 7월 10일과 11일 밤 9시 세종 S시어터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탈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온 천하제일 탈공작소와 메탈 밴드 반이 함께 만드는 실험적인 무대인데요. 작품은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에서 출발하는데요. 깨달음을 찾아가는 한 인간의 여정을 탈춤의 움직임과 메탈 음악의 에너지로 풀어냅니다. 천하제일 탈공작소는 고성 오광대와 하회 별신구 탈로리의 젊은 전승자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인데요. 새로운 탈춤 공연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밴드 반 역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팀인데요. 올해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해비니스 부문을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선 탈춤 특유의 익살과 몸짓, 그리고 메탈 음악의 폭발적인 사운드가 만나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인데요. 야, 전통 탈춤 그리고 메탈 음악, 이게 만난다니까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조합이죠. 탈춤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이번 무대에 주목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세종문화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만 하면 됐다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 편인가요? 혹시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가 돼야 이만 하면 됐다라는